0: 혹시 이거 1kg?
1: 짠!
0: 오호 예! 한국이자 최고. 진짜 전 세계 최고예요. 계산할게요.
1: 예, 네.
0: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네. Nothing better than coming here to a traditional market and discover the seasonal beautiful products. Everything came out from the sea in front of us this morning and everything is on season. 저는 오늘 진짜 제철 음식, 제철 해산물 여기 찾아러 왔어요.
1: 와, 네. 제철 해산물은 이렇게, 요거 쭈꾸미.
0: 쭈꾸미? 아, 네. 이거, 이거 딱 오늘 나온 거예요?
1: 네, 오늘 아침? 네, 오늘 아침.
0: 술이랑 이거 잘 맞죠?
1: 네.
0: 잘 어울리죠?
1: 여기 술이랑 잘 맞으니까 여기가 또 서천이 한산 소곡주 유명해요.
0: 소곡주?
1: 응. 한산 소곡주라 해서 그게 앉은뱅이 술이에요.
0: 아, 요?
1: 앉아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앉아서 정신없이 먹다가 아, 일어나면은 못 일어난다고. 그래서 앉은뱅이 술.
0: 진짜로?
1: 네.
0: 아, 그런 속담이 있어요?
1: 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소곡주 마을이 있어요. 저희 서천에 유명한.
0: 한식 중에 이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해산물이죠.
1: 네, 네, 맞아요.
0: 이렇게 그 그냥 샤부샤부 데쳐서 아니면 비빔밥도.
1: 네, 볶음.
0: 볶음.
1: 네, 쭈꾸미 볶음도 괜찮고.
0: 오케이. 저를 잘 설득했습니다,
1: 네.
0: 사장님. 사장님.
1: 여기 있습니다.
0: 오,
1: 맛있게 드세요.
0: 감사합니다. 네. 오, 진짜 맛있게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Now I think I have to first try this 소고추 and then maybe the inspiration will really pop out. Oh, I have a lot of choice and I'm very happy about that. That is the best thing for a chef.

0: 어? 들어와도 됩니까?
1: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한산소곡주. 안진뱅이술을 빚는 양조장입니다. 주 재료가 쌀입니다. 그 중에서도 찹쌀로 빚어지거든요. 쫀득쫀득한 찹쌀의 전분이 발효가 되면서 굉장히 달달한 맛으로 만들었습니다.
0: 왜 여기까지 왔냐면 저는 전돈주 발견하러 왔어요. 그리고 제철 여기 이 지역의 식품으로 술이랑 잘 맞을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해서 좀 조금 개발하고 싶어요.
1: 그러면 술 맛을 보셔야죠.
0: 맞아요. 그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1: 네, 여기 한 잔 따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조금 노릇노릇해요.
1: 황금빛이라고 하잖아요.
0: 아, 황금. 네. 맞아.
1: 이게 오랜 시간 저온 숙성하면서 이렇게 황금빛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0: 진짜 그런 색깔이에요. 예, 이거 네. 진짜 골드.
1: 골드.
0: 향은 네. 과일.
1: 과일. 네.
0: 꿀.
1: 꿀.
0: 맞죠?
1: 네.
0: 진짜 냄새부터 달아요. 냄새도 달아요.
1: 네. 쌀이 잘 발효가 되면 그런 향을 낸다고 하거든요.
0: 야, 시럽인 것 같아요. 아. 와, 신기하다. 너무 생각보다 입안에 풍부해요.
1: 생각하셨던 것보다 더
0: 훨씬 더 부드러워요.
1: 그러면 이 소곡주하고 한식 중에서는 어떤 게 좀 어울릴 것 같으세요?
0: 저는 무조건 해산물. 근데 저는 지금 이거 선생님의 조금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1: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0: 저는 어떤 것이랑 제일 잘 어울린지 우리 선택해야 돼요.
1: 네.
0: 꼴뚜기.
1: 꼴뚜기요?
0: 꼴뚜기. 아까 저는 그냥 네. 초장.
1: 너무 맛있죠.
0: 쌀장만 이거 찍고 이거 바로 먹었어요. 시장에서 최고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짜잔 곱게.
1: 곱게네요. 네.
0: 조금 곱게 당 매운 당 같은 거 이거 술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거 어떠세요?
1: 다 같이 먹어봐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저도. 네.

0: 선생님, 여기 진짜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
1: 네.
0: 드디어 이런 맛있는 주꾸미 볶음 맛볼 수 있어요.
1: 맛이 막두 배, 세 배가 될것 같은데. 네.
0: 그리고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1: 네.
0: 그래서
1: 짠.
0: 이렇게
1: 네.
0: 잔. 자, 이제 진짜, 이거 먼저, 이거
1: 쭈꾸미 볶음
0: 오리지널,
1: 어떻게?
0: 오리지널 먼저. 조금 여기 콧나물도 있어서, 콧나물,
1: 쭈꾸미랑 그러니까 같이
0: 이렇게
1: 먹어볼까요?
0: 콧나물이랑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자.
1: 여기 깻잎도 있는데 살짝 얹어 먹을까요?
0: 깻잎도
1: 네네네.
0: 괜찮습니다. 자,
1: 같이.
0: 짠!
1: 짠!
0: 짠, everyone! 이제 됐어.
1: 소목주를 또 부르네요.
0: 잠깐만요. 자, 이제 진짜
1: 네.
0: 테스트예요. I'm very curious how it's coming out. 야, 완벽해요. 이거 매운맛을 싹 이렇게 빼는 거 아니고 그냥 더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이죠.
1: 그러니까 이 소국주가 단술이잖아요.
0: 예.
1: 이 달달한 맛이 매운맛을 싹 감싸주면서 뭔가 마지막에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와.
0: 완벽한 밥상
1: 와.
0: 한 쌍이에요.
1: 저 근데
0: 맞죠?
1: 아까부터 계속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0: 예.
1: 네.
0: 이거
1: 셰프님의 주꾸미 스파게티.
0: 스파게티. 스파게티도 기기 될까? 잘 모르겠어요.
1: 와, 이거 기가 막힌데요?
0: 선생님, 이것도 제 생각에는 이거 원래 우리 이탈리아에서 이거 해산물이랑 이거 와인
1: 네.
0: 해산물 파스타 먹으면 무조건 화이트 와인.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소고추 있어서 이거
1: 와.
0: 야,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 와인보다 훨씬 더잘 어울리네요.
1: 저는 이거 완전 색다른 경험이에요. 이렇게 뭔가 이 서천의 소국주의 주재료였잖아요. 근데
0: 에에에
1: 이게
0: 맞아요.
1: 스파게티를 만나가지고 더 자꾸 젓가락이 가는 것 같아요.
0: 뭐 이거 진짜.
1: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
0: 역시 주꾸미 볶음이랑 스파게티.
1: 우와, 최고예요. 근데 이거
0: 와, 뭐야.
1: 잘못하다가 오늘 안전뱅이 되시는 건 아니시겠죠?
0: 괜찮아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1: 짠.
0: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0: Today, I was really happy. And I really hope you also that you watched that, you felt the same kind of feeling that I felt today. I discovered new things. You also discovered that. We discovered it together. So let's meet in the next episode because I will show you many more things and many more pairings with regional specialties and traditional sul, liquor. Ciao! Salute!
1: <목소리도
0: 어떤 거? 아, 그 기름?
1: 네.
0: 그냥 대파. 대파 근데 잘 구워야 돼요. 거의
1: 아, 제가 봐서
0: 때워야 돼요.
1: 너무 맛있어요.

0: Between the dense high-rise apartments, this place is surrounded by warmly embracing trees. In this peaceful forest, it feels as if time has stopped. Surrounded by a garden, this place is Kepo Library, which has stayed in one place for many years. Here you'll find various trees such as spruce, maple, magnolia, and zelkova.
1: Yeah. 아유, 낙엽도 치고 단풍도 들고. 야, 이거 뭐 기아가 있네. 오. 이 정문부터가 정말 새롭습니다. 역사가 깊은 도서관답게 이게 고풍스럽습니다. 아.
0: 패싱 through the charming and nostalgic main gate, you are greeted by trees in beautiful colors. It feels like a gift of scenery encountered by chance in the suffocating urban landscape. Always grateful for keeping its place, the Kepo Library has long been a friend to the residents of Kepo-dong. Opened in 1984, it has aged alongside the community. I like to share this precious space where the lives of the residents are deeply intertwined.
2: ...정보실입니다. 이야, 좋은 기책들이 있네요.
0: Here, residents have poured their passion and nurtured their dreams and hopes. However, the library is set to undergo reconstruction soon, and before long, its current form will disappear. Perhaps that's why it feels even more precious, making me cherish the space even more.
1: 세 분이, 네, 세 분이서 이게 어떤 모임 같은데 어떤 모임입니까? 예.
3: 저희가 지금 네네.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도서관이 철거되기 전의 모습을 최대한 남기기 위해 사진이나 영상으로 담고 있어요.
1: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기록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군요. 이게 사진 이게 나와 있는 책들. 이게 이제 개포 도서관에 관련된 기록들인 거죠?
3: 네, 네
1: 그리고 네, 그리고 또 개포동, 이 마을, 네. 언제 때부터 이렇게?
4: 1994년도.
1: 예! 이야. 거의 뭐 개포 도서관 생기고 나서부터 그냥, 예. 오래도록 잘 이용하셨네요. 이야.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3: 저희가 올해 진행했던 네네. 그 마을 기록 프로그램. 제 후속으로 이제 만든 사진집인데요. 기포 도서관의 재탄생 마을과 함께하는 기억을 기록하다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참여해주셨던 그 분들이 주신 사진으로 만든 사진집입니다.
0: 네. From the now demolished Chugong apartments to the libraries that will soon be rebuilt. While we cannot prevent them fading away, we've been capturing precious moments and memories through photographs. So what does the nostalgic Kepo-dong look like in the people's memories?
5: 네, 저는 주공 2단지 아파트에 살았는데 주공 2단지는 약간 언덕진 그 동네이기 때문에 산을 끼고 있어요. 근데 산에서 봄이 되면은 5월이 되면은 아카시아 꽃향기가 동네 마을 전체를 풍기고 또 뻐꾸기가 가끔 뻐꾹뻐꾹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뻐꾸기 동산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개포 근린공원이라고 이제 정식 공원이 돼 있는데 지금도 아파트 주민들이 산책을 갑니다만 지금은 뻐꾸기 소리가 없었어요. 또 아카시 향기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좀 아쉽습니다.
3: 아카이브와 기록의 의미는 대상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사라질 것이라 생각해서 더 애틋한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작업을 진행하면서 좀 더 새로운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기도 하였고요. 좋게 보면 일기처럼 나의 일상에 관한 기록에서부터 좀 더 넓게 보면 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기록까지 기록 활동은 나를 둘러싼 모든 순간과 공간에 관심을 기울이고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와 문화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 At the Kepo Library, which has captured the town's cherished moments, we meet another person who shares a warm resonance.
1: 개포 도서관 참 풍경이 이쁘네. 때마침 제가 만나기로 하신 분이 여기 또 오셨네.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뭘 또 기록하고 계셨네.
4: 오늘 기록하실 걸 준비해 왔습니다.
1: 저도 기록합니까?
4: 네.
1: 좋습니다. 좋습니다.
0: Director Lee Sung-min, who has spent her childhood and youth in the Gyeppo Jugong Apartments, has been documenting the precious old traces left in Gyeppo-dong and sharing them with people in various ways.
1: 이 Gyeppo-dong 이 주공 앞부터 해 갖고 여기가 감독님한테는 약간 고향 같은 그런 존재.
4: 그렇죠. 고향이 저한테 없는 줄 알았는데 오랜만에 이곳에 오니까 여기가 나의 고향이었구나라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1: 네.
4: 뒤늦게.
1: 그때랑 지금이랑 또 많이 변화가 됐을 텐데 요즘엔 참 빨리 변화되잖아요.
4: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쉽게 사라지고 버려지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아쉬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4: 너무 많이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새롭게 변화하는 게 너무 좋기도 하지만 뭔가 살다가 힘들고 이럴 때 돌아보고 싶은 곳이 또 있기도 하고
1: 그렇죠.
4: 어린 시절을 추억하고 싶은 곳도 있고 근데 왔을 때는 있었어요. 2017년까지는 이 동네가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내가 이런 곳에서 살았구나라는 거를 느꼈는데 이제 매해 갈수록 재건축이 되면서 너무 많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에 가서 위안을 찾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너무 빠르게 또 너무 새롭게 변하고만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은 좀 있어요.
1: 그런 기록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4: 네. 우연히 이제 동네에 다시 왔는데 이 동네는 어렸을 때부터 재건축이 될 거란 말이 계속 있었어요. 언제가 재건축이 될 거야. 그래서 약간 밀린 숙제처럼 한 번은 돌아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편안함과 뭔가 안정감, 위안 이런 게 뭐지? 이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 공간을 기록하고 사람들의 추억을 담는데 그 공간을 기록하면서 현재 남아있는 풍경들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나무나 뭐 고양이라든지 또 이주하면 떠나게 될 생명들. 네, 그렇게 확장이 되었던 겁니다.
0: Before the Jugong apartments are reconstructed, Director Lee has been working on the Gyeppo There project, capturing the memories of those connected to the space that will soon disappear. 음. Notably, what caught her eyes were the trees that had grown tall alongside the apartments, which had been cut down during reconstruction. In an era where we often take disappearing things for granted, she conveys an important message.
1: 감독님에게 아카이브, 기록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4: 저는 기록이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억한다는 거는 앞으로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새롭게 지어지고 지어지는 것도 좋지만 어떤 걸 기억하고 어떻게 기록하고 또 무엇을 남기면 좋을지를 좀 생각해 보는 경험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0: Though the landscape has changed significantly over the years, the warm emotions and comfort felt here are memories I wish to cherish for a long time. this area where high-rise apartments have taken root, there remains a place that preserves its old charm. While it may be less polished, the traces of time in this old village are irreplaceable. As we pass through here, Director Lee has found a place she wants to introduce.
4: 이 나무가 되게 오래된 나무가 여기 있어요.
1: 딱 봐도 오래된 나무 같아요.
4: 근데 여기 사셨던 분들도 네. 잘 모르세요. 좀 외진데 있다 보니 네. 모르는데 우리 고등학교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후문.
1: 아 여기 지금 여기가 고등학교죠? 네. 아 감독님 직접 다니셨던 네, 고등학교.
4: 제가 다녔던
1: 모교. 야
4: 다녔던 고등학교의 후문에서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나무라서 오늘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1: 야
4: 몇 백 년 되는지는 아직 몰라요.
1: 네.
4: 근데 옛날에 여기 사셨던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기를 여기에서 제사도 지내기도 하고 또 오래 전부터 이 나무에 얽힌 전설도 있었고 이런 네. 얘기를 해주시는데 지금은 이 이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개포동에서 좀 잘 모르고 이제 잊혀져 있는 존재예요.
1: 와.
4: 근데 아직 보호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나무도 만약에 재건축이 되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1: 아, 이 나무는 보존됐으면
4: 있어서
1: 네, 보존됐으면 좋겠어.
4: 보존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오늘 보여드리고 싶어서
1: 야.
4: 네, 맞습니다. 재건축이 될 때마다 이렇게 잘 자란 나무들을 다 베고
1: 네.
4: 또 건물을 짓고 또 새로 심고 이게 반복되는 것들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것이 괜찮을까라는 것 때 이제 질문으로 사람들과 함께 이제 기록하고 이걸 이제 알리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죠. 개포동에서 현재 만났던 분들
1: 야.
4: 메모하면서
1: 이것도 다 이제 감독님이 직접 그리신 거잖아요. 야, 이거 만나신 분들
4: 네, 사진을 찍을 수 없으니까
1: 네.
4: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일기처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1: 네. 네.
4: 그래서 또 이것도 일단 현재의 기록들도 이제 또 금방 사라지니까
0: She has been documenting the everyday moments that will soon become memories. In particular, she has gathered memories of the trees by taking photos with those who remember the Jugong apartments, collecting their shared recollections of the trees. As we greeted the trees that have been there for a long time, she lovingly captured them in a drawing. With the same sentiment, I took a moment to document this ginkgo tree that I might have overlooked today. It seems that if we pay a little attention, there are many grateful beings around us.
4: The Jugong apartment is not a park, so the apartment is wide. 그래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덤불도 있어서 덤불 속에서 아지트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 평지가 그 오르막길 내리막길 다 그대로 보존됐기 때문에 언덕에서 썰매를 탔던 거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뭐 내려가면은 이런 꽃향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내음을 다 받을 수 있었던 뭐 그런 장면들도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주공 아파트가 연탄이랑 보일러가 같이 때는 그런 곳이라서 또 보일러 공사를 할 때 다 같이 밖에 나와서 같이 뭐 캠핑하듯이 이렇게 지냈던 기억도 나고요.
0: Today with director Lee Sung-min, I was reminded once again of the value of memories and documentation. 'Mid the changing landscapes, there's another place I hope will be well preserved. A place where the daily lives of residents are vividly alive, Gyeppo Market, beloved by nearby residents for its warmth and community. Especially with its diverse food offerings, it's a place you can't just pass by after school or work. I sought out the place filled with flavors of nostalgia and sweet memories.
1: Yeah.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곳이 시장인데요. 그 동네를 가면은 시장을 꼭 방문해 봐야 됩니다. 어떤 그 동네에 있어서 역사가 다 담겨진 곳이 시장이거든요. 아, 아마도 여기 시장은 그 주민들의 폭닥거리는 그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개포시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The first place I visited in Gempo Market established in the early 1960s is this place that opens as early as 2 or 3 a.m. but typically at 6 a.m. This spot lights up ahead of others, producing fresh rice cakes in a traditional way every day. Wow, a long-standing establishment in Gempo Market.
1: 시장에 오면 항상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 중에서도 벌써부터 떡 냄새가 너무 좋네. 여기 한번 떡집 한번 들어가 볼까요?
6: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1: 와, 떡 냄새가 너무 좋아갖고. 근데 이 집에서 떡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떡이 어떤 떡입니까?
6: 이 집은요. 네네. 그 떡의 기본이 떡국이나 그 가래떡 이 정도가 지금 되게 잘
1: 나가요.
6: 예. 다른 떡도 많이 팔리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더 많이 나와요.
1: 아까 그 여자 사장님은 콩떡 저거 잘 나갔다 그랬어요.
6: 아, 네. 저건 시그니처.
1: 시그니처? 네. 아, 이 집만 시그니처. 네. 그 여기서 장사하신 지 꽤 오래되신 것 같아요.
6: 네, 저희 가족이 사업을 처음 형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5년 정도 했습니다.
1: 35년이요?
6: 네네.
1: 그래서 어떤 이제 손님분들이 많이 오셨을지 궁금하거든요.
6: 아, 예전에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는 동네가 좀 그래도 강남이라고 좀 활성화가 많이 돼 있었어요.
1: 네.
6: 근데 최근에 그 이주하기 전부터 최근까지는 좀 시장이 많이 힘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다시 개포 2단지, 3단지, 4단지, 8단지 쪽 이쪽이 지금 입주하면서 시장이 좀 괜찮아졌었는데 최근에 또 대형마트가 입점함으로써 좀 또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1: 그렇게 이제 급변하면은 보통은 이제 그만하고 딴 데로 옮겨볼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기도 하거든요.
6: 네,
1: 보통은.
6: 예, 네, 생각도 있었어요.
1: 근데 이제 이 자리에 한 곳에서 오래도록 이렇게 계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6: 아, 예. 그게 이제 아무래도 제가 뭐 30대, 40대 때는 뭐 단대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지금은 또 한 30년을 넘게 해오니까 여기 주요 고객 그리고 오랫동안 거래해 주신 분들이 또 찾으시고 멀리 가셔서도 전화 오시고 그런 것 때문에 쉽게 개포동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1: 그렇죠.
0: Knowing it could convey flavors of nostalgia for someone, the owner says it was hard to leave this place behind. Having shared the joys and sorrows of life with the residents of Gempo-dong for so long, this space has become not only the owner's living space, but also where the lives of the residents intertwine. 30 years, the time in Gempo-dong and his life have flowed together. Shall we head to another place?
1: 아, 여기 또 시장하면 또 과일 한번 봐야죠. 너무 신선한 과일인데. 요거는 좀 시식 코너 같은데.
7: 예, 시식 코너 맞습니다.
1: 좀 먹어봐도 되겠습니까?
7: 예.
1: 아, 요즘에 또 겨울에 먹는 또 이게 귤이 맛이 달아요. 따뜻한 아랫모에서 항상 귤 까먹잖아요. 네. 야, 이거 과즙 막 떨어진 거 봐.
7: 아니, 너무 좋아요. 귤이 제철이니까 지금 아마 맛있을 거야.
1: 야.
7: 하나 더 잡수요.
1: 갈 때 하나 챙겨. 사 갖고 와야 되는데? 옛날 사람이 이게 과일이 맛있으면 옛날 표현으로 따봉. 사장님. 여기서 과일 가게 장사하신 지 좀 오래되셨어요?
7: 예.
1: 얼마나?
7: 2001년도에 들어왔으니까 23년째 하고 있습니다.
1: 이야. 떡집도 한 30년 이상 됐고 여기도 네. 20몇 년 됐고
7: 저는 아. 초등학교 때 들어와서 그래서 네. 결혼하고 애 낳고 다 했죠
1: 여기서요? 네. 와
7: 여기가 개포동이 이게 다 오래됐지 않습니까? 한 30년이 네. 넘어서 뒤에 그 이쪽을 보시면 좀 시골택한 분위기가 많아요 네. 강남 같지가 않고 그냥 어디 저기 어디 시골의 한 동네 네. 포장마차도 좀 있고 막 그래요
1: 네. 네. 앞으로 우리 사장님께서 이제 변화하는 이 개포동 속에서도 좀 바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7: 바람은 계속 그래도 이제 서울 강남에 네. 재래시장으로 보면 이제 영동시장, 그리고 개포시장, 네. 도곡시장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네. 많은 젊은 분들이 이렇게 저희 동네를 많이 찾아주시길 바랄 뿐이죠. 네. 네. 아, 개포시장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0: I hope the flavors and charm of this traditional market are preserved for a long time. Wow, the warmth and generosity here are truly abundant. Though some places have already vanished and others may one day disappear, I hope that the memories and stories hidden within them will be well preserved.
1: At one point, I've been living in a familiar era. I've thought about it. Changing is impossible to stop, but recording the flow of change is our duty. So, let's go to the place with me, the longed-for place. 떠나보시겠습니다.
0: One day, when I look back, I would be so glad if the space filled with my memories still exists just as it is. Here, Gaepodong is an old bookstore where residents continue to visit. This place exudes the simplicity and warmth of a neighborhood bookstore, standing unchanged through the passage of time, especially tucked away in one corner is... A space filled with secondhand books, I ventured up to this attic-like spot, overflowing with nostalgic memories.

0: 각종 뭐 취미 서적부터 해갖고 네 아주 다양하게 책들이 있습니다. 이야 삼국유사, 네 세계사 편이요, 한국사를 보다 역사도 참 재밌거든요. 참 이게 헌책방을 방문하면 참 특이한 점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자기가 책들이 놓여지고 싶은 대로 막 들쑥날쑥 여기저기 이렇게 막 놓여져 있습니다. 위치가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보통 요즘 대형 서점 가면 다 이제 이렇게 뭐 카테고리 형식으로 해갖고 다 이렇게 잘 정렬돼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것들이 헌책방이 주는 참 또 정감 가는 모습이 아닐까. 네.
1: I met the owner who has been keeping this humble neighborhood bookstore for a long time and shared a moment discussing the meaning of this space.
2: Oh, 쌤.
3: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제가 개포동을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여기 그 아주 오래된 책방이 있다 그래갖고 들리게 됐는데 여기가 예전에는 이제 여기 주민분들한테는 개포 헌책방 예. 그렇게 알려졌고 지금은 이제 상호명의 서적백화점으로 돼 있더라고요.
3: 예 맞습니다.
2: 예 여기 상당히 오래돼 보이는데 여신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3: 1987년도에 예
2: 87년
3: 예, 개업을 했었고요.
2: 와 그럼 한 몇십 년 된 겁니까?
3: 37년 정도 됐습니다.
2: 네. 네. 이 헌책방은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오고 가시나요?
3: 뭐 주변 주민들, 뭐 학생들 다 이용을 하는 거고요. 이제 뭐 현재는 이제 예전에 뭐 10년 전, 20년, 30년 전에 학생이었던 분들이 지금 이제 학부모가 돼서 이제 아이들 책 사러 오시고 그렇습니다.
2: 아 제가 아까 저도 이제 막 여기 막 보면서 책을 보면서 이제 어떤 한 학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예. 어머님이 이제 자기 자녀한테 책을 권해주고 싶어서 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몇 학년인데 물어봤더니 단번에 아 책을 딱 권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3: 일단은 책이 이제 뭐 일단 좋은 책을 많이 추천을 받아도 네. 우리 아이인데 잘 맞는 책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니까 네. 우리 아이 연령에 잘 맞고 우리 아이 수준에 잘 맞는 책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가이드만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2: 아니 근데 너무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니까 아까 그 어머님이 아 맞아요 맞아요 공감하시면서 그래서 한번 아이한테 먼저 보여주고 구매해도 되겠냐고 막 이렇게 여쭤보시는 게 아 참 이게 다른 어떤 대형 서점에서는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인 것 같아요. 아 사장님이 너무 친절해 주시고 네. 그 이제 사장님께서 여기는 지금 이 주변에 이제 여기 구마을 개포동 구마을이 있고 그 또 그 주변은 이제 다 재개발이 돼서 이제 새로운 이제 신도시로 이렇게 좀 변화하고 있는데 이 개포동 이 동네 주민분들은 여기 서적백화점을 어떤 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3: 그래서 뭐 개개인마다 다 다르긴 하겠는데 예, 우선 뭐 저와 같은 느낌이라면은 추억의 공간으로서 제일 많이 일단 느끼고 있을 것 같고요. 타지로 나갔다가 네. 또 아니면 외국으로 갔다가 이제 부모님들 뵈러 오면은 자기 그 학창 시절의 추억이 있는 곳을 이제 한 번씩 들려서 추억의 정을 느끼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2: 네.
3: 뭐 저도 뭐 이제 서점 하면서 보람이라면은 제가 그 추억의 공간을 날 유지하면서 이렇게 그 자리매김을 하는 게 저 나름대로 그 의미 있는 보람이죠.
2: 네. 네.
1: Owner 정도현 hopes that this place will always be a warm comfort. Any source of memories for someone.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Wow. Very, very nice. But for our crunchers who may not understand all the Korean lyrics, could you briefly describe the scene and the emotion behind this song? 한국어 가사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크런처들을 위해서 이 노래가 어떤 장면을 담고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이 노래가 저도 B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좋아한다라는 네. 느낌 뒤에는 네. 뭐랄까 좀 추억 같은 것들이 느껴질 수 있고 비라는 게 사람을 차분하게 해주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차분하면 사람이 아,

0: much for that beautiful live performance, despite it being such early in the morning. 와, 이 명곡을 이렇게 라이브로 듣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선생님. Well, thank you so much. We're receiving a lot of Crunchers comments right now. Let me read a few. 우리 크런처들도 댓글 보내주시고 계신데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현정 김유 is saying 정말 시간이 지나도 바래지 않는 명곡이네요. Yes, it definitely is such a good song even mm-hmm. though time has passed. And Summer Breeze is saying this is real music. 이게 진짜 음악이다.
1: 고맙습니다.
0: 해주셨고요. Thank you. And keep underscore voice is saying this vocal is actually illegal. 그 정도 너무 좋다라고 표현해 주셨고요. Night Owl ZZ is saying this is the kind of voice that cures depression as well. 어, 맞아요. 우울증도 치료할 것 같은 그런 곡입니다. 목소리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네, 정말 위로가 많이 어, 소름 돋으셨죠. He got goosebumps.
1: 고맙습니다.
0: Thank you so much, Crunchers, for tuning in. Well, we have a second live performance waiting throughout the show, so do stay tuned. And we'll continue the talk with Seunghoon. Next, let's hear a bit of Goodbye, My Love, a classic ballad filled with that uniquely Korean sense of heartache after a breakup. 이제 한국 특유의 애절한 이별 감성을 담은 네. 정통 발라드죠. Goodbye, 내 사랑. 잠시 들어볼까요? 네.

0: valid. How do you control that emotional, I guess, intensity in your vocals? 슬픈 노랫말이지만 격하게 오열하기보다는 담담하게 절제하며 부르는 미성이 돋보이는 곡인데요. 슬픈 발라드 부를 때 보컬의 감정선을 어떻게 조율하세요?
1: 와, 이런 제가 방송을 제가 1997년 앨범이 나왔을 때부터 되게 오래됐네요. 하긴 했는데 네. 이렇게 철학적인 질문은 처음인 것 같아요.
0: So Seung-eun said he's been on broadcasting since his first album release in 1997, song release. But this question is the most philosophical question that he's ever received.
1: 어떤 감정선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 그런데 가수는 네. 뭐랄까 노래할 때 감정이 많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0: 오히려
1: 보통은 네. 대부분 막 그 가수가 감정을 팍 넣어서 노래를 부르면 네. 앞에서 듣는 관객들이 나의 슬픔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0: So Seung-eun said, for a singer, you shouldn't be too emotional. You often tend to think that if you sing with lots of emotions in your song, the audiences will understand and feel that with you. But Seung-eun has a different thought or perspective on that. 네, 어떻게 생각하시죠?
1: 관객은 그날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무대 관객석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가수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감정선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지.
0: 아, 네, 네. So the audience come to watch the performance with their own emotions. So it could be different from what the singer thinks.
1: 네. 그래서 가수가 주는 감정을 이 사람은 갖지 않아요.
0: 아,
1: 그러니까
0: 네.
1: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되게 담담하게 노래를 부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자기가 슬픈 감정을 갖고 있으면 담담하게 이야기해주면 난 너무 슬픈 거야. 근데 너무 오늘 기분 좋은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제가 아무리 슬프다 노래를 부르고 있어도 그 사람이 별로 안 슬프면 그날은 그냥 재미있는 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전 노래할 때 되게 슬픈 노래이지만 그렇게 슬픈 감정을 가지고 노래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0: 그러시구나.
1: 모두 듣는 사람들의 선택.
0: 그렇네요. 오히려 청중을 배려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So Seung-eun said he doesn't try to, I guess, express all of his feelings even when he sings sad songs. He tries to sing it really in a restrained manner so that whatever emotion the audience is feeling, they might be sad or they might even be feeling happy that day, right? Depending on their mood, what they listen to, the songs that the singer sings for them can come across as very sad or even happy and joyful. So that's what he thinks when he sings and restrains his emotion.
1: 맞아요. 제가 방송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네. 이런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방송입니다.
0: 와, 저희도 영광입니다. 네. 이렇게 답을 들을 수 있어서 직접. All right. So Seung-eun said he's done a lot of broadcasts, but he hasn't really thought of or was had that chance to say anything like this before. But he's really happy and
1: 네.
0: is enjoying. 네,
1: 가수는 많은 감정선을 갖고 있는데 네. 진짜로 그 감정선을 다 표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다 관객들의 몫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0: 네. So he doesn't express everything, all the emotions he has. It's for the audience to do that. And he thinks that's the role of the audience and the singer. 좋습니다.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I came across a YouTube video of you actually performing outside your mother's nursing hom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1: Actually, 어머니가 사실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0: I'm sorry.
1: 와, 그게 되게 슬프네요.
0: Of course. take your time.
1: 한 4년 전이죠. 그러니까 저는 한 4, 5년쯤 전에 그 앞에서 새벽에 노래하는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고
0: So Seung-hoon is a little bit emotionally struggling right now because, in fact, his mom passed away 2 years ago, and he sang in front of the nursing home of his mom mm-hmm. 2 years before that during COVID-19. And I saw this video, which was incredibly, incredibly moving. And so I guess let's imagine.
1: 네, 많은 분들이 본 영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걸 찍으면서 되게 기분이 사실 되게 좋았었어요.
0: 지금
1: 보면 엄마 앞에서 노래를 네. 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0: So in fact, Seung-hoon sang the song thinking about his mom, but he hasn't really sang in front of his mom that often before. So we just watched a video of him singing in front on the street of the nursing home that his mother was.
1: 이 노래는 내용은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 엄마도 이런 생각이었겠구나 그런 느낌의 곡이었었어요.
0: So back then when he was singing this song for his mom, it was after he also had a child. And he was able to think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arent, you know. And he thought, oh, my mother would have felt this way now that I've become a parent as well. And that's how emotional he felt.
1: All right. Struggling.
0: Yeah, extremely. Yeah. okay, well... It was really touching, and mm-hmm. I just want to move on to some other question now.
1: Okay.
0: When you're away from the stage, though, quietly playing your own guitar like this, mm-hmm. as you were singing in front of your mother, and singing by yourself, perhaps, with no audience, how do you feel? Like, how does that make you feel?
2: 혹시 그런 무대가 아닌 곳에서 혼자서 조용히 기타를 치며 노래할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1: 사실 노래하는 사람은 무대에 섰을 때 자기가 1등이어야 되잖아요.
0: 네.
1: 자기가 노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0: 네네.
1: 물론 나보다 노래를 더 잘하고 더 멋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하는 사람이 내 앞에서 무대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0: 네.
1: 내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가 노래를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0: 네.
1: 그런데 제가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은 제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0: 그렇죠. So as the artist and singer, when you're on stage, you have to be the best at singing. Although there may be better singers performing before you or in front of you.
1: 내가 2등으로 무대에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0: 네.
1: 그렇죠. 그래야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는데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무대가 아닌 곳에서 노래한다. 제가 20살 때 뭐 그때 노래 연습하고 노래가 너무 좋아서 하고 그럴 때는
0: 네.
1: 혼자서만 노래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목소리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0: So back in his 20s when he used to sing a lot just to himself, he really liked his voice and enjoyed singing along like that.
1: 다른 사람한테 무슨 감정을 주겠다 아니면 사람들을 박수를 유도하겠다 뭐 이런 느낌이
0: 네네.
1: 아니고 그냥 아 내가 내 목소리가 너무 좋아 그리고
0: 네.
1: 이렇게 무슨 그 복도 같은 데에서 노래를 하면 에코도 확 들어오고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0: 아, 네네 울림이 있으니까. So he used to sing just to himself because he loved this song. And when you sing in the corridor, it sort of echoes and it makes you feel as though you're better at singing. 네.
1: 그때부터 노래를 하면서 아 내가 내 목소리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0: 네.
1: 그러면 녹음하고 하는 것부터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좋아하니까
0: 네.
1: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내 목소리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노래한다던가 무대가 아닌 곳에서 노래하는 저를 사실은 되게 좋아하죠.
0: So that's, I guess, the motivation. So what Seung-hoon said is because he loves his voice and he likes himself singing, he's able to continue doing this. He didn't first think of impressing anyone or like expressing a message or emotion to anyone else, the audience. He just sang for himself. But later on, realizing that he loves his songs and his voice, he thought, I could deliver this to some audience as well. Well, you know what? We should listen to your live performance. The second one now at this point with your lovely voice. What song will you be singing for us this time?
2: 네, 그럼 이쯤에서 라이브 한 곡 더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네네. 어떤 곡 들려주실 거죠?
1: 이 곡은 그때

0: What a nice day today.
1: What a nice day today. Thank you so much for that refreshing song. 아, 듣기만 해도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없는 곡이었습니다. So just listening to it makes you feel so happy, right guys? We have our crunchers tuning in, leaving comments about the live performance as well. Benny saying refreshing song from Mr. 승훈. 정말 상쾌한 곡이었습니다, 승훈님. 이라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First, Bill Oppa is saying can't feel sad when this song plays. Definitely.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슬플 수가 없다. 라고 해주셨고
0: 고맙습니다.
1: Thank you. Kuno3 is saying his voice feels like an old friend whispering about past memories. 옛 친구가 마치 옛날 추억들에 대해서 이렇게 귓속말로 얘기해주는 것 같다라고도 얘기해주셨고
0: Whispering은 좀 아닌데요.
1: Whispering?
0: 좀 shouting인데요.
1: Shouting. It's more like shouting. Ten Suinu is saying music truly transcends language. Definitely. 네, 언어를 진짜 뛰어넘죠, 음악은. Broke Strings 009 is saying you can feel the decades of stories in every single note he plays. 치시는 음마다 오. 수십 년의 그 이야기가 느껴진다. 아, 라고 해주셨어요. Thank you so much for that live performance
0: 어,
1: once again.
0: 아까 질문도 필라델피아 했는데 네. 여기 말하는 분들도 대부분 그러시네요.
1: Even the comments sound really philosophical is 오. what Seung-hun said. 다들 감수성이 풍부하셔서
0: 그러게요.
1: You're all very emotional. All right. Well, moving on to our conversation then. You know, there are fans who have continued to seek out your music and support your beautiful voice all these years. So how do you feel when you meet long-time fans?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노래해온 이승훈이라는 가수의 목소리를 찾아듣고 또 응원해주는 팬들이 계시잖아요.
0: 네. 네.
1: 오랜 팬들을 마주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0: 어 사실 어, 팬이라면 어떤 거를 듣냐 하면 맨 처음에 녹음된 곡을 들어요. 그렇죠? 지금 이전에 분들도 그렇지만 지금 혹시 저를 알아서 어 이승훈 노래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앨범을 찾아 들을 거예요. 30년 전에 녹음된.
1: 네, so. 그쵸? Right, 그렇죠. So if you're a true fan of Seung-hun from the very beginning and they want to listen to his song, they will look up the very first album that was released, the very first record of his song.
0: 녹음을 했다라는 것은 가장 좋은 목소리로 가장 좋은 상태로 가장 좋은 상황에서 부른 걸 거예요.
1: And the recording means you would have sang the song with the perfect state of voice and with the perfect condition as well.
0: 그런데 어, 보통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라이브를 하고 그런 노래들을 들려줘요.
1: 네. But out, if it's not the recording, you usually tend to sing on stage or perform not at the best state or condition.
0: 그렇죠. 그런데 정말 좋은 팬들은 어, 지금의 목소리를 기억해줘요.
1: But good fans, they remember his voice right now, the current voice.
0: 물론 그때 가장 좋은 목소리도 좋아하지만 어, 지금까지 저를 좋아해주고 제가 방송을 하면 와서 응원해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의 저를 어, 더 좋아해주는 것 같아요.
1: 지금도 한결같이 좋으신데요.
0: 근데 목소리는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전에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얘가 점점 낡아간다라는 것. 근데 그거를 제가 더 좋게는 만들 수 없잖아요. 근육이나 뭐 이런 어, 뼈나 이런 것들이 점점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어느 순간 되면 점점 곡선을 이렇게 타게 되는데 그런 순간들을 계속 좋아해 준다라는 게 정말 팬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분들이 아직도 너무 좋아요 하는 소리를 가장 좋아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1: 그럴 것 같습니다, 정말. So he loves listening from fans saying, I still love your voice and even love your voice right now better. And the voice, like our muscle or our bone, it only deteriorates with age and time, right? You can't do anything about it. You can't make it better. But nevertheless, real fans love his voice right now. And that's what makes him happy and motivated. And I guess your voice right now is just the most beautiful state, you know, with age. And that's what fans think.
0: Thank you very much.
1: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It's already time to wrap up.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0: 방송을 하다 보면 대부분 그래요. 그쵸? 하다가 보면 벌써 다 됐어요.
1: 그러니까요. 시간이 정말.
0: 근데 여기는 말하고 통역하고 이런 시간들이 또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시간이 더 빨리 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So time really flew, but I want to know how was your time with us today? 오늘 함께하신 소감 어떠셨어요?
0: 사실 아리랑 TV라는 곳은 이렇게 방송을 들어보면 다 영어로만 나오잖아요.
1: 네.
0: 그래서 방송 섭외를 하시는데 오시면 어떨까요? 그러는데 거기다 영어로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 통역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럼 바로 갈게요. 근데 사실 아침에 오늘 이제 방송을 생방으로 들으셨는데 노래를 원래는 더 잘해요.
1: 충분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네.
0: 근데 아침에 사실 가수가 노래를 한다는 게 네. 부담스러운 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오면서 제가 내비를 찍었는데 내비가 딴 길을 가르쳐줬는지 네. 다른 데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일 났다 해서 이제 생방이잖아요. 네.

0: 막 너무 긴장해서 오긴 왔는데 네. 되게 재밌네요 방송.
1: 아, 다행입니다.
0: 근데다가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죄송하지만 AI이고 제가 내 말을 하면 바로 번역을 해주네. 번역도 번역이지만 제 말이 한 1분 정도 했던 거로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고 다 말씀을 하세요. 정말 incredible이에요.
1: Oh, you're incredible. Incredible하게 말씀 잘해주시고 또 노래로 기분 좋게 해주셔가지고
0: 네, 감사합니다.
1: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쉽지만 we'll have to wrap up there. It was his fun time with us on Culture Crunch.
0: 오늘 제가 이거를 봤을 때는 분량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분량을 다 없애고
1: 얘기하다 보니까
0: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1: We shared some great stories and he really enjoyed it. All the interpretation as well. He was able to speak in Korean and I was interpreting in English and he just enjoyed so much right. here on Culture Crunch. But we'll have to let him go with our last song. One last song by Seungun. It is 마지막 편지 or last letter once again by Seungun. Enjoy.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0: Okay.
1: Keep crunching. Bye.

0: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1: 맥은 맥은 하다, 맥은 맥은 한. 뿅뿅 하다, 뿅뿅 한.
0: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몸에 좋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0: Ideas ahead of their time have shaped a better world. A man who believed that culture could bring peace to the world. Kim Koo. The one thing I seek in infinite quantity is the power of a highly developed culture. This is because the power of culture brings happiness and meaning to our lives, and by extension, to the lives of others. My wish, culture of peace. 15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Kim Koo.
1: Hello everyone, my name is Fabrizio Ferrari. I'm a chef coming from Italy, and definitely I am world's most handshake lover.
2: Oh my, the aroma. The smell of Korean food here.
1: There's also to get to know more about the Korean traditional liquor.
3: 진짜 냄새부터 달아요. 냄새도 달아요.
1: Liquor goes in and magically another harmony comes out. Perfect. It's perfect wedding, perfect marriage of flavor.
4: Wow.
1: Yeah.
5: 안녕하세요, 여러분. Buongiorno. Chef Fabri, today, finally, we can start our journey to discover Korea's delicious seasonal food and the regional recipes and the traditional liquor. So today, we arrived in Chungcheon-namdo. Especially here, we are in Sochon. Very, very beautiful city on the sea. And I can find for sure something that goes well with the traditional liquor of the region. I don't know if you know that, but I cook for like 20 years only with seafood. So for me, wow, just looking at this, I feel big, big excitement. What is this? Wow. Oh. This is a bidding. Sochon 바다.
6: 네네.
5: 제일 맛있는 거 뭐요? 그 바다에서 온 거.
6: 그러니까 도다리.
5: 도다리?
6: 봄도다리.
5: 봄도다리.
6: 네.
5: 아, 맞아요. 봄도다리.
6: 이제 꽃게.
5: 감사합니다. For now, I know that here in Sochon, the seasonal seafood is dodari, and then kukke, which is the blue crabs, and chukumi. Wow, yeah. Look at this. This is kukke. 사장님, 안녕하세요. 국게 땅 같은 거.
7: 땅도 맛있고.
5: 땅도 맛있죠? 예. 순이랑 국물 요리. 아.
7: 여기 1kg.
5: 여기 1kg. 쌀이 많이 들어가 있는 국게 주세요.
7: 이 많이 들어있는 국게가. 네.
5: If I was going to buy this in a supermarket or in a big city, that would have been just like a 2 times the price.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걸로 맛있는 요리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많이 파세요. 오, 와, 이거 1kg 2만 원이에요.
7: 네.
5: 우리 이탈리아 말로 이렇게 칼라마레티, 작은 오징어, 예, 칼라마로 오징어, 칼라마레티 작은 오징어 이런 말이에요.
8: 드셔보세요.
5: 먹어도 돼요?
8: 어, 괜찮아요.
5: Oh my god. Oh. 혹시 이거 1kg 주시겠어요? 아, 이거 최고.
8: 이탈리아에서 오셨으니까 많이 드릴게요.
5: 오호, 예. 한국인의 정 진짜 최고. 진짜 전 세계 최고예요. 계산할게요.
8: 예, 네.
5: 감사합니다.
9: 감사합니다.
5: 네. Nothing better than coming here to a traditional market and discover the seasonal, beautiful products. Everything came out from the sea in front of us this morning, and everything is on season. 저는 오늘 진짜 제철 음식, 제철 해산물 여기 찾아러 왔어요.
10: 제철 해산물은 이렇게, 요거 쭈꾸미.
5: 쭈꾸미? 아, 네. 이거, 이거 딱 오늘 나온 거예요?
4: 네, 오늘 아침? 네, 오늘 아침.
5: 술이랑 이거 잘 맞죠?
4: 네.
5: 잘 어울리죠?
4: 여기 술이랑 잘 맞으니까 여기가 또 서천이 한산 소국주 유명해요.
5: 소국주? 응.
4: 한산 소국주라 해서 그게 앉은뱅이 술이에요.
5: 아, 요?
4: 앉아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앉아서 정신없이 먹다가 아, 일어나면은 못 일어난다고. 그래서 앉은뱅이 술.
5: 진짜로? 네. 아, 그런 속담이 있어요?
4: 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소국주 마을이 있어요. 저희 서천에 유명한.
5: 한식 중에 이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해산물이죠.
4: 네, 네, 맞아요.
5: 이렇게 그냥 샤부샤부 데쳐서 아니면 비빔밥도.
4: 네, 볶음.
5: 볶음.
4: 네. 쭈꾸미 볶음도 괜찮고.
5: 오케이. 저를 잘 설득했습니다, 네. 사장님. 사장님.
4: 여기 있습니다.
5: 오, 감사.
4: 감사합니다.
5: 어, 네. 진짜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Now I think I have to first try this 소고추 and then maybe the inspiration will really pop out. Oh, I have a lot of choice and I'm very happy about that. That is the best thing for a chef.

0: 들어와도 됩니까?
1: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한산소곡주 안진뱅이 술을 빚는 양조장입니다. 주 재료가 쌀입니다. 그중에서도 찹쌀로 빚어지거든요. 쫀득쫀득한 찹쌀의 전분이 발효가 되면서 굉장히 달달한 맛으로 만들어집니다.
0: 왜 여기까지 왔냐면 저는 전동주 발견하러 왔어요. 그리고 제철 여기 이 지역의 식품으로 술이랑 잘 맞을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해서 좀 조금 개발하고 싶어요.
1: 그러면 술 맛을 보셔야죠.
0: 맞아요. 그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1: 네, 여기 한 잔 따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조금 노릇노릇해요.
1: 황금빛이라고 하잖아요.
0: 아, 황금. 네. 맞아.
1: 이게 오랜 시간 저온 숙성하면서 이렇게 황금빛 색깔이
0: 진짜,
1: 나타나게
0: 되는 거죠. 진짜 그런 색깔이에요. 예, 이거 네. 진짜 골드.
1: 골드.
0: 향은 네. 과일.
1: 과일. 네.
0: 꿀.
1: 꿀.
0: 맞죠?
1: 네.
0: 진짜 냄새부터 달아요. 냄새도 달아요.
1: 네. 이 쌀이 잘 발효가 되면 그런 향을 낸다고 하거든요.
0: 야, 시럽인 것 같아요. 아. 와, 신기하다. 너무 생각보다 입안에 풍부해요.
1: 생각하셨던 것보다 더
0: 훨씬 더 부드러워요.
1: 그러면 이 소곡주하고 한식 중에서는 어떤 게 좀 어울릴 것 같으세요?
0: 저는 무조건 해산물. 근데 저는 지금 이거 선생님의 조금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1: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0: 저는 어떤 것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지 우리 선택해야 돼요.
1: 네.
0: 꼴뚜기.
1: 꼴뚜기요?
0: 꼴뚜기. 아까 저는 그냥 네. 초장.
1: 너무 맛있죠.
0: 쌀장만 이거 찍고 아 이거 바로 먹었어요. 시장에서 최고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짜잔 곱게.
1: 곱게네요. 네.
0: 조금 곱게 당 매운 당 같은 거 이거 술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거 어떠세요?
1: 잠깐 침 넘어가요. 좋을 것 같아요.
0: 저도 네네. 이제.
1: 이건 뭐예요?
0: 짜다담 주꾸미. 이거 소천하면 이거 주꾸미죠. 아마 우리 똑같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1: 네.
0: 저는 이거 마셔봤으니까 이제 살짝 그런 달콤한 맛이 있어서 주꾸미는 이거 볶을 때 그런 땡글땡글 쫄깃쫄깃한 식감이랑 그리고 뒷맛은 조금 달죠.
1: 네, 맞아요.
0: 아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정말.
0: 근데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1: 지금이 주꾸미 제철이거든요. 제일 맞아. 지금 홍원항 앞바다에서 제일 많이 잡힐 때고 또 가장 맛있잖아요. 제철 음식이. 그래서 주꾸미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0: 예. 제 말이에요.
1: 빙고.
0: Oh, my friend, finally, my favorite part. Now, let's cook. Here I have those beautiful chukumi, webfoot octopus. And now, first step, I have to clean them. Come here, I will show you. First thing first, take out the intestine here in the head. Take out the intestine. And then second step, the eyes. Because in the eyes, there's the ink. So we don't want that everything turns black. And then the mouth. The mouth is coming out easily. Pop. Okay. Okay, the cleaning is done. I took out the intestine and the eyes and the mouth. But now, look at this. There's a lot of sand and a lot of dirt inside here. And taking out this usually has been very, very difficult until now, when I show you this Korean way to clean it. If you do like this, they will become super clean. And then you just have to rinse it under running water. Wow, look at this. It's just like passing them in a washing machine. Super, super clean. Done, let's go. Now they're super clean. We have to do another step. So we have to blanch them because I have to make the meat a little bit more tender. I will use the sokokju. 1, 2, 3, and a pinch of salt. Let's do that. Okay, now 30 seconds, 45 seconds. Depends on the size, but like this is okay.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Oh, beautiful.

0: 선생님, 여기 진짜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
1: 네.
0: 드디어 이런 맛있는 주꾸미 볶음 맛볼 수 있어요.
1: 맛이 막두 배, 세 배가 될것 같은데요. 네.
0: 그리고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1: 짠. 네.
0: 잔. 자, 이제 진짜 이거 먼저 이거
1: 쭈꾸미 볶음 어떻게?
0: 오리지널 먼저 조금 여기 콧나물도 있어서 콧나물
1: 쭈꾸미랑 그러니까 같이
0: 이렇게
1: 먹어볼까요?
0: 콧나물이랑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자,
1: 여기 깻잎도 있는데 살짝 얹어 먹을까요?
0: 깻잎도
1: 네네네,
0: 깻잎도
1: 같이.
0: 괜찮습니다. 자,
1: 짠!
0: 짠, everyone. 이제 됐어요.
1: 소목주를 또 부르네요.
0: 잠깐만요. 자, 이제 진짜
1: 네,
0: 테스트예요.
1: 짠.
0: I'm very curious how it's coming out. 야, 완벽해요. 이거 매운맛을 싹 이렇게 빼는 거 아니고 그냥 더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이죠.
1: 그러니까 이 소국주가 단술이잖아요.
0: 예.
1: 이 달달한 맛이 매운맛을 싹 감싸주면서 뭔가 마지막에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와.
0: 완벽한 밥상
1: 와. 저
0: 한상이에요.
1: 근데
0: 맞죠?
1: 아까부터 계속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
0: 이거
1: 셰프님의 주꾸미 스파게티.
0: 스파게티. 스파게티도 기기 될까? 잘 모르겠어요.
1: 와, 이거 기가 막힌데요?
0: 선생님, 이것도 제 생각에는 이거 원래 우리 이탈리아에서 이거 해산물이랑 이거 와인
1: 네.
0: 해산물 파스타 먹으면 무조건 화이트 와인.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소고추 있어서 이거
1: 우와.
0: 야,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 와인보다 훨씬 더잘 어울리네요.
1: 저는 이거 완전 색다른 경험이에요. 이렇게 뭔가 이 서천의 소국주의 주재료였잖아요. 근데 이게
0: 맞아요.
1: 스파게티를 만나가지고 더 자꾸 젓가락이 가는 것 같아요.
0: 뭐 이거 진짜.
1: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
0: 역시 주꾸미 볶음이랑 스파게티.
1: 와, 최고예요. 근데 이거
0: 와, 뭐야.
1: 잘못하면 오늘 안전뱅이 되시는 건 아니시겠죠?
0: 괜찮아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잔,
1: 짠.
0: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0: Today, I was really happy. And I really hope you also that you watched that, you felt the same kind of feeling that I felt today. I discovered new things. You also discovered that. We discovered it together. So let's meet in the next episode because I will show you many more things and many more pairings with regional specialties and traditional sul liquor. Ciao! Salute!
1: What
0: 어떤 거? 그
1: 기름?
0: 기름?
1: 네.
0: 그냥 대파. 대파 근데 잘 구워야 돼요. 거의
1: 와,
0: 때워야
1: 제가 봐서 한입
0: 돼요.
1: 너무 맛있어요.
0: 오,
1: 괜찮죠?
0: 짠! 너무
1: 너무
0: 좋아요. 오.
1: 진짜
0: So,
1: 감동적이었어요.
0: this is what I love about Korea. You see this kind of situation only here. I never tried that. If you come to Korea, you can feel the same.

0: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삼보라고 합니다. 또래 친구 4명이서 모여서 들어왔던 거, 경험해왔던 거, 상상했던 것들을 음악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처음에는 그냥 긴장하지 말자 하면서 다 같이 화이팅 했던 것 같은데 막상 오니까 다들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리허설 때나 이제 스태프분들 다 너무 밝게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래서 조금 그나마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2: 저는 정말 이렇게 헤드폰을 끼고 다 똑같은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되게 좋게 받아들였어요. 왜냐면은 공연장에서 되게 어디에 서 있냐에 따라서 어떤 소리가 잘 좀 안 들리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모든 소리를 아주 생생하게 잘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일단 좋습니다.
0: 관객분들이 주위에 이렇게 둘러서 앉아가지고 공연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처음 해보는 방식이라 뭔가 관객분들이 이런저런 연주의 디테일들을 보시기에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이번에 I'm Live 샌디를 짜면서 사실은 저희가 정규 앨범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나가는 방송이고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앨범의 대표곡 몇 개, 두 번째 앨범의 대표곡 몇 개 해가지고 중요한 무대다 보니까 가장 자신 있는 것들로 준비해 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처럼
0: 고개를 돌려봤지만 저희의 미니 콘서트 주제는 멈출 수 없는 것 몇 가지입니다. 살다 보면은 생각하기를 멈출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한 대화를 서로 나누다가 인상 깊었던 것들을 음악으로 만드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좋아하는 거를 무대에 올려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이런 주제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무겁고 어려운 과제 같은 걸로만 여겼었는데요. 다른 선배분들이나 다른 동료 뮤지션분들 무대를 이렇게 보면서 점점 저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한테 있어서 라이브 무대는 일종의 배움의 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3: I'm Live로 올라갑시다.
4: 파이팅! 네. 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아리랑 TV 아임 라이브 안녕하세요. 저희는 펑크 밴드 세일러 허니문입니다. 네. 저희는 보통 음악 할 때 음악을 쓸 때 좀 일상생활에서 재밌는 요소들에서 착안을 해서 또 그렇게 곡을 만들고 있고 또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우리 좀 해외 나가고 싶은 이유부터 말씀드리면은 한국에서 이런 여성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당연히 뭐 K-POP도 좋은데 다른 여성도 있다, 뭐 다른 음악가도 있다 그거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도 해외 나가기 좀 목표로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노력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게 돼서 너무 너무 많은 분한테 감사하고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역시 걱정되는 거라고 하면은 방송이 처음인 것 자체가 조금 걱정이기도 하고요. 헤드셋 착용하고 계시기도 한데 저희가 사실은 지하 클럽 공연장에서 많이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멋진 스튜디오 공연이 되게 낯설기도 한데요. 그 부분 걱정되면서 또 이제 공연 아까 리허설 해보니까 좀 설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 조금은 걱정되지만 또 이따가 관객분들 앞에서 공연을 생각하니까 또 기대됩니다.

0: 저희 오늘의 미니 콘서트 주제는 From Underground to the World인데 저희가 주로 지하 공연장이나 저희 연습실도 지하고 이래서 좀 더 넓은 세계로 나가자 방송도 출연해보고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인드림스는 저희 첫 EP 안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저희가 라이브 할 때 좀 에너지 있는 곡으로 첫 시작을 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첫 곡으로 정했습니다.
1: 네, 저에게 라이브 무대란 현장감인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제 모습이랑 제 이야기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0: Sleeping? 저에겐 라이브 무대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죠. 네.
2: 재미있다.
3: We're Sailor Honeymoon, an all-women punk band from Seoul, South Korea. We're a DIY band from Korea, so we do a lot of stuff by ourselves, so we love playing concerts abroad. If you're somewhere in the world where we haven't been before, please give us a call. We'd love to play a show in your country or city.
4: 괜찮아요. 죄송해요.
1: 감사합니다.

0: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팀 옵더맨입니다. 오프더메뉴는 우선 메뉴에서 고르다, 그래서 메뉴에 없는 음악을 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 그리고 계절에 상관없이 들을 수 있는 굉장히 뷔페 같은 그런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원래 보던 프로그램이라서 네.
1: 나오고 싶어요.
0: 나오고 싶었어요.
2: 나오고 싶었어요.
3: 평소에는 좀 이렇게 노출된 상황의 공연장에서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좀 헤드폰으로 모니터링하는 환경에서 하니까 좀 저희도 새롭기도 한데 들으시는 관객분들도 더 새롭게 느끼실 것 같아서 좋은, 오늘 되게 좋은 공연이 될 것 같아요.
0: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저희 최근에 나온 정규 앨범 콘크리트 밸리의 실물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만들었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앨범으로 담았거든요. 그래서 도시의 되게 차가운 전자음악의 사운드와 되게 어쿠스틱한 사운드가 결합된 그런 앨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제 최애 곡은 Against Me라는 곡인데, 이전부터 계속 하고 싶었던 사운드, 장르, 그냥 편곡 모든 게 저의 어떠한 테이스트에 제일 잘 맞는 곡이고, 또 추천한 곡은 이제 Part of You인데, 저희 노래 중에서 제일 만드는 과정이 좀 실험적이지 않았나 하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0: 저는 가장 앨범의 색깔을 가장 잘 담은 노래라고 생각하는 거는 Part of You라는 노래고요. 근데 그게 노래가 인터루드 성의 노래지만 굉장히 앨범의 정체성을 잘 담았다고 생각해서 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3: 오늘 무대에서 제일 기대되는 점은 그 정규 앨범 나오고 나서 좀 오피셜하게 처음으로 라이브하는 자리라서 그게 제일 기대되는데 또 제일 걱정도 되는 것 같아요.
0: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되게 영광이고, 그리고 정규 앨범도 나왔으니까 저희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되시는 분들도 저희 음악이 아 이런 색깔을 가진 팀이구나 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Hello, Arirang TV subscribers. We are Optimino and we're really happy to be here and enjoy our show. And see you soon.
3: 大家好，我们是 Optimino。请大家多多关注我们，谢谢。皆さんこんにちは。私たちは
5: Team Optimino です。綺麗に見てください。
0: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공원이라고 합니다. 공원은 누구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상 속에서 쉽게 도피할 수 있는 도피처 같은 음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에 I'm Live는 엄청 멋진 카페 위에서 공연하는 그 영상이었었는데, 좋아하는 아티스트 분들 영상 찾아보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진짜 일단 카펫이 너무 멋지고요. 생각보다 홀이 이렇게 커서 스튜디오가.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아늑함이 있어가지고 되게 기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번 I'm Live에서 보여드릴 미니 콘서트의 주제는 나라는 주제인데요. 제 0이라는 앨범에 있는 곡들 위주로 들려드릴 계획인데, 그 앨범 자체가 정말 나 스스로에 대해서 치열하게 들여다보고 직면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앨범의 순서에 따라서 정말 나를 더 알게 되고 또 끝내 사랑하게 되는 그런 흐름의 앨범이고, 이번 공연도 그런 흐름이 될 수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를 곰팡이라는 곡인데요. 그 곡이 이 앨범에서, 그리고 오늘 공연에서 결국에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착하는 그런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랑 가득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곡이라서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라이브를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저희 음악이 아무래도 밴드가 정말 그 한 에너지로 움직여야 하는 곡이라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정면을 보고 하는 공연들 위주로 했었어서, 이런 저희가 서로 눈을 마주 보고 하는 이런 연주나 이런 게 되게 기대되는 부분이고, 그거를 또 관객분들이 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고요. 늘 두려운 마음으로 서게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자유로워져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늘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고, 언젠가 무대에서 정말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지금 꿈꾸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들려드리는 이 음악들, 정말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에 잘 닿았으면 좋겠고요. 거기가 뭐 일본이든 미국이든 저기 멀리 뭐 러시아든 어디든, 이 마음과 진심들이 잘 도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정길선의 가야금 연주로 무 감상하셨습니다. 정길선님 잠시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자, 연주를 해주신 음악도 2013년에 초연을 하신 작품이더라고요. 네. 정길선 씨를 두고 가야금의 레퍼토리를 확장하는 연주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길선 씨 연주를 통해서 세상에 나온 곡이 지금까지 전부 몇 곡 정도 되는 거죠?
1: 아, 제가 2000년도부터 이제 초연 작품 발표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뭐 독주곡이나 중주곡, 협연곡 등 해서 이제 순수 창작 음악이 한 40여 곡 정도, 그리고 좀 대중적인 음악이 30여 곡 정도 돼서 한 70여 곡 정도를 초연한 것 같아요.
0: 네. 다른 연주자와는 좀 다르게 창작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시고 또 초연도 많이 하시는 편인데, 혹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1: 아, 사실 이유가 딱히 있는 거는 아닌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이런 작업을 해오는 걸 보고서는 이제 가야금 레퍼토리가 많이 확대되었다라든가 이제 뭐 연주 기법이 많이 다양화됐다고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해주세요. 근데 이제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목적을 두고 한 거는 사실은 아니고요. 조금 남들이 안 하는 색다른 연주를 좀 해보고자 시도를 했는데, 이제 연주를 하면 할수록 이제 조금 작곡자랑 만나고 이제 작품을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이러면서 제가 조금 즐겁고 보람되고 그런 좋았던 그런, 예, 기분이 좀 많이 들어서 저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지속적인 작업을 계속 해온 것 같아요.
0: 요즘 창작 국악곡에서는 25연 계량 가야금을 주로 연주를 하고 있지만, 바로 앞에 무대에서도 이제 12연 가야금으로 연주를 하셨고, 12연 가야금 연주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차이가 있나요?
1: 아, 사실 저는 이제 25연 가야금을 가장 많이 쓰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소속돼 있는 이제 경기 신화의 오케스트라에서도 25연을 주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많은 연주를 통해서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통적인 이제 식임새 표현과 이제 현대적인 기법의 표현들이 25연보다는 12연이 멋있게 잘 나오고, 또 이제 명주실에서 나오는 그 음색도 이제 25연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12연을. 그래서 12연 음악이 참 좋은데 25연 많이 연주들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약간의 의무감도 있고 또 제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하는 작업으로 인해서 10연 작품들이 많은 연주자들이 연주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0: 네, 25연 그럼 12연 가야금이 훨씬 음색도 예쁜데 왜 다들 25연 가야금을 쓰는 거죠?
1: 사실 12연은 12줄에서 모든 음을 만들어내는데, 25연은 서양 음악처럼 7음계 구조로 돼 있어요.
0: 아.
1: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테크닉을 이제 조금 본인이 연습을 트레이닝을 잘 하면 좀 연주하기에는 좀 편한 악기라고 네,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0: 다른 악기들과의 협연이 좀 더 용이하겠군요.
1: 그렇죠.
0: 아, 네. 네. 아, 그 지금까지 무려 16장의 음반을 발표하셨습니다.
1: 네네.
0: 정말 열심히 활동해 오셨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세 번째 음반부터는 음악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지셨다고.
1: 사실 3집의 그녀의 사랑 이야기는 제가 너무 이제 순수 음악에서 조금 어려운 음악을 많이 연주하다 보니까 좀 대중들한테 조금 쉬운 음악으로 좀 다가가고 싶은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의 소품 형식의 음악을 만들고자 했는데, 이제 작곡자 이제 양승환 씨를 만나면서 좀 더 과감하게 이제 월드 뮤직에 가깝게 좀 재즈 트리오를 만나서 이렇게 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야금과 재즈 트리오의 만남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4집도 준비를 했고 캐럴 음반까지 만들어서 3개 음반을 대중 음반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0: 그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1: 혼자서 하는 독주나 중주나 이렇게 조금 어려운 음악들을 길게 이제 10분을 넘게 연주하다가 이제 소품식으로 이제 대중과 함께 박수 치면서 좀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3, 4분짜리 음악을 하니까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재미가 조금 있었고요. 일단은 그다음에 객석의 반응이 좀 즐겁기도 하고요.
0: 네,
1: 그런 걸 좀 만끽을 했던 것 같아요.
0: 다음 무대에서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연주를 준비하셨는데 12현 가야금, 25현 가야금, 또 18현 가야금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삼중주를 하신다고.
1: 네, 사실은 이제 작곡자분들이 곡을 쓸 때는 똑같은 악기로 삼중주를 쓰기도 하는데, 김성국 선생님은 이제 제가 의도한 바대로 12현, 18현, 25현을 다 넣어서 삼중주 곡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중심이라는 곡을 준비를 하는데 사실 관수악부라는 주제로 이제 음악을 만들어 봤는데 그 관수악부의 작품을 검여 유희강 선생님이 그 하시면서 굉장히 그 북글씨에서 나오는 예술혼과 뭐 신념 이런 등 그런 거에 음악적인 표현을 해서 만든 곡인데 정말 좋은 작품으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연주에는 제가 가르치고 같이 해온 제자들이 지금 팔레트라는 이름으로 가야금 앙상블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팀원들이 같이 연주를 도와줄 거예요. 네.
0: 어떤 걸 연주하십니까? 셋 중에.
1: 저는 18연을 합니다.
0: 이번에 18연을 하시나요?
1: 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12현, 18현, 25현 가야금 3중주를 위한 중심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국악콘서트판이 소개하는 아티스트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초등학생 소리꾼 김시은 양입니다. 이 김시은 양은 초등학교 국악 수업에서 판소리를 만난 뒤에 판소리의 매력에 빠져서 소리꾼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하고요. 작년 1월부터 판소리를 시작했다는데 벌써 경연대회에서 3차례나 수상을 하며 그 재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판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고 또 국창으로 불리던 만정 김소희 명창을 담고 싶다는 김시은 양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김시은의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흥보 매맞는 대목을 감상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에이! 과거를 꽉꽉 대놓으니 뗄래야 뗄 수가 없지. 오, 네가 바로 그 흥보냐? 심심하든 잘 자랐다. 여봐라 마당쇠야. 대문 걸고 동편 훈면을 돌아가면 칠이산에서 토끼자로 걸라고 겁목 전해온 박달몽둥이 있느니라. 이리네 오너라. 이런 놈은 복날 개잡듯 태어난다. 넓은 놈 거동 봐라 칠이산 몽둥이를 눈 위에 번뜩 들고 내 이놈 흥보놈아 잘 살기 내보기요 못 살기도 니 팔자 굶고 벗고 내 모른다 혀썸 주자 헌들 마당에 두지 않네 다물다물이 들었으니 넣어주자고 두지 헐며 전간 주자 헌들 철옥방 금계야 내 가득가득이 환을 지어 내 돈이 들었으니 넣어주자고 갯돈 헐며 찌갱이 주자 헌들 구진 방울이 까네 때 돼야지가 들었으니 넣어주자고 돛 굶기며 쌀에게 주자 헌들 황개백 개 수백 마리가 턱턱하고 꽃교니 넣어주자고 턱 굶기랴 몽둥이를 틀어매고 내 이놈 강도놈아 좁은 길 벼락 치듯 강자 싸움에 개집 치듯 탐에 걸친 구랭이 치듯 후닥닥 철퍽 아이고 형님 나 죽겠소 이놈 후닥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from Indonesia, Bank of Taiwan, Mutiara Hairani. Welcome. Indonesia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 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 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0: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1: 저희가 올해 진행했던 그 마을 기록 프로그램 제 후속으로 이제 만든 사진집인데요. 기포도서관의 제 탄생, 마을과 함께하는 기억을 기록하다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참여해주셨던 그 분들이 주신 사진으로 만든 사진집입니다.
2: 네. From the now demolished Chugong apartments to the libraries that will soon be rebuilt. While we cannot prevent them fading away, we've been capturing precious moments and memories through photographs. So what does the nostalgic Gyeopodong look like in the people's memories?
3: 네, 저는 주공 2단지 아파트에 살았는데 주공 2단지는 약간 언덕진 그 동네이기 때문에 산을 끼고 있어요. 근데 산에서 봄이 되면은 5월이 되면은 아카시아 구향기가 동네 마을 전체를 풍기고 또 뻐꾸기가 가끔 뻐꾹뻐꾹 울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뻐꾸기 동산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갯포 근린공원이라고 이제 정식 공원이 돼 있는데 지금도 아파트 주민들이 산책을 갑니다만 지금은 뻐꾸기 소리가 없어졌어요. 또 아카시아 향기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좀 아쉽습니다.
1: 아카이브와 기록의 의미는 대상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사라질 것이라 생각해서 더 애틋한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작업을 진행하면서 좀 더 새로운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기도 하였고요. 좁게 보면 일기처럼 나의 일상에 관한 기록에서부터 좀 더 넓게 보면 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기록까지 기록 활동은 나를 둘러싼 모든 순간과 공간에 관심을 기울이고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와 문화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At the Gyeopo Library, which has captured the town's cherished moments, we meet another person who shares a warm resonance.
0: 개포 도서관 참 풍경이 이쁘네. 때마침 제가 만나기로 하신 분이 여기 또 오셨네.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뭘 또 기록하고 계셨네.
4: 오늘 기록하실 걸 준비해왔습니다.
0: 저도 기록합니까?
4: 네.
0: 좋습니다. 좋습니다.
2: Director Lee Sung-min, who has spent her childhood and youth in the Gyeopo Chugong apartments, has been documenting the precious old traces left in Gyeopodong and sharing them with people in various ways.
0: 이 Gyeopodong 이 주공 아파트부터 해갖고 여기가 감독님한테는 약간 고향 같은 그런 존재.
4: 그쵸, 고향이 저한테 없는 줄 알았는데 오랜만에 이 곳에 오니까. 여기가 나의 고향이었구나라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0: 네.
4: 뒤늦게.
0: 참 그때랑 지금이랑 또 많이 변화가 됐을 텐데 요즘엔 참 빨리 변화되잖아요.
4: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쉽게 사라지고 버려지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아쉬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4: 너무 많이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새롭게 변화하는 게 너무 좋기도 하지만 뭔가 살다가 힘들고 이럴 때 돌아보고 싶은 곳이 또 있기도 하고
0: 그렇죠.
4: 어린 시절을 추억하고 싶은 곳도 있고 근데 왔을 때는 있었어요. 2017년까지는 이 동네가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내가 이런 곳에서 살았구나라는 거를 느꼈는데 이제 매해 갈수록 재건축이 되면서 너무 많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에 가서 위안을 찾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너무 빠르게 또 너무 새롭게 변화하고만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은 좀 있어요.
0: 그런 기록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4: 네. 근데 우연히 이제 동네에 다시 왔는데 이 동네는 어렸을 때부터 재건축이 될 거란 말이 계속 있었어요. 언제가 재건축이 될 거야. 그래서 약간 밀린 숙제처럼 한 번은 돌아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편안함과 뭔가 안정감, 위안 이런 게 뭐지? 이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 공간을 기록하고 사람들의 추억을 담는데 그 공간을 기록하면서 현재 남아있는 풍경들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나무나 뭐 고양이라.

0: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억한다는 거는 네. 그러니까 새롭게 지어지고 지어지는 것도 좋지만 어떤 걸 기억하고 어떻게 기록하고 또 무엇을 남기면 좋을지를 좀 생각해 보는 경험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1: Though the landscape has changed significantly over the years, the warm emotions and comfort felt here are memories I wish to cherish for a long time. In this area where high-rise apartments have taken root, there remains a place that preserves its old charm. While it may be less polished, the traces of time in this old village are irreplaceable. As we pass through here, Director Lee has found a place she wants to introduce.
2: 이 나무가 되게 오래된 나무가 여기 있어요.
3: 딱 봐도 오래된 나무 같아요.
2: 근데 여기 사셨던 분들도 네. 잘 모르세요. 좀 외진데 있다 보니 네. 모르는데 고등학교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후문.
3: 아 여기 지금 여기가 고등학교죠? 네. 아 감독님 직접 다니셨던 네, 고등학교.
2: 제가 다녔던
3: 목요. 야
2: 다녔던 고등학교의 후문에서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나무라서 오늘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3: 야
2: 몇 병이 되는지는 아직 몰라요.
3: 네.
2: 근데 옛날에 여기 사셨던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기를 여기에서 제사도 지내기도 하고 또 오래 전부터 이 나무에 얽힌 전설도 있었고 이런 네. 얘기를 해주시는데 지금은 이 이제 변화하고 있는 이 개포동에서 좀 잘 모르고 이제 잊혀져 있는 존재예요. 근데 아직 보호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나무도 만약에 재건축이 되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3: 이 나무는 보존됐으면
2: 있어서
3: 네, 보존됐으면 좋겠어.
2: 보존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오늘 보여드리고 싶어서 맞습니다. 네, 재건축이 될 때마다 이렇게 잘 자란 나무들을 다 베고
3: 네.
2: 또 건물을 짓고 또 새로 심고 이게 반복되는 것들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것이 괜찮을까라는 것 때 일단 질문으로 사람들과 함께 이제 기록하고 이걸 이제 알리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죠. 개포동에서 현재 만났던 분들
3: 야.
2: 메모하면서
3: 이것도 다 이제 감독님이 직접 그리신 거잖아요. 야, 이거 만나신 분들
2: 네, 사진을 찍을 수 없으니까
3: 네.
2: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일기처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3: 네.
2: 그래서 또 이것도 다 현재의 기록들도 이제 또 금방 사라지니까
1: She has been documenting the everyday moments that will soon become memories. In particular, she has gathered memories of the trees by taking photos with those who remember the Jugong apartments, collecting their shared recollections of the trees. As we greeted the trees that have been there for a long time, she lovingly captured them in a drawing. With the same sentiment, I took a moment to document this ginkgo tree that I might have overlooked today. It seems that if we pay a little attention, there are many grateful beings around us.
0: The 중국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동 사이가 넓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덤불도 있어서 덤불 속에서 아지트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 평지가 그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다 그대로 보존됐기 때문에 언덕에서 썰매를 탔던 거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뭐 내려가면은 이런 꽃향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내음을 다 받을 수 있었던 뭐 그런 장면들도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주공 아파트가 연탄이랑 보일러가 같이 때는 그런 곳이어서 또 보일러 공사를 할 때 다 같이 밖에 나와서 같이 뭐 캠핑하듯이 이렇게 지냈던 기억도 나고요.
1: Today with director Lee Sung-min, I was reminded once again of the value of memories and documentation.
4: 이 changing landscapes, there's another place I hope will be well preserved.

0: place where the daily lives of residents are vividly alive, Kepu Market, beloved by nearby residents for its warmth and community. Especially with its diverse food offerings, it's a place you can't just pass by after school or work. I sought out the place filled with flavors of nostalgia and sweet memories.
1: Yeah.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곳이 시장인데요. 그 동네를 가면은 시장을 꼭 방문해봐야 됩니다. 어떤 그 동네에 있어서 역사가 다 담겨진 곳이 시장이거든요. 아, 아마도 여기 시장은 그 주민들의 폭닥거리는 그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개포시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The first place I visited in Kempo Market, established in the early 1960s, is this place that opens as early as 2 or 3 a.m., but typically at 6 a.m. This spot lights up ahead of others, producing fresh rice cakes in a traditional way every day. Wow, a long-standing establishment in Kempo Market.
1: 시장에 오면 항상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 중에서도 벌써부터 떡 냄새가 너무 좋네. 여기 한번 떡집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와, 떡 냄새가 너무 좋아갖고. 근데 이 집에서 떡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떡이 어떤 떡입니까?
2: 이 집은요. 그 떡의 기본인 떡볶이나 그 가래떡 이 정도가 지금 되게 잘
3: 나가요.
2: 예. 다른 떡도 많이 팔리지만 이게 네네. 기본적으로 더 많이 나와요.
3: 아까 그 여자 사장님은 콩떡 저거 잘 나갔다 그랬어요.
2: 아, 네. 저건 시그니처.
3: 시그니처? 네. 아, 이 집만 시그니처. 네. 그 여기서 장사하신 지 꽤 오래되신 것 같아요.
2: 네, 저희 가족이 사업을 처음 형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5년 정도 했습니다.
3: 35년이요?
2: 네네.
3: 그래서 어떤 이제 손님분들이 많이 오셨을지 궁금하거든요.
2: 아, 예전에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는 동네가 좀 그래도 강남이라고 좀 활성화가 많이 돼 있었어요.
3: 네.
2: 근데 최근에 그 이주하기 전부터 최근까지는 좀 시장이 많이 힘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다시 개포 2단지, 3단지, 4단지, 8단지 쪽 이쪽이 지금 입주하면서 시장이 좀 괜찮아졌었는데 최근에 또 대형마트가 입점함으로써 좀 또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3: 그렇게 이제 급변하면은 보통은 이제 아 그만하고 딴 데로 옮겨볼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기도 하거든요.
2: 네,
3: 보통은
2: 예 네, 생각도 있었어요.
3: 근데 이제 이 자리에 한 곳에서 오래도록 이렇게 계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2: 아 예, 그게 이제 아무래도 제가 뭐 30대, 40대 때는 뭐 다른 데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지금은 또 한 30년을 넘게 해오니까 여기 주요 고객 그리고 오랫동안 거래해 주신 분들이 또 찾으시고 멀리 가셔서도 전화 오시고 그런 것 때문에 쉽게 개포동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3: 그렇죠.
0: Knowing it could convey flavors of nostalgia for someone, the owner says it was hard to leave this place behind. Having shared the joys and sorrows of life with the residents of Kepodong for so long, this space has become not only the owner's living space, but also where the lives of the residents intertwine. For over 30 years, the time in Kepodong and his life have flowed together. Shall we head to another place?
1: 아, 여기 또 시장 하면 또 과일 한번 봐야죠. 너무 신선한 과일이 있는데. 요거는 좀 시식 코너 같은데.
4: 예, 시식 코너 맞습니다.
1: 좀 먹어봐도 되겠습니까?
4: 예.
1: 아, 요즘에 또 겨울에 먹는 또 이게 귤이 맛이 달아요. 따뜻한 아랫목에서 항상 귤 까먹잖아요. 네. 야, 이거 과즙 막 떨어진 거 봐.
4: 아, 너무 잘해요. 귤이 제철이니까 지금 아마 맛있을 거예요.
1: 야.
4: 하나 더 잡수세요.
1: 갈 때 하나 생각해. 사 갖고 와야 되는데? 옛날 사람이 이게 과일이 맛있으면 옛날 표현으로 따봉. 사장님, 여기서 과일 가게 장사하신 지 좀 오래되셨어요?
4: 예.
1: 얼마나?
4: 2001년도에 들어왔으니까 네. 23년째 하고 있습니다.
1: 이야. 떡집도 한 30년 전 됐고, 여기도 네. 20몇 년 됐고.
4: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들어와서 그래서 네. 결혼하고 애 낳고 다 했죠.
1: 여기서요? 네. 와.
4: 여기가 개포동이 이게 다 오래됐지 않습니까? 지난 네. 30년이 넘어서. 뒤에를 이쪽을 보시면 좀 시골틱한 분위기가 많아요.
1: 네.
4: 강남 같지가 않고 그냥 어디 저기 어디 시골의 한 동네. 네. 포장마차도 좀 있고 막 그래요.
1: 네. 네. 앞으로 우리 사장님께서 이제 변화하는 이 개포동 속에서도 좀 바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4: 바람은 계속 그래도 이제 서울 강남에 네. 재래시장이라고 보면 이제 영동시장, 그래도 개포시장, 네. 도곡시장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1: 네.
4: 많은 젊은 분들이 이렇게 저희 동네를 많이 찾아주시길 바랄 뿐이죠.
1: 네. 네.
4: 아, 개포시장 많이 사랑해 주시고.
1: 네.
0: I hope the flavors and charm of this traditional market are preserved for a long time. Wow, the warmth and generosity here are truly abundant. Though some places have already vanished and others may one day disappear, I hope that the memories and stories hidden within them will be well preserved.
1: One 순간 사라짐이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롭게 변화하고 바뀌는 건 막을 순 없지만 그 변화하는 흐름을 기록하는 건 저희의 몫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그리운 그곳으로 떠나보시겠습니다.
0: One day, when I look back, I would be so glad if the space filled with my memories still exists just as it is. Here, Gaepodong is an old bookstore where residents continue to visit. This place exudes the simplicity and warmth of a neighborhood bookstore, standing unchanged through the passage of time. Especially tucked away in one corner is a space filled with secondhand books. I ventured up to this attic-like spot, overflowing with nostalgic memories.

0: 뭐 취미 서적부터 해갖고 네 아주 다양하게 책들이 있습니다. 이야 삼국유사, 네. 세계사 편이요, 한국사를 보다 역사도 참 재밌거든요. 참 이게 헌책방을 방문하면 참 특이한 점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자기가 책들이 놓여지고 싶은 대로 막 들쑥날쑥 여기저기 이렇게 막 놓여져 있습니다. 위치가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보통 요즘 대형 서점 가면 다 이제 이렇게 뭐 카테고리 형식으로 해갖고 다 이렇게 잘 정렬돼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것들이 헌책방이 주는 참 또 정감 가는 모습이 아닐까. 네.
1: The owner who has been keeping this humble neighborhood bookstore for a long time and shared a moment discussing the meaning of this space.
2: Ah, 쌤.
3: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예. 아, 제가 개포동을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여기 그 아주 오래된 책방이 있다 그래갖고 들리게 됐는데 여기가 예전에는 이제 여기 주민분들한테는 개포 헌책방

0: 그렇게 알려졌고 지금은 이제 상호명이 서적 백화점으로 돼 있더라고요.
1: 예, 맞습니다.
0: 예. 여기 상당히 오래돼 보이는데 여신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1: 1987년도에 예.
0: 87년도
1: 예, 개업을 했었고요.
0: 와. 그럼 한 몇십 년 된 겁니까? 한
1: 37년 정도 됐습니다.
0: 네. 네. 이 헌책방은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오고 가시나요?
1: 뭐 주변 주민들, 뭐 학생들 다 이용을 하는 거고요. 네. 이제 뭐 현재는 이제 예전에 뭐 10년 전, 20년, 30년 전에 학생이었던 분들이 지금 이제 학부모가 돼서 이제 아이들 책 사러 오시고 그렇습니다.
0: 아 제가 아까 저도 이제 막 여기 막 보면서 책을 보면서 이제 어떤 한 학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예. 어머님이 이제 자기 자녀한테 책을 권해주고 싶어서 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몇 학년인데 물어봤더니 단번에 아 책을 딱 권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1: 일단은 책이 이제 뭐 일단 좋은 책을 많이 추천을 받아도 네. 우리 아이 이제 잘 맞는 네. 책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니까 네. 우리 아이 연령에 잘 맞고 우리 아이 수준에 잘 맞는 책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가이드만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0: 아니 근데 너무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니까 아까 그 어머님이 아 맞아요 맞아요 공감하시면서 그래서 한번 아이한테 먼저 보여주고 구매해도 되겠냐고 막 이렇게 여쭤보시는 게 아 참 이게 다른 어떤 대형 서점에서는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인 것 같아요. 아 사장님이 너무 친절해 주시고 네. 그 이제 사장님께서 여기는 지금 이 주변에 이제 여기 구마을 개포동 구마을이 있고 그또 그 주변은 이제 다 재개발이 돼서 이제 새로운 이제 신도시로 이렇게 좀 변화하고 있는데 이 개포동 이 동네 주민분들은 여기 서적 백화점을 어떤 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1: 뭐 개개인마다 다 다르긴 하겠는데 예, 우선 뭐 저와 같은 느낌이라면은 추억의 공간으로서 제일 많이 일단 느끼고 있을 것 같고요. 타지로 나갔다가 네. 또 아니면 외국으로 갔다가 이제 부모님들 뵈러 오면은 자기 그 학창 시절의 추억이 있는 곳을 이제 한 번씩 들려서 그 뭐야 추억의 정을 느끼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뭐 저도 뭐 이제 서점 하면서 보람이라면은 제가 그 추억의 공간을 날 유지하면서 이렇게 그 자리매김을 하는 게 저 나름대로 그 의미 있는 보람이죠. 네. 네.
2: 오늘 정도현 hopes that this place will always be a warm comfort and a source of memories for someone.
3: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4: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뿅뿅하다. 뿅뿅한.
3: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몸에 좋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0: 너까지 잃을 수 없었어. 그래서 쇼핑몰을 만든 거야.
1: 블레이드 쇼핑몰 시즌 2, 시즌 1보다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치명해 볼게. 그래서 돌아온 거야.

0: Today's Key Story brings you a Disney Plus original series, A Shot for Killers Season 2. It's based on Kang Ji-young's novel, The Murderer's Shopping Mall. In Season 1, young Jung Ji-an was a running target attacked by killers. But in Season 2, Jung Ji-an goes on a counterattack, diving headfirst into the world of assassins. Director Lee Kwon directed the series, coordinating the action and narrative. The star-studded cast includes Lee Dong-wook and Kim Hye-jun, Cho Hwan-sun, Kim Hye-na, and Kim Min from Season 1, while Chung Yoon-ha, Hyun Lee, and Okada Masaki are the new faces.
1: 평범한 사람이 아들 거라 생각했는데 상상 이상이네.
2: 이게 내 세계야, 정수야. 죽기 싫으면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내가 지안이의 방패막이가 되어야 해. 그리고 난 에이를 죽인다.
1: 난 이제 더 이상 나 하나 지키자고 누군가 희생되는 거 원치 않아.
2: 그럼 넌 뭘 할 수 있지?
0: Let's watch A Shot for Killers Season 2 together.
3: 정지안 씨?
0: Ji-an's only family.
3: 정진만 씨가 사망하셨습니다.
0: Her uncle, 정진만, dies unexpectedly. Come to find out, however, Jin-man faked his own death. He did it to put an end to ties with Babylon, the mercenary organization he was once part of. One night, he starts a fierce counterattack.
2: 예상대로 바빌론이 움직였어. 앞으로 62시간.
0: An operation to infiltrate Babylon, a veritable fortress.
2: 여기가 목표야.
4: 서버?
2: 바빌론의 대외비만 모아놓은 서버. 바빌론은 군사 독재 때부터 존재했던 회사야. 바뀌는 정권마다 붙어서 뒤가구린 첩보 작전과 납치, 암살을 대신해줬지. 정보 살인 데이터까지 지난 수십 년간의 기밀이 이 안에 다 있어.
0: He seeks his arch rival, Bale Secrets.
2: 작전 중 베일이 살해한 민간인들, 그 진실을 덮어버린 문서도 있겠지.
0: He needs Babylon's vulnerabilities in hand to force a truce, and above all,
2: 이걸로 내가 지안이의 방패막이가 되어야 해.
0: To protect his niece, Ji-an. His plan unfolds with hacker Chul-sung going in first. Next, it's Jin-man's turn. He goes in, disguised as arch-rival Bale.
5: 오늘 널 죽인다.
0: He heads for the heart of Babylon. They succeed in getting to Bale. But Bale is no easy match. A neck and neck showdown with an all-out effort.
2: 죽었다 했을 때 난 솔직히 아쉬웠는데.
0: The fierce battle on the narrow footbridge rages on. Jin-man wants to put an end to this ill-fated relationship.
2: 또 보자.
0: But Bale vanishes into the darkness once again. He didn't get Bale. But Jin-man does manage to hijack the server. All that is left is the getaway. Oh no! Is this going to end with a fall? Impressive! Jin-man flies off with the server. And so, with his body battered and bruised, he reunites with his niece, Ji-an. But his joy is short-lived.
1: 평범한 사연은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상상 이상이네.
0: Upon learning of her uncle's true identity, a former mercenary who sells weapons to assassins, Ji-an.
1: 난 떠날 거야.
2: 넌 나와 함께 있는 게 가장 안전해.
1: 나는 삼촌 세계에 발 들여놓고 싶지 않아.
0: Chooses a life away from Jin-man. A new name, a new life. But.
6: 천천히들 마치고 오세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0: She still remains gripped by the terror of her past when it was all kill or be killed.
7: 허리 씨.
0: Yet there is a young man who hangs about Arin. That is Ji-an. He climbs over a wall because he's concerned about her and finds her survival instinct in action.
1: 뭐?
7: 정리하면 갖다 주라고 해서 가온 겁니다.
0: Meanwhile, Jinman continues to fight on.
4: 원하는 게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2: 조건은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정재한을 비롯해 나 정진만과 관련된 자들은 다시는 공격하지 않는다.
4: 심플하네요. 협상이 가능할진 잘 모르겠지만.
0: Despite it all, Babylon's response is not a peace treaty, but all-out war.
1: We haven't met before, have we?
0: Raising the stakes, a high-ranking manager steps in.
1: I'm Kusanagi Jin.
0: Killers from across the globe arrive to take on Jinman.
2: 정진만과 이따위 난이오 야라가시 때 우리たちが 呼ばれたんだ?
0: Actually, Killer Q and Killer J know Jinman well.
2: 인가나
5: 인가って何?
2: 姉ちゃんがあの時 전진만 바빌론에 推薦したろ 스카우트しろって
5: あの時、ジョンジンマンいなかったらとっくに死んでんだからね
2: 過去は過去 今は今だ
0: Yes, Jinman once even saved Killer J's life.
5: ジンマンの名?
0: But the killer's first target
8: 彼の唯一の弱みです
0: is of course Jeongjian.
8: Jeongjian に懸賞金をかけようと思っています
9: 助力者たち?
1: そう 足から右腕、左腕と切っていけば 自然とは頭だけが残る
0: An even more fired up Babylon eventually tracks Jian down and attacks her. Will Jian make it through a fight against Babylon again? The story of Jeong Jinman and Jeong Jian, survivors who won't give up. This is the series, A Shot for Killers Season 2.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The director expanded the worldview and scale based on the questions left unresolved in season 1.
10: Season 1에 많은 의문점들이 좀 남겨진 상태로 끝이 났어요.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할까? 정지안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할까? 삼촌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된 정지안은 앞으로 뭘 할까? 진만 입장에서 지안과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할까?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0: For Jinman and Jian, who simply want to live a quiet life, the keyword this time is counterattack.
2: 방어만 하다가는 끝이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에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반격을 시작하죠.
11: 시즌 1에서는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이제 살아남는 데 집중을 했다라면 시즌 2에서는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않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 주변이 모두가 다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반격에 나서는 또 시즌 1에서는 맨손 액션이나 뭐 무에타이 액션들을 보여드렸다면 시즌 2에서는 총기 액션을 조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0: Spectacular, stylish action sequences unfold non-stop. And the actors put a great deal of effort into them.
12: 오토바이 액션을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 면허증도 따고 와이어 액션도 하고 카람빗 모션을 독학한 게 있는데 감독님이 써주셔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되게 다양한 액션들을 조금씩 조금씩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3: 굉장히 다양한 장소에서 액션을 좀 하게 됐고 태권도랑 레슬링 또 무에타이, 로봇, 닌자들 이렇게 다양한 액션이 합쳐지다 보니까 더 많이 볼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Actress 정윤아 plays the new villain Kusanagi.
12: 결과를 위해서라면 과정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결과주의자 이런 모습들을 위태롭게 보여드리려고 화수를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리듬과 템포로 많이 사용했고 그 비트마다 약간 대사를 쪼개서 많이 했어요.
0: Korean-Japanese actress Hyun Lee delivered a multi-dimensional performance, showcasing both the cold-blooded killer and the human side of her character.
14: 휴는 팔색조 같은 여자. 킬러가 아니었으면 배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재미있는 힌트도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연기를 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외적으로는 근육 위주로 5kg 정도 체중을 늘렸습니다. 첫 액션이었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을 오가면서 3, 4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고요. 액션을 할 때만에 얻을 수 있는 그 아도레날린과 도파민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다시 하겠냐고 물어보시면 다시 할 거고.
0: Okada Masaki, who joined the cast as the Killer J, said he gained the wealth of experience.
5: アクションに関しては僕は今回初めて本格的にアクションに挑戦したんですけど、ドモクさんはじめ皆さんに現場でたくさんアクションの面白いことや本当にアクションって会話なんだなっていうことをなんか皆さんに教えていただいて、すごく貴重な経験をさせてもらいました。
0: A colorful cast and a lot to see. This is the series A Shot for Killers Season 2. The character from A Shot for Killers Season 2 spotlighted by K-Story is
2: 전쟁은 끝이 없을 거고 내가 지안이의 방패막이가 되어야 해.
0: A former mercenary who risks it all to protect his niece, Jian, Jung Jin-man. Lee Dong-wook tackled this role while anchoring the drama with his distinctive, restrained charisma. He pulled off a whirlwind of action sequences, including shootouts and hand-to-hand combat.
9: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정진만의 새로운 표정을 좀 봤으면 좋겠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0: Check out his character's wide range of charms. Packed with spectacular action, this is the series A Shot for Killers Season 2.

0: At the bow, soft corals have taken root, blossoming beautifully. Even the ceiling of the wheelhouse is covered with corals of every shape and color.
1: 문섬의 침몰선은 길이가 대략 25m, 폭은 5m 정도로 문섬 북쪽 수심 35m 정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배 자체는 철선으로 되어 있고 배 갑판 앞쪽, 뒤쪽 할 것 없이 배 전체에 연산호가 자라고 있습니다. 조류가 강해 연산호 폴립이 활짝 열릴 때에는 이게 침몰선인지 어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장관을 이루는데 수심이 깊어서 그런지 생태계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0: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This 차에서는 되게 다양한 피부톤의 파운데이션들이 준비되어 있네요.
2: 오늘은 평소보다 파데를 3배 더 준비했어요. 자, 어? 오셨습니다.
1: 오셨네.
3: 안녕하세요.
4: 2년 전에 프랑스에서 왔어요.
2: Je parle français un peu.
1: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2: 저는 프랑스어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5: 자, 잘했어요.
1: 자, 잘했어요.
2: Merci beaucoup. Merci.
1: 어떤 메이크업을 원해서 오셨나요?
4: I really like Jennie from Blackpink.
2: Jennie.
1: Yeah.
2: 제니와 함께하는 제니 메이크업이 되겠네. 아, 근데 약간 톤을 좀 분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오늘 제니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짜잔, 이렇게 테스트해볼 수 있는
2: 좋다.
1: 이런 종이가 있어요.
2: 너무 좋은데요? 첫 번째는?
1: 봄 브라이트인데요.
2: 봄 브라이트.
1: 얘는 좀 쨍한 버전이죠?
2: 다음 거. 오? 오. 아니, 이거 화사해지지 않아? 그다음에 여름.
1: 확실히 근데 파스텔 톤이 좀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2: 이거? 이거는 가을이네. 가을. 확실히 피부톤이 또 어울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1: 가을 뮤트.
2: 겨울, 겨울.
1: 겨울 다크.
2: 제니가 젊으니까 골라봐봐. 제니가 트렌디하잖아.
1: 오늘 제니님 메이크업이니까 맞아. 그러니까 가을 뮤트 쪽이 지나, 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2: 오늘은 그러면 가을 웜톤 네. 계열로 한번 메이크업을 해봅시다.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번 주처럼
1: 마스크팩.
2: 네, 편한 걸 가져왔어요. 네.
4: So fresh.
2: So fresh.
4: Yeah.
1: 밥을.
2: 네, 그래서 이걸로 촉촉한 토너이자 에센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1: 저 이제 뭔지 알아요. 프라이머.
2: 어떻게 왔지?
1: 이제 6회차잖아요. 옆에서
2: 배웠다.
1: 이거랑 좀 젤 타입이랑 이렇게 나눠서
2: 그렇죠.
1: 발라주시거든요.
2: 네. 그래서 약간 코 옆이나 눈 밑에는 또 프라이머를 쓰는 게. 여기도 보통 발라주면 이제 여름이잖아요, 또. 번지는 거를 조금 막아줄 수 있죠.
1: 지금은 좀 파데 색도 근데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해외 브랜드에서 사는 거 아니면 되게 구하기 어려웠었는데 저는 그래서 초반에 제가 맞는 톤을 가지고 간 적도 많이 있어요.
2: 본인이 또 계속 찾고 자주 써봤으니까 제니님이 오늘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오늘 아마 메이크업의 관건은 제니님이 파데 색깔을 찾는 걸 한번 도와주세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네.
2: 그러면 파데를 골라볼까요?
1: 네, 일단 그 외곽 쪽에 깔 어두운 거랑
2: 제일 어두운 거?
1: 네, 이 중앙은 살짝 섞어서 들어가는 게 전 좋더라고요. 제 생각에 이런 건 좀 중앙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제일 외곽?
2: 컬러 괜찮아요?
1: 네, 그 제일 마지막 거.
2: 제일 마지막 거? 오케이, 딱이다, 딱이다.
6: 살짝 붉은기가 살짝 있는.
4: I learned a lot today.
2: 이게 맞다. 네. 이게 맞다.
1: 톤그로가 안 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잘못 쓰면 회색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진짜 사진 찍거나 이랬을 때 너무 이제

0: 쉐딩 역할도 하면서 살짝 골격을 좀 강조해 줄 수 있어요. 중앙 부분에는 그냥 기름만 살짝 걷어내는
1: 파우더.
0: 자, 그다음에 이제 섀도우로 넘어가 볼까요?
1: 섀도우 색이 정말 중요합니다.
2: 와, 선생님이 골라줘야지.
1: 와. 와. 마음에 드세요? 와. You like
3: it? Yes.
4: 너무 벌써 끝났어?
3: 집에 가자.
5: You need to teach me.
0: Yes. 자, 이제 섀도우를 제니님 골라줘요. 네. 여기서 베이스 뭘로 할까? 베이스.
1: 아이. 이런 거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1: 그리고 이 친구들도 같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좋다.
1: 그리고 이 제니님 메이크업에서는 섀도우 포인트가 사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블렌딩이랑.
0: 그죠. 블렌딩 약간 좀 바깥쪽으로 어두우면서 네. 이제 아이홀 자체를 조금 매력 있게 만드는 그런 거죠. 자, 이걸로 이제 조금 더 어두운 음영을 잡는 거죠. 작은 브러쉬로 이제 눈 앞머리 쪽으로 조금 눈꼬리 쪽으로 갈수록 그라데이션. 오늘 또 그라데이션 신경을 많이 써야겠네요.
1: 네.
0: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뒤쪽을 좀 어둡게 하는 아몬드 쉐입으로 갈게요.
1: 아몬드 쉐입.
0: 아몬드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럭비공 같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앞뒤를 좀 어둡게 하는 거. 중간보다 앞뒤를. 그래서 아몬드 쉐입. 언더에도 이 정도 쉬머들은 보통 손으로.
1: 왜죠?
0: 발색이 좀 이렇게 손에 유분이 좀 있잖아요. 유분이 이거를 팍 붙여버려. 붓이 너무 건조하면은 그게 또 이게 밑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제 브러쉬로 좀 블렌딩을 앞뒤로. 그리고 눈 밑에다가도 좀 밝은
1: 브라운으로.
0: 이 색깔이 너무 잘 어울려요.
5: I already feel like I cannot just go back home after that.
3: Yeah,
5: I have to take picture.
3: Yeah, yeah.
5: No,
3: yeah. Clubbing. Go clubbing.
5: Clubbing.
3: Go clubbing.
5: And dance like Jenny.
1: Jenny.
5: Let's go.
1: Let's go.
5: You wanna go? Okay.
3: 이태원.
1: Jenny.
5: Yeah.
0: 클럽이지 이렇게 반짝이 메이크업 하면. 자, 이제 아이 라인을 그려야겠네요.
1: 제니님 화면은 고양이 아이라인 필수? 블랙으로 좀 약간 캣차이 느낌으로 가면 어떨 것 같습니다.
0: 선생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오, 괜찮다. 색깔 그냥 블랙으로 갈까요?
1: 오, 선생님? 네네네. 예뻐요.
0: 네. 윙크? 아, 오늘 진짜 클럽 가셔야겠네. 프렌치 바이브가 있다고, 프렌치 바이브.
1: 근데 프랑스를 한 번도 안 가봐서 너무 가보고 싶어요. 저 니스?
0: 니스?
1: 니스.
3: The beach, right?
1: Yeah. 너무 가보고 싶어요.
5: It's beautiful. Yeah, you have to go.
0: I was in Bourgogne. Bourgogne는 진짜 와인의 끝판왕 성지거든요.
1: 와인 진짜 좋아하시나 봐.
0: 저 와인 먹으러 프랑스 갔다 왔어요.
5: Actually, I was born in the east part of France.
0: Where?
5: Like Lorraine, next to Alsace.
0: Alsace? Alsace wine was the best, yes.
5: Yeah.
0: Alsace wine. I've been there once.
5: Where?
0: Alsace.
5: Strasbourg?
0: 어디였지? 디디디 성 뭐야 성?
5: 오케닉스포?
1: 와인에 너무 집중하셔서 그래요.
5: I only remember the taste.
0: Yeah,
5: of Alsace.
0: You
5: drank too much. That's why.
0: 진짜 중요한 순간이에요.
1: 알겠습니다.
0: 네, 이제부터 다 정해주세요.
1: 네.
0: 자, 어떤 느낌이냐면 네. 뒤로 갈수록 좀 두껍게 그렸어요.
1: 오.
0: 그래가지고 살짝 더 동양인 느낌 캣사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마스카라를 할 건데요. 뭉쳐가지고 쫑쫑쫑.
1: 쫑쫑쫑. 이 스크류 브러쉬를 한번 빗어놔볼까요? 모발이 약간 곱슬이면 눈썹이나 속눈썹도 같이 곱슬인 경우가 많아서 저는 보통 젤 이용해서 이렇게 많이 올리긴 하거든요.
0: 브로우 젤이 없으면 만들어야지.
1: 네? 브로우 젤을 어떻게 만들죠?
0: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 립밤, 투명 립밤.
1: 네?
0: 프라이머를 살짝 섞으면 어떻게 될까?
1: 어떻게 될까? 그거를...
0: 이거다! 너무 끈적하지도 않아. 봐봐. 이거지?
1: 오, 오.
0: 딱이지? 네. 이 정도 됐지?
1: 네.
0: 투명한 약간 고정.
3: 와우.
0: 딱이야. 네.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되네. 이런 눈썹을 가지신 분들은.
1: 네,
0: 딱이다.
5: I feel like it's a grandma receipt, you know, like a handmade. 네,
0: 그랜마는 빼주면 안 될까?
5: Korean receipt for my grandma.
0: 이.
1: 이네요.
0: 확신해.
1: 맞네요.
0: 그냥 이제 점 찍게.
1: 네, 아, 점 중요하죠.
0: 약간 요, 요, 여기다. 요. 네.

0: 보이는 쪽에. 네.
1: 자, 그럼 이제 립 남았는데요.
0: 제 생각에 이 톤은 좀 어두운 톤은 하면 딱 외국 언니 느낌이 날 것 같고 두 번째 거
2: 외국인?
0: 네, 외국 언니?
2: 외국인?
0: 이 컬러?
1: 예스. 그러면 이제 립 라인 오버립으로 이제 조금 그릴 건데요. 오, 딱 맞네. 컬러 괜찮네. 좀 주황색이 나는데 이제 엄청 변했다고 들었어요. 오, 너무 기대가 돼요.
0: 쭉쭉쭉.
1: 완성!
3: 제니님?
1: 와. 와. 클럽 이상이다. 클럽이 아니고 시상식.
3: 네, 완전 입꼬리예요.
2: 제니, nice to meet you. 제니, nice to meet you.
1: Oh, you look gorgeous.
3: Really? Look here, look here.
1: 제니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0: 아니에요.
1: 진짜 지금 피부톤 완벽하고

0: 데니다 데니.
1: 네.
2: 저희가 또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오늘은 한번 사주를 보러 가면 어떨까 하거든요. 네.
0: 너무 좋아요. 사주. 갑시다.
1: 렛츠고. 네.
2: 저희가 온 곳은 익선동인데요. 되게 레트로한 곳이 되게 많잖아요.
0: 맞아, 여기 볼거리 진짜 많다 들었는데. 여기 카페도 있고 여기 막 한옥, 네. 한옥인데.
1: 오, 예뻐요. 여기. 여기.
2: 근데 저희가 볼 건 오늘 사주를 볼 겁니다.
0: 여기 들어가자. 재밌겠다.
2: 한번 들어가 볼까요?
3: 자,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사주라는 한국의 점술 문화가 있는데 한번 체험하고 가세요. 반인님은 부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4: 리치맨.
3: 내년 후년 스프링 봄에 남자로부터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하게 되는 운세다. 제니님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5: 사랑.
3: 어? 사랑? 제니가 네. 남자한테 플러팅을 하는 애이다. 그러니까 연애운 좋겠지? 수혜님은 사주에 남자가 없다.
0: 어?
3: 앞으로 10년 뒤에나 만나게 되니까 꿈이 또 힘들어. 불쌍하다.
6: So today was really fun. I've learned a lot about myself, like personal color, how to do my makeup, and even the Saju. Thank you so much, Jenny. Thank you, Shinim. And thank you, Idol Makeup. Bye.

김밥 한 줄을 싸기 위해서는 정말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금치, 단무지, 당근, 우엉, 햄, 맛살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 하나하나 생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0: 그때 패스트푸드를 먹을 것이냐 김밥을 먹을 것이냐에 선에 딱 쓴다면 김밥을 택할 수밖에 없죠.
1: 빨리 한 끼 때울 수 있고 그래서 김밥은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흘리지 않고.
1: 김밥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뭐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뭐 멸치김밥.
0: 먹는 사람 입장에서 잘 모르는데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어우, 손이 정말 많이 가죠.
1: 네.
0: 그래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만들기는 싫고 먹는 건 맛있으니까 김밥 가게들도 많고.
1: 저는 그 김밥의 매력에 푹 빠져서 현재 김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참기름의 향, 싹 이렇게 입을 감싸는 참기름의 향과 밥의 꾸덕꾸덕함이 믹스가 되면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침이 나오는데 코다리가 먹고 싶은데 그냥. 아 근데 제가 듣기로 지금 미국 쪽에서 김밥이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1: 아 진짜?
0: 난리가 났어. 그들이 이렇게 굉장히 건강식으로 느껴진대요. 이 바다에서 나온 김과 그 안에 야채들 그리고 밥. 그리고 딱 백기지가 그들은 점심 때 이렇게 나와서 뭐 공원에서도 밥도 많이 먹고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제대로 된 한 끼니까 김밥은 제대로 된 한 끼. 네, 패스트푸드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정성을 싹 밥으로 말아서 기구로 싹 바르면 진짜 든든한 한 끼.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요. 그 초등학교 때 소풍이 안 겹치기를 우리 형과 막 이렇게 안 겹쳐야 네 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김밥을 엄마는 힘들겠지만 아침마다 싸셔야 되니까. 근데 네 명이 자라다 보니까 그 끝에 꼬다리 전쟁이었어요. 꼬다리에 아, 재료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김밥 먹으면 전 꼬다리부터 먹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써는 김밥보다 한 줄 그냥 통으로 뜯어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아서 그냥 바로.
0: 아.
1: 근데 좀 잘못 씹으면 또 아삭이 쭉 뽑혀요. 김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 다음 오뎅 국물, 그 중에 최고 뭐예요?
0: 뭐? 모두가 생각하는 라면.
1: 라면이죠.
0: 다 돼 있는 거 아는데도 또 거기서 한 젓가락을 먹어야 돼 이게. 거기서 한 젓가락 딱 먹어봐요. 이건지 다 알아 이제. 이미 우린 요리사기 때문에 다 아는데도 한 젓가락을 먹고 라면을 탁 먹으면 촉촉하면서 국물하고 해가지고 입에서 이게 말아서 들어간 건지 따로 먹었는지 모르게 싹 갑자기
1: 김밥은 옹알스다.
0: 모든 이가 사랑한다.
1: 아,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다.
0: 맞아. 네. 옹알스는 김밥이고 김밥은 옹알스. 김밥집 하네.
2: 김 먹었어.

0: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1: Hello everyone, my name is Fabrizio Ferrari. I'm a chef coming from Italy, and definitely I am world's most handshake lover.
2: Oh my, the aroma. Smell of Korean food here.
1: There's also to get to know more about the Korean traditional liquor.
3: 진짜 냄새부터 달아요. 냄새도 달아요.
1: Liquor goes in and magically another harmony comes out. Perfect. It's perfect wedding, perfect marriage of flavor.
4: Wow.
2: Yeah.
1: Annyeonghaseyo, everyone. Buongiorno. Chef Fabri, today, finally, we can start our journey to discover Korea's delicious seasonal food and the regional recipes and the traditional liquor. So today, we arrived in Chungcheongnam-do, especially here we are in Sochon. Very, very beautiful city on the sea. And I can find for sure something that goes well with the traditional liquor of the region. I don't know if you know that, but I cook for like 20 years only with seafood. So for me, wow, just looking at this, I feel big, big excitement. What is this? Wow! Oh! This is a bidding! Sochon 바다!
5: 네네.
1: 제일 맛있는 거 뭐요? 그 바다에서 온 거?
5: 그러니까 도다리!
1: 도다리?
5: 봄도다리!
1: 봄도다리!
5: 네.
1: 아, 맞아요. 봄도다리!
5: 이제 꽃게!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For now, I know that here in Sochon, the seasonal seafood is dodari, and then kukke, which is the blue crabs, and chukumi. Wow, yeah, yeah. Look at this. This is kukke. 사장님, 안녕하세요. 국게 땅 같은 거.
5: 땅도 맛있고.
1: 땅도 맛있죠? 예. 술이랑 국물 요리.
5: 여기 1kg.
1: 여기 1kg. 쌀이 많이 들어가 있는 국게 주세요.
5: 이 많이 들어있는 국게가.
1: 네. If I was going to buy this in a supermarket or in a big city, that would have been just like two times the price.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걸로 맛있는 요리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많이 파세요. 오, 와, 이거 1kg 2만 원이에요.
5: 네.
1: 우리 이탈리아 말로 이렇게 칼라마레티. 작은 오징어, 예. 칼라마로 오징어, 칼라마레티 작은 오징어 이런 말이에요.
6: 드셔보세요.
1: 먹어도 돼요?
6: 어, 괜찮아요.
1: Oh my god. 오. 혹시 이거 1kg 주시겠어요? 아, 이거 최고.
6: 이탈리아에서 오셨으니까 많이 드릴게요.
1: 오호, 예. 한국인의 정 진짜 최고. 진짜 전 세계 최고예요. 계산할게요.
5: 네, 2만 원요.
1: 감사합니다. 네. Nothing better than coming here to a traditional market and discover the seasonal beautiful products. Everything came out from the sea in front of us this morning and everything is on season.
7: 저는 오늘 진짜 제철 음식, 제철 해산물 여기 찾아러 왔어요.
5: 와, 네. 제철 해산물은 이렇게, 요거 쭈꾸미,
7: 주꾸미? 아, 네. 이거 딱 오늘 나온 거예요?
4: 네, 오늘 아침. 네, 오늘 아침.
7: 술이랑 이거 잘 맞죠?
4: 네.
7: 잘 어울리죠?
4: 여기 술이랑 잘 맞으니까 여기가 또 서천이 한산 소국주 유명해요.
7: 소국주?
4: 응. 한산 소국주라 해서 그게 앉은뱅이 술이에요.
7: 아, 요?
4: 앉아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앉아서 정신없이 먹다가 일어나면은 못 일어난다고. 그래서 앉은뱅이 술.
7: 진짜로?
4: 네.
7: 아, 그런 속담이 있어요?
4: 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소국주 마을이 있어요. 저희 서천에 유명한.
7: 한식 중에 이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해산물이죠.
4: 네, 네, 맞아요.
7: 이렇게 그냥 샤부샤부 데쳐서 아니면 비빔밥도.
4: 네, 볶음.
7: 볶음.
4: 네. 쭈꾸미 볶음도 괜찮고.
7: 오케이. 저를 잘 설득했습니다, 네. 사장님. 사장님.
4: 여기 있습니다.
7: 오, 감사.
4: 맛있게 드세요.
7: 감사합니다. 네. 오, 진짜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Now I think I have to first try this 소고추 and then maybe the inspiration will really pop out. Oh, I have a lot of choice and I'm very happy about that. That is the best thing for a chef.

0: 어? 들어와도 됩니까?
1: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한산소곡주. 안진뱅이수를 빚는 양조장입니다. 주 재료가 쌀입니다. 그 중에서도 찹쌀로 빚어지거든요. 쫀득쫀득한 찹쌀의 전분이 발효가 되면서 굉장히 달달한 맛으로 만들었습니다.
0: 왜 여기까지 왔냐면 저는 전동주 발견하러 왔어요. 그리고 제철 여기 이 지역의 식품으로 술이랑 잘 맞을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해서 좀 조금 개발하고 싶어요.
1: 그러면 술 맛을 보셔야죠.
0: 맞아요. 그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1: 네, 여기 한 잔 따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조금 노릇노릇해요.
1: 황금빛이라고 하잖아요.
0: 네. 맞아.
1: 이게 오랜 시간 저온 숙성하면서 이렇게 황금빛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0: 진짜 그런 색깔이에요. 예, 이거 네. 진짜 골드.
1: 골드.
0: 향은 네. 과일.
1: 과일. 네.
0: 꿀.
1: 꿀.
0: 맞죠?
1: 네.
0: 진짜 냄새부터 달아요. 냄새도 달아요.
1: 네. 이게 쌀이 잘 발효가 되면 그런 향을 낸다고 하거든요.
0: 야, 시럽인 것 같아요. 아. 와, 신기하다. 너무 생각보다 입안에 풍부해요.
1: 생각하셨던 것보다 더
0: 훨씬 더 부드러워요.
1: 그러면 이 소곡주하고 한식 중에서는 어떤 게 좀 어울릴 것 같으세요?
0: 저는 무조건 해산물. 근데 저는 지금 이거 선생님의 조금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1: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0: 저는 어떤 것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지 우리 선택해야 돼요.
1: 네.
0: 꼴뚜기.
1: 꼴뚜기요?
0: 꼴뚜기. 아까 저는 그냥 네. 초장.
1: 너무 맛있죠.
0: 쌀장만 이거 찍고 이거 바로 먹었어요. 시장에서 최고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짜잔 꽃게.
1: 꽃게네요. 네,
0: 조금 꽃게탕 매운 탕 같은 거 이거 술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거 어떠세요?
1: 다같이 넘어가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저도 네네. 이제.
1: 이건 뭐예요?
0: 짜자잔 주꾸미. 이거 소천하면 이거 주꾸미죠. 아마 우리 똑같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1: 네.
0: 저는 이거 마셔봤으니까 네. 이제 살짝 그런 달콤한 맛이 있어서 주꾸미는 네. 이거 볶을 때 네. 그런 땡글땡글 쫄깃쫄깃한 식감이랑 그리고 뒷맛은 조금 달죠.
1: 네, 네. 맞아요.
0: 아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정말.
0: 근데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1: 지금이 주꾸미 제철이거든요. 제일 맞아요. 지금 홍원항 앞바다에 제일 많이 잡힐 때고 또 가장 맛있잖아요. 제철 음식이. 그래서 주꾸미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0: 예. 제 말이에요.
1: 빙고.
0: 오 마이 프렌드, finally, my favorite part. Now, let's cook. Here I have those beautiful chukumi, webfoot octopus. And now, first step, I have to clean them. Come here, I will show you. First thing first, take out the intestine here in the head. Take out the intestine, and then second step, the eyes, because in the eyes there's the ink, so we don't want that everything turns black. And then the mouth is coming out easily. Pop. Okay. Okay, the cleaning is done. I took out

0: 선생님, 여기 진짜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
1: 네.
0: 드디어 이런 맛있는 주꾸미 볶음 맛볼 수 있어요.
1: 맛이 막두 배, 세 배가 될것 같은데요. 네.
0: 그리고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1: 짠. 네.
0: 잔. 자, 이제 진짜 이거 먼저 이거
1: 쭈꾸미 볶음 어떻게?
0: 오리지널 먼저 조금 여기 콧나물도 있어서 콧나물
1: 쭈꾸미랑 그러니까 같이
0: 이렇게
1: 먹어볼까요?
0: 콧나물이랑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자,
1: 여기 깻잎도 있는데 살짝 얹어 먹을까요?
0: 깻잎도
1: 네네네,
0: 깻잎도
1: 그치.
0: 괜찮습니다. 자,
1: 짠!
0: 짠, 짠, everyone. 이제 됐어.
1: 소목주를 또 부르네요.
0: 잠깐만요. 자, 이제 진짜
1: 네,
0: 테스트예요.
1: 짠.
0: I'm very curious how it's coming out. 야, 완벽해요. 이거 매운맛

0: 싹 이렇게 빼는 거 아니고 그냥 더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이죠.
1: 그러니까 이 소국주가 단술이잖아요.
0: 예.
1: 이 달달한 맛이 매운맛을 싹 감싸주면서 뭔가 마지막에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와.
0: 완벽한 밥상
1: 와.
0: 한상
1: 저
0: 예
1: 근데
0: 맞죠.
1: 아까부터 계속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0: 예,
1: 네,
0: 이거
1: 셰프님의 주꾸미 스파게티.
0: 스파게티. 스파게티도 기기 될까? 잘 모르겠어요.
1: 와, 이거 기가 막힌데요?
0: 선생님, 이것도 제 생각에는 이거 원래 우리 이탈리아에서 이거 해산물이랑 이거 와인,
1: 네.
0: 해산물 파스타 먹으면 무조건 화이트 와인.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소고추 있어서 이거
1: 와.
0: 야,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 와인보다 훨씬 더잘 어울리네요.
1: 저는 이거 완전 색다른 경험이에요. 이렇게 뭔가 이 서천의 소국주의 주재료였잖아요. 근데 이게
0: 맞아요.
1: 스파게티를 만나가지고 더 자꾸 젓가락이 가는 것 같아요.
0: 뭐 이거 진짜.
1: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
0: 역시 주꾸미 볶음이랑 스파게티.
1: 와, 최고예요. 근데 이거
0: 와, 뭐야?
1: 잘못하면 오늘 안전뱅이 되시는 건 아니시겠죠?
0: 괜찮아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1: 짠.
0: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0: Today, I was really happy. And I really hope you also, that you watched that, you felt the same kind of feeling that I felt today. I discovered new things. You also discovered that. We discovered it together. So let's meet in the next episode because I will show you many more things and many more pairings with regional specialties and traditional sul, liquor. Ciao! Salute! So, this is what I love about Korea. You see this kind of situation only here, only here. I never tried that. If you come to Korea, you can feel the same.
2: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의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한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 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지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삼보라고 합니다. 또래 친구 4명이서 모여서 들어왔던 거, 경험해왔던 거, 상상했던 것들을 음악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처음에는 그냥 긴장하지 말자, 긴장하지 말자 하면서 다 같이 화이팅 했던 것 같은데 막상 오니까 다들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리허설 때나 이제 스태프분들 다 너무 밝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래서 조금 그나마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2: 저는 정말 이렇게 헤드폰을 끼고 다 똑같은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되게 좋게 받아들였어요. 왜냐면은 공연장에서 되게 어디에 서 있냐에 따라서 어떤 소리가 잘 좀 안 들리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모든 소리를 아주 생생하게 잘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일단 좋습니다.
0: 관객분들이 주위에 이렇게 둘러서 앉아가지고 공연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처음 해보는 방식이라 뭔가 관객분들이 이런저런 연주의 디테일들을 보시기에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이번에 I'm Live 샌디를 짜면서 사실은 저희가 정규 앨범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앨범의 대표곡 몇 개, 두 번째 앨범의 대표곡 몇 개 해가지고 중요한 무대다 보니까 가장 자신 있는 것들로 준비해 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처럼
0: 고개를 돌려봤지만 저희의 미니 콘서트 주제는 멈출 수 없는 것 몇 가지입니다. 살다 보면은 생각하기를 멈출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한 대화를 서로 나누다가 인상 깊었던 것들을 음악으로 만드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좋아하는 거를 무대에 올려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이런 주제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무겁고 어려운 과제 같은 걸로만 여겼었는데요. 다른 선배분들이나 다른 동료 뮤지션분들 무대를 이렇게 보면서 점점 저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한테 있어서 라이브 무대는 일종의 배움의 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3: I'm Live로 올라갑시다.
4: 화이팅! 네. 네.
3: 감사합니다.
5: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리랑 TV 아임 라이브 안녕하세요. 저희는 펑크 밴드 세일러 허니문입니다. 네. 저희는 보통 음악 할 때 음악을 쓸 때 좀 일상생활에서 재밌는 요소들에서 착안을 해서 또 그렇게 곡을 만들고 있고 또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우리 좀 해외 나가고 싶은 이유부터 말씀드리면은 한국에서 이런 여성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당연히 뭐 K-POP도 좋은데 다른 여성도 있다, 뭐 다른 음악가도 있다 그거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도 해외 나가기 좀 목표로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노력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게 돼서 너무 많은 분한테 감사하고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역시 걱정되는 거라고 하면은 방송이 처음인 것 자체가 조금 걱정이기도 하고요. 헤드셋 착용하고 계시기도 한데 저희가 사실은 지하 클럽 공연장에서 많이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멋진 스튜디오 공연이 되게 낯설기도 한데요. 그 부분 걱정되면서 또 이제 공연 아까 리허설 해보니까 좀 설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 조금은 걱정되지만 또 이따가 관객분들 앞에서 공연을 생각하니까 또 기대됩니다.
2: 저희 오늘의 미니 콘서트 주제는 From Underground to the World인데 저희가 주로 지하 공연장이나 저희 연습실도 지하고 이래서 좀 더 넓은 세계로 나가자 방송도 출연해보고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0: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팀 옵더맨입니다. 오프더메뉴는 우선 메뉴에서 고르다, 그래서 메뉴에 없는 음악을 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 그리고 계절에 상관없이 들을 수 있는 굉장히 뷔페 같은 그런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원래 보던 프로그램이라서 네.
1: 나오고 싶었어요.
2: 평소에는 좀 이렇게 노출된 상황의 공연장에서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좀 헤드폰으로 모니터링하는 환경에서 하니까 좀 저희도 새롭기도 한데 들으시는 관객분들도 더 새롭게 느끼실 것 같아서 좋은, 오늘 되게 좋은 공연이 될 것 같아요.
0: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저희 최근에 나온 정규 앨범 콘크리트 밸리의 실물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만들었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앨범으로 담았거든요. 그래서 도시의 되게 차가운 전자음악의 사운드와 되게 어쿠스틱한 사운드가 결합된 그런 앨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제 최애 곡은 Against Me라는 곡인데, 이전부터 계속 하고 싶었던 사운드, 장르, 그냥 편곡 모든 게 저의 어떠한 테이스트에 제일 잘 맞는 곡이고, 또 추천한 곡은 이제 Part of You인데, 저희 노래 중에서 제일

0: 만드는 과정이 좀 실험적이지 않나 하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1: 저는 가장 앨범의 색깔을 가장 잘 담은 노래라고 생각하는 거는 Part of You라는 노래고요. 근데 그게 노래가 인터루드 성의 노래지만 굉장히 앨범의 정체성을 잘 담았다고 생각해서 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 오늘 무대에서 제일 기대되는 점은 그 정규 앨범 나오고 나서 좀 오피셜하게 처음으로 라이브하는 자리라서 그게 제일 기대되는데 또 제일 걱정도 되는 것 같아요.
1: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되게 영광이고 그리고 정규 앨범도 나왔으니까 저희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되시는 분들도 저희 음악이 아 이런 색깔을 가진 팀이구나 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Hello, Arirang TV subscribers. We are Optimino and we're really happy to be here and enjoy our show. And see you soon.
4: 大家好，我们是 Optimino，请大家多多关注我们，谢谢。皆さんこんにちは。私たちは
0: Team Optimino です。綺麗に見てください。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공원이라고 합니다. 공원은 누구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상 속에서 쉽게 도피할 수 있는 도피처 같은 음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에 I'm Live는 엄청 멋진 카펫 위에서 공연하는 그 영상이었었는데, 좋아하는 아티스트분들 영상 찾아보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진짜 일단 카펫이 너무 멋지고요. 생각보다 홀이 이렇게 커서 스튜디오가.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아늑함이 있어가지고 되게 기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번 I'm Live에서 보여드릴 미니 콘서트의 주제는 나라는 주제인데요. 제 0이라는 앨범에 있는 곡들 위주로 들려드릴 계획인데, 그 앨범 자체가 정말 나 스스로에 대해서 치열하게 들여다보고 직면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앨범의 순서에 따라서 정말 나를 더 알게 되고 또 끝내 사랑하게 되는 그런 흐름의 앨범이고, 이번 공연도 그런 흐름이 될 수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를 곰팡이라는 곡인데요. 그 곡이 이 앨범에서, 그리고 오늘 공연에서 결국에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착하는 그런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랑 가득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곡이라서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라이브를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저희 음악이 아무래도 밴드가 정말 그 한 에너지로 움직여야 하는 곡이라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정면을 보고 하는 공연들 위주로 했었어서, 이런 저희가 서로 눈을 마주 보고 하는 이런 연주나 이런 게 되게 기대되는 부분이고, 그거를 또 관객분들이 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고요. 늘 두려운 마음으로 서게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자유로워져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늘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고, 언젠가 무대에서 정말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지금 꿈꾸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들려드리는 이 음악들 정말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그 마음에 잘 닿았으면 좋겠고요. 거기가 뭐 일본이든 미국이든 저기 멀리 뭐 러시아든 어디든 이 마음과 진심들이 잘 도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정길선의 가야금 연주로 무 감상하셨습니다. 정길선님 잠시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자, 연주를 해주신 음악도 2013년에 초연을 하신 작품이더라고요. 네. 정길선 씨를 두고 가야금의 레퍼토리를 확장하는 연주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길선 씨 연주를 통해서 세상에 나온 곡이 지금까지 전부 몇 곡 정도 되는 거죠?
1: 아, 제가 2000년도부터 이제 초연 작품 발표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뭐 독주곡이나 중주곡, 해변곡 등 해서 이제 순수 창작 음악이 한 40여 곡 정도, 그리고 좀 대중적인 음악이 30여 곡 정도 돼서 한 70여 곡 정도를 초연한 것 같아요.
0: 네, 다른 연주자와는 좀 다르게 창작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시고 또 초연도 많이 하시는 편인데, 혹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1: 아, 사실 이유가 딱히 있는 거는 아닌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이런 작업을 해오는 걸 보고서는 이제 가야금 레퍼토리가 많이 확대되었다라든가 이제 뭐 연주 기법이 많이 다양화됐다고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해주세요. 근데 이제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목적을 두고 한 거는 사실은 아니고요. 조금 남들이 안 하는 색다른 연주를 좀 해보고자 시도를 했는데, 이제 연주를 하면 할수록 이제 조금 작곡자랑 만나고 이제 작품을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이러면서 제가 조금 즐겁고 보람되고 그런 좋았던 그런, 예, 기분이 좀 많이 들어서 저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지속적인 작업을 계속 해온 것 같아요.
0: 요즘 창작 국악곡에서는 25연 계량 가야금을 주로 연주를 하고 있지만, 바로 앞에 무대에서도 이제 12연 가야금으로 연주를 하셨고, 12연 가야금 연주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차이가 있나요?
1: 아, 사실 저는 이제 25연 가야금을 가장 많이 쓰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소속돼 있는 이제 경기 신화의 오케스트라에서도 25연을 주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많은 연주를 통해서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통적인 이제 시김새 표현과 이제 현대적인 기법의 표현들이 25연보다는 12연이 멋있게 잘 나오고, 또 이제 명주실에서 나오는 그 음색도 이제 25연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12연을. 그래서 12연 음악이 참 좋은데 25연을 많이 연주들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약간의 의무감도 있고 또 제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하는 작업으로 인해서 10연 작품들이 많은 연주자들이 연주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0: 네, 25연 그럼 12연 가야금이 훨씬 음색도 예쁜데 왜 다들 25연 가야금을 쓰는 거죠?
1: 사실 12연은 12줄에서 모든 음을 만들어내는데, 25연은 서양 음악처럼 7음계 구조로 돼 있어요.
0: 아.
1: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테크닉을 이제 조금 본인이 연습을 트레이닝을 잘 하면 좀 연주하기에는 좀 편한 악기라고 네,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0: 다른 악기들과의 협연이 좀 더 용이하겠군요.
1: 그렇죠.
0: 아, 네. 네. 아, 그 지금까지 무려 16장의 음반을 발표하셨습니다.
1: 네네.
0: 정말 열심히 활동해 오셨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세 번째 음반부터는 음악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지셨다고.
1: 사실 3집의 그녀의 사랑 이야기는 제가 너무 이제 순수 음악에서 조금 어려운 음악을 많이 연주하다 보니까 좀 대중들한테 조금 쉬운 음악으로 좀 다가가고 싶은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의 소품 형식의 음악을 만들고자 했는데, 이제 작곡자 이제 양승화 씨를 만나면서 좀 더 과감하게 이제 월드뮤직에 가깝게 좀 재즈 트리오를 만나서 이렇게 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야금과 재즈 트리오의 만남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4집도 준비를 했고 캐럴 음반까지 만들어서 3개 음반을 대중 음반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0: 그때의 느낌은 어떠셨어요?
1: 혼자서 하는 독주나 중주나 이렇게 조금 어려운 음악들을 길게 이제 10분을 넘게 연주하다가 이제 소품식으로 이제 대중과 함께 박수 치면서 좀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3, 4분짜리 음악을 하니까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재미가 조금 있었고요. 일단은 그다음에 객석의 반응이 좀 즐겁기도 하고요. 예, 네, 그런 걸 좀 만끽을 했던 것 같아요.
0: 다음 무대에서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연주를 준비하셨는데 12현 가야금, 25현 가야금, 또 18현 가야금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삼중주를 하신다고.
1: 네, 사실은 이제 작곡자분들이 곡을 쓸 때는 똑같은 악기로 삼중주를 쓰기도 하는데, 김성국 선생님은 이제 제가 의도한 바대로 12현, 18현, 25현을 다 넣어서 삼중주 곡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중심이라는 곡을 준비를 하는데 사실 관수악부라는 주제로 이제 음악을 만들어 봤는데 그 관수악부의 작품을 검여 유희강 선생님이 그 하시면서 굉장히 그 북글씨에서 나오는 예술 혼과 뭐 신념 이런 등 그런 거에 음악적인 표현을 해서 만든 곡인데 정말 좋은 작품으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연주에는 제가 가르치고 같이 해온 제자들이 지금 팔레트라는 이름으로 가야금 앙상블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팀원들이 같이 연주를 도와줄 거예요. 네.
0: 어떤 걸 연주하십니까? 셋 중에.
1: 저는 18연을 합니다.
0: 이번에 18연을 하시나요?
1: 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12현, 18현, 25현 가야금 3중주를 위한 중심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국악콘서트 판이 소개하는 아티스트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초등학생 소리꾼 김시은 양입니다. 이 김시은 양은 초등학교 국악 수업에서 판소리를 만난 뒤에 판소리의 매력에 빠져서 소리꾼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하고요. 작년 1월부터 판소리를 시작했다는데 벌써 경연대회에서 3차례나 수상을 하며 그 재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판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고 또 국창으로 불리던 만정 김소희 명창을 담고 싶다는 김시은 양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김시은의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흥보 매맞는 대목을 감상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과거를 꽉꽉 대놓으니 뗄래야 뗄 수가 없지. 오, 네가 바로 그 흥보냐? 심심하던 차에 잘 왔다. 여봐라 마당쇠야. 대문 걸고 동편 훈면을 돌아가면 칠이산에서 도끼자로 걸라고 겁목 전해온 박달몽둥이 있느니라. 이리네 오너라. 이런 놈은 복날 개잡듯 태어온다. 널 보놈 거동 봐라 칠이산 봉둥이를 눈 후에 번뜩 들고 내 이놈 흥보놈아 잘 살게 내보게요. 못 살기도 니 팔자 굶고 벗고 내 모른다. 혀썸 주자 헌들 마당에 두지 않네. 다물다물이 들었으니 넣어주자고 두지 헐며 전간 주자 헌들 철록방 금계안에 가득가득이 환을 지어 내 돈이 들었으니 넣어주자고 갯돈 헐며 찌갱이 주자 헌들 구진방 우리 간에 떼돼야지가 들었으니 넣어주자고 돋궁기며 쌀에게 주자 헌들 황개백 개수백 마리가 턱턱하고 꽃교니 넣어주자고 닭궁기랴. 몽둥이를 틀어매고 내 이놈 강도놈아 좁은 길 벼락치듯 강자 싸움에 개집 치듯함에 걸친 구랭이 치듯 후닥닥 철퍽. 아이고 형님 나 죽겠소 이놈 후닥.

0: We've returned to our dialogue about the periodic table. What question is our next guest prepared to ask?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시고요.
3: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3: 어떤 질문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1: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질문 먼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3: 네.
1: 원소의 기본 단위인 원자에는 총 세 가지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3: 네.
1: 이 중에 전자가 주기율표의 규칙에 가장 크게 기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3: 네.
1: 그럼 이 전자가 주기율표의 족과 주기와 정확히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3: 아, 네. 말씀하신 대로 원자는 이제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원자 번호라고 하는 걸 매길 때는 양성자가 몇 개 있느냐를 세가지고 결정을 하죠.
1: 네.
3: 그리고 이 주기율표를 배치를 함에 있어서 그 원자 번호가 일단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1: 네.
3: 그래서 걔네들을 커지는 방향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배치를 하는 게 1번 규칙이 될 거고요.
1: 네.
3: 더 중요한 것은 근데 얘들을 세로로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냐를 네. 할 때 이제 전자의 수가 중요해지게 될 텐데요. 전자들이 그냥 다 랜덤하게 원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서부터 층을 이루어서 있다라는 것이 현재 화학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원자의 구조입니다. 그랬을 네. 때 그 층을 이루는 애들 중에 가장 바깥층에 있는 전자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킬 때는 그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의 수를 세가지고 걔들을 가지고 이 세로줄에다가 애들을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의 수는 뭐 기본적으로는 전자 수가 많아질수록 오른쪽으로 가고 아래로 내려가는 순서로 결정을 해주고 그리고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들의 수를 가지고서 얘네들을 요 족별로 정리를 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Now let's bring in a chemistry major student.
4: 안녕하세요. 저희 과의 포즈인데 벤젠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3: 아시죠? 네,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가져온 질문 중에 일단 첫 번째는 주기성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3: 네, 주기성이라는 것은 이제 원자들의 어떤 성질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잘 드러내는 이제 표가 이 주기율표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 발생을 하느냐라고 할 때 지금 질문하신 주기성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흔히 화학자들이 이해하기로는 전자들이 층과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쪽에 있는 전자들이 있고 그 바깥에 있는 전자들이 있고 또 그 바깥에 있는 전자들이 있고 마치 양파 같은 구조로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하는데요.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들이 이 원자의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의 개수가 같아지는 원자들마다 비슷한 성질을 띠게 되는 거기에서 이제 주기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가장 왼쪽에 있는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저기를 우리가 1족이라고 하는데요. 1족의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다 하나씩 있는 그런 원소들이고요. 그 옆에 있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2족의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두 개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 오른쪽으로 와보면 가장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있는 보라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17쪽의 경우에는 7개의 전자가 가장 바깥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나타내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주기적으로 그 성질이 반복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4: 감사합니다. 그 주기성이 깨질 가능성도 있는 건지 궁금해요.
3: 네.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모든 과학은 미래에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 주기율표에 담겨져 있는 이 주기법칙 자체는 지금까지 우리가 화학자들이 밝혀놓은 그 지식의 총 집대성이고 지금 알고 있는 게 그건 아예 틀렸어. 너희들이 아예 모르는 소리를 했어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너머에 무언가 우리가 몰랐던 더 깊은 원리가 있었다는 것을 미래 과학자들이 밝혀낼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죠.
0: Let's continue our conversation about the periodic table, but this time in another country. We now go to the U.S. to ask questions about the periodic table, which was first published about 150 years ago. Professor Young Suk Sun, who has been teaching chemistry at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or 20 years, will try to answer all questions.
2: 올 때 그 아무래도 실수 같은 거 너무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담감은 좀 있긴 있었는데 그냥 아예 내가 아는 대로 그냥 즐기도록 하고 그리고 뭐 다큐멘터리나 뭐 그런 식 뭐 기록도 한번 남겨보고 싶고 뭐 그런 생각도 가끔 있거든요. 아 그래서 내가 오면서 아 오늘 그거 위시리스트 중에 하나 딱 지우는 날이구나 하고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0: What questions will our guests have? Some of the guests major in the natural sciences.
5: Hello.
6: Hello.
5: I'm Patrick. I'm a biology student. Why has the periodic table become such a powerful tool of chemistry, such an iconic tool?
6: Simply, it's a great tool, not only for the chemist, but they are also great tool for other scientists, such as physicists. Biologists, engineers, and material scientists, and so on. So it's been recognized by other disciplines.
5: Yeah. I have another question. In the age of AI, do you think the 19th century periodic table is still useful?
6: Yes, even though we are living in like really developed era with great technologies, and you can easily find information digital, accessibility is really high, but still having the periodic table near us and memorizing them even allow us to have those fundamental understand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is structure of the elements and their properties. So having those fundamental understanding can directly lead to application of these properties in real-world application, such as energy applications, environmental applications, and catalysis, and so on. So it allows us to think about those areas without looking through, online and things like that. Even asking ChatGPT, even it can get there.
0: Even though students around the world might not know the complex laws of chemistry, they are drilled on the periodic table in chemistry class, and memorizing it can be easier through a song.
7: For the elements song, I sang the harmony part.

0: 재성 씨.
1: 아, 네, 교수님.
0: 뭐 그렇게 사색에 잠겨 있어요?
1: 와, 서울 시내 이렇게 거대한 폭포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네. 신기하기도 하고 멋있어가지고 네. 쳐다보고 있었어요.
0: 네, 진짜 멋있네요.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와, 한 폭의 그림 같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1: 맞아요.
0: 네.
1: 저 예전에 이제 그림 작품을 하나 봤는데 정말 저 사진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이게 사진이 아니래요. 그림이래요. 그런 사실적인 작품들도 있더라고요.
0: 이렇게 사실적인 그림이 나올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얘기가 있어요.
1: 어? 뭐죠?
0: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 거기에 네노라는 화가 두 명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제옥시스와 파라시오스가 있거든요.
1: 제옥이랑
0: 파라. 네. 제옥시스가 굉장히 유명하단 말이죠. 파라시우스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그림 대결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일단 제옥시스가 포도 그림을 그렸죠. 지나가는 새들이 포도 그림을 보자 진짜 포도인 줄 알고 쪼아 먹으려고 달려들었죠. 어, 이거 게임 끝난 거 아니겠어요?
1: 게임 끝났지. 제옥시스가 이겼네요.
0: 네. 그래서 제옥시스가 당당하게 파라시우스한테 너 그림 보여달라. 그랬더니 파라시우스가 저기 있다. 커튼을 거두려고 하는 순간 아차차.
1: 왜요?
0: 속았다.
1: 왜 속았지?
0: 파라시우스는 커튼을 그렸던 거예요.
1: 대박 사건.
0: 이제 후대에 이제 파라시우스의 커튼과 제옥시스의 포도를 조합해가지고 같이 패러디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1: 아, 근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홍제천에서 우리 아트앤드 시티랑 어울릴 만한 어떤 작품들이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0: 오늘의 테마는 홍제천을 따라 쭉 이어집니다.
1: 아, 홍제천을 따라서요?
0: 네.

0: 되게 아기자기하다.
1: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쁜데요?
0: 여기 꽃 피면 더 예쁘겠다.
1: 그러니까요. 그리고 살짝 이게 제가 보니까 아까 카페이기도 한데 네. 갤러리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뭔가 저희 아트앤드 시티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을 받았단 말이죠, 제가.
0: 짠!
1: 이게 뭐죠?
0: 여기 김건우 작가의 개인전을 하는데 여기 카페 사장님이 작가들을 네. 위해서 무료로 전시를 해주신대요.
1: 야, 그럼 여기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0: 그러면 저희는 커피도 마시고 그림도 감상하고 네, 뭐 일석이조네요.
1: 일석이조는 아니, 일석 한 3조 되겠는데 여기 밖에 홍대천을 걷다가 자연경관을 보다가 네. 또 커피도 한잔 마시고 작품도 보면서 너무 괜찮은데?

0: 동물들 그런 데에 관심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동화 속의 동물들과 사람들을 상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즐거워지고 하지만 실제 사람들과 동물들은 너무 무섭고 눈 마주치기도 두렵다고 해요.
1: 그래요?
0: 네. 근데 그런 작가들이 꽤 있어요. 많은 작가들이 실제 생활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그림 속에 자기의 도플갱어를 그려놓든가 외로우니까 그림 속에 친구들을 만들다거나 그리고 또 페르소나를 또 투입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로사로이도 뭐 그림 속에 도플갱어를 만들어놓고 그리고 뭐 피카소든 뭐 또 누가 있을까요? 페르난도 보테로도 그렇고 프란시스 베이컨도 그렇고 많은 작가들이 그림 속에 페르소나를 만들어놔요.
1: 페르소나를 안에 뭐 넣어놓거나 네. 친구를 만들어 놓거나.
2: 근데 저거는 제가 많이 본 그림인데? 저거 뭐지? 저는 이거 옛날에 만화로 봤거든요. 그 플란다스에게 거기 여주인공.
0: 그런 거 같네요.
2: 아루아?
0: 예.
2: 맞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개가 있어야 되는데?
0: 화트라시도 있겠죠.
2: 개가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네. 근데 약간 이렇게 안 생겼었는데. 아 그쵸 그림은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작품은.
0: 그렇죠. 작가님이 파트라시를 그렇게 느꼈다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죠.
2: 아 그럼 이게 또 작가님 어떻게 보면은 그 김고루 작가님의 페르소나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0: 글쎄 요게 페르소나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저 네로 같은데 이제 네로가 나중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는 루벤스 그림을 보고 싶었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죽었잖아요.
2: 죽어요?
0: 네 슬프게 죽어요. 그래서
2: 아 그래요?
0: 예 그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죠 펑펑.
2: 저는 그것까지 못 봐가지고.
0: 작가님이 화가 다 보니까 루벤스의 그림을 보고 싶은 건 그거를 투영하지 않았을까요? 저의 추측이에요.
2: 아 그렇습니다. 추측인 거죠.
0: 네, 네 그렇죠. 네.
2: 작품을 이렇게 쓱 보니까 네. 약간 저는 이게 어른이 그린 게 아니라 좀 아이들이 그린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0: 정말 아이처럼 그리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피카소가 아이처럼 그리는데 자기가 80년이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2: 아 그래요?
0: 네. 정말 피카소도 모든 사조와 그림들 다 답습을 하고도 결국은 피카소조차도 아이처럼 그리고 싶었다.
2: 아...
0: 이 그림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여기는 아닙니다.
1: 아니에요.
0: 여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나가시는 거 보면 봐도 그냥 상인분들이시고 주민분들이시지 여기에 예술 작품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1: 반전이 있어요. 내려가 보면 달라진 세상을 구경하실 거예요.
0: 아 여기가 뭔데요 여기가? 이게 그냥 건물 아닌가요?
1: 여기 이 건물이 1970년대에 지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대치동에 있는 고급 그 주상복합 아파트처럼 2층까지는 상가가 있고 3층서부터 5층은 아파트거든요. 근데 여기에 내려가면 또 다른 신세계가 펼쳐질 거예요.
0: 아니 근데 지하에 내려가면 그냥 지하 주차장이 있는 거 아닌가요?
1: 가보시죠.
0: 아 예, 한번 너무 궁금한데 진짜 뭐가 있지? 와 이게 뭐야 이게?

0: 와,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공간이 있을 수가 있죠?
1: 네, 원래는 이곳이 군사시설을 목적으로 지어졌던 곳인데 2019년 서울은 미술관 프로젝트에서 예술이 흐르는 공간으로 개조를 했어요. 이곳이 병자호란 때 환양한 여인들이 이곳에 와서 몸을 씻었다고 하죠. 그래서 물 하면은 뭔가 깨끗하게 하고 치유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담아서 작품들도 만들고, 그래서 역사와 예술이 화합하는 공간이래요.
0: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이렇게.
1: 맞아요.
0: 네, 이렇게.
1: 이게 홍제의 마니차라고, 네. 티벳의 마니차를 본따서 만든 것 같아요.
0: 아, 이렇게.
1: 티벳에서는 이제 불교 경전을 원통에 새겨가지고 소원을 빌었잖아요.
0: 네. 요 글 보니까 이제 막, 네. 막 시민들의 글도 막 적혀 있어요. 왔다 갑니다. 오늘도 화이팅. 좋은 일만 있길. 과연 어떤 뜻이 담겼는지 오늘 또 작가님이 여기 오시기로 했거든요. 오시면 물어보도록 하죠.
1: 그러죠.
0: 네, 저희는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이 홍제위원회 총 디렉팅을 하셨던
1: 네, 맞죠? 맞습니다.
0: 장석준 작가님이십니다.
1: 네.
0: 네, 일단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저는 그 현대미술을 하고 있는 장석준이라고 하고요. 주로 이제 작업을 창작하는 그 작가 활동을 하면서 이 홍제위원 같은 공공예술의 기획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0: 여기가 그러면 어떤 공간이죠? 홍제위원이라는 공간은?
1: 홍제위원이라는 공간은 유진 맨션이라는 그 건물이 지어줌으로써 단절됐던 약 5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단절됐던 것은 홍제도 홍분이라는 이제 그 지역을 분리하는 단절도 있었지만 이 홍제천을 네, 가로막게 됐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건 이 공간이 무언가를 연결해내는 하나를 이어내는 통로로서 가장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이어냄이 사람들이 단절됐던 어떤 정서적인 면까지 이어가는 어떤 마음의 통로 네, 같이 느꼈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일상적인 산책이라는 경험 안에서 이 공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되게 다 클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진상가 지하를 이루고 있는 이 필로티의 지하 공간을 그 산책로라는 통로로 만들어서 이 공간을 사람들에게 좀 더 향유할 수 있고 그 산책을 좀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로 이 공간을 변화시켜보는 시작으로 저희 그 홍제위원 그 기획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0: 저도 이제 살짝 걸어봤는데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1: 네,
0: 그분들의 반응은 궁금하거든요.
1: 저랑 직접 이야기를 나눈 내용 중에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홍제동이라는 곳에서 50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자기 사는 이 건물에서 새로운 작품, 그런 예술을 만날 수도 있을지는 몰랐다라는 얘기로 또 감사함을 전한 분이 있었어요. 그 분들은 이제 미디어 아트가 되게 가깝지 않고 갤러리가 그렇게 가깝게 일상적으로 드나드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좀 의견을 들으면서 좀 뿌듯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했었던 공간에서 느꼈으면 했었던 되게 중요한 지점이 나만의 시간, 그리고 작품을 통해 나를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순간을 좀 제공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면이 좀 잘 그 전달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2: 밖에 건물은 굉장히 허름하고 과거의 건물이잖아요.
1: 네.
2: 근데 이 안은 굉장히 미래적이란 네, 말이죠. 예. 그리고 또 명이라는 글자를 봤는데 어둠과 빛,
1: 네,
2: 그리고 일과 월은 양과 음, 이렇게 상반된 개념들이 네, 다 지금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이게 서로 되게 이질적인 우리가 반대라고 생각했었던 그 사이에 대한 그 가치와 개념과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예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음과 양, 그리고 과거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 이렇게 멀리 있어서 서로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여서 현재라는 그 공간을 다시 바라보게 투영할 수 있게 해주고 예술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한번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순간들이 지금 현재 이 작업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0: 저는 아까 뒤에 저 터널 같이 보이는
1: 네,
0: 저 작품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있거든요.
1: 어떤 점?
0: 저는 약간 제 해석을 해도 될까요?
1: 그럼요. 네.
0: 약간 해석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1: 네,
0: 저 빛이 이렇게 있잖아요.
1: 네.
0: 저 위에를 이렇게 디귿으로 만들어놨어요.
1: 네.
0: 밑에가 디귿이 되면서 하나의 네모가 됐다는 그런 느낌이 받거든요.
1: 네.
0: 우리가 위에를 만들고
1: 네,
0: 밑에 자연이
1: 네,
0: 만들어져서
1: 네,
0: 결국엔 하나로 됐다.
1: 네.
0: 저 그렇게
1: 좋은 해석인데요. 명이라는 작업 안에서도 홍제천에 비춰지잖아요.
0: 네.
1: 이 천은 사실 언제부터 흘렀을지 모를 고대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하나인데 그것이 저희 현실에 있는 것을 다시 비춰주는
0: 네,
1: 스크린의 역할을 스크린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네, 어떤 고대의 시간을 담아서.
0: 그러면 이렇게 멋진 공간이 여기 말고 또 다른 곳도 계획하고 있는 공간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1: 이렇게 좀 더 도시 생태계에서 확장돼서요. 도시와 그리고 이 자연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런 고민에 이제 도시의 녹지 공간. 네, 녹지 공간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그 대안과 그런 환경의식 그리고 예술의 어떤 다양한 해석 이런 것들을 담아서 네, 좀 해석해 보려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2: 작가님만의 독특한 시각이 일상적인 공간을 매우 독특한 공간으로 바꿔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님은 참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공간으로 도시를 재생시키는.
0: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가지고 좋은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아, 덥네요.
1: 아, 그러니까요. 날이 더워졌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요. 제가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됐어요.
2: 그동안 여행은 어땠어요?
1: 아, 다 좋았어요.
2: 다행이네요. 어디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1: 아, 여기요. 되게 독특한 산책로인 것 같아요. 여기 이름이 뭐예요?
2: 서울로 7017이에요. 안 쓰는 차도를 고쳐서 만든 거예요. 이 차도는 만들어진 지 50년도 넘었어요.
1: 와,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 이따 밥 먹이로 약속한 친구가 서울역에 와 있어요.
2: 그럼 금방 오겠네요.
1: 여기 명량에서 가까워요? 친구가 명동에 가고 싶어요.
2: 그렇게 멀지 않아요.
1: 아, 그럼 같이 가야겠어요.
2: 알렉상!
1: 어?

0: 너까지 이룰 수 없었어. 그래서 쇼핑몰을 만든 거야.
1: 그래도 쇼핑몰 시즌 2, 시즌 1보다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치매해 볼게. 그래서 돌아온 거야.

0: Today's Key Story brings you a Disney Plus original series, A Shot for Killers Season 2. It's based on Kang Ji-young's novel, The Murderous Shopping Mall. In Season 1, young Jung Ji-an was a running target attacked by killers. But in Season 2, Jung Ji-an goes on a counterattack, diving headfirst into the world of assassins. Director Yi Kwon directed the series, coordinating the action and narrative. The star-studded cast includes Lee Dong-wook and Kim Hye-jun, Cho Hwan-sun, Kim Hye-na, and Kim Min from Season 1, while Chung Yoon-ha, Hyun Lee, and Okada Masaki are the new faces.
1: 평범한 사람이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상상 이상이네.
2: 이게 내 세계야, 정수야. 죽기 싫으면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내가 지안이의 방패막이가 되어야 해. 그리고 난 에이를 죽인다.
1: 난 이제 더 이상 나 하나 지키자고 누군가 희생되는 거 원치 않아.
2: 그럼 넌 뭘 할 수 있지?
0: Let's watch A Shot for Killers Season 2 together.
3: 정지안 씨?
0: Ji-an's only family.
3: 정진만 씨가 사망하셨습니다.
0: Her uncle, 정진만, dies unexpectedly. Come to find out, however, Jin-man faked his own death. He did it to put an end to ties with Babylon, the mercenary organization he was once part of. One night, he starts a fierce counterattack.
2: 예상대로 바빌론이 움직였어. 앞으로 62시간.
0: An operation to infiltrate Babylon, a veritable fortress.
2: 여기가 목표야.
4: 서버?
2: 바빌론의 대외비만 모아놓은 서버. 바빌론은 군사 독재 때부터 존재했던 회사야. 바뀌는 정권마다 붙어서 뒤가구린 적보 작전과 납치, 암살을 대신해줬지. 정부 살인 데이터까지 지난 수십 년간의 기밀이 이 안에 다 있어.
0: He seeks his arch rival, Bale's secrets.
2: 작전 중 베일이 살해한 민간인들 그 진실을 덮어버린 문서도 있겠지.
0: He needs Babylon's vulnerabilities in hand to force a truce, and above all,
2: 이걸로 내가 지안이의 방패막이가 되어야 해.
0: To protect his niece, Ji-an. His plan unfolds with hacker Chul-sung going in first. Next, it's Jin-man's turn. He goes in, disguised as arch-rival Bale.
5: 오늘 널 죽인다.
0: He heads for the heart of Babylon. They succeed in getting to Bale. But Bale is no easy match. A neck-and-neck showdown with an all-out effort.
2: 죽었다 했을 때 난 솔직히 아쉬웠는데.
0: The fierce battle on the narrow footbridge rages on. Jin-man wants to put an end to this ill-fated relationship.
2: 또 보자.
0: But Bale vanishes into the darkness once again. He didn't get Bale. But Jin-man does manage to hijack the server. All that is left is the getaway. Oh no! Is this going to end with a fall? Impressive! Jin-man flies off with the server. And so, with his body battered and bruised, he reunites with his niece, Ji-an. But his joy is short-lived.
1: 평범한 사연은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상상 이상이네.
0: Upon learning of her uncle's true identity, a former mercenary who sells weapons to assassins, Ji-an.
1: 난 떠날 거야.
2: 넌 나와 함께 있는 게 가장 안전해.
1: 나는 삼촌 세계에 발 들여놓고 싶지 않아.
0: Chooses a life away from Jin-man. A new name, a new life. But.
6: 천천히들 마치고 오세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0: She still remains gripped by the terror of her past when it was all kill or be killed.
7: 아린 씨!
0: Yet, there is a young man who hangs about Arin. That is Ji-an. He climbs over a wall because he's concerned about her and finds her survival instinct in action.
1: 뭐?
7: 점례하면 갖다 주라고 해서 가옮깁니다.
0: Meanwhile, Jinman continues to fight on.
4: 원하는 게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2: 조건은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정재한을 비롯해 나 정진만과 관련된 자들은 다시는 공격하지 않는다.
4: 심플하네요. 협상이 가능할진 잘 모르겠지만.
0: Despite it all, Babylon's response is not a peace treaty, but all-out war.
6: We haven't met before, have we?
0: Raising the stakes, a high-ranking manager steps in.
6: I'm Kusanagi Jin.
0: Killers from across the globe arrive to take on Jinman.
2: 정진만과 이따위 나니오 야라가시대 우리다지가 요발했던나?
0: Actually, Killer Q and Killer J know Jinman well.
2: 이 인간아 뭔가나?
5: 이 인간 때 나니?
2: 네이짱가 아노토기 존진만 바비론이 스위센시다로 스카우트시로って
5: 아노토기 존진만 이나갔다라 도끈이 신낸다가라네
2: 과거와 과거 이마와 이마다
0: Yes, Jinman once even saved Killer J's life.
5: 존진만 메이?
0: But the killer's first target
8: 그는 유일한 유아미です.
0: Is of course 정지안.
8: 정지안이 견쇼킹을 かけようと思っています.
9: 조력자たち?
6: そう. 足から右腕、左腕と切っていけば 自然と頭だけが残る.
0: An even more fired up Babylon eventually tracks Jian down and attacks her. Will Jian make it through a fight against Babylon again? The story of Jung Jinman and Jung Jian, survivors who won't give up. This is the series A Shot for Killers Season 2.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The director expanded the worldview and scale based on the questions left unresolved in Season 1.
10: Season 1에 많은 의문점들이 좀 남겨진 상태로 끝이 났어요.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할까? 정지안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할까? 삼촌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된 정지안은 앞으로 뭘 할까? 진만 입장에서 지안과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할까?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야기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0: For Jinman and Jian, who simply want to live a quiet life, the keyword this time is counterattack.
2: 방어만 하다가는 끝이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에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반격을 시작하죠.
11: 시즌 1에서는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이제 살아남는 데 집중을 했다라면 시즌 2에서는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않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 주변이 모두가 다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반격에 나서는 또 시즌 1에서는 맨손 액션이나 뭐 무에타이 액션들을 보여드렸다면 시즌 2에서는 총기 액션을 조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0: Spectacular, stylish action sequences unfold non-stop. And the actors put a great deal of effort into them.
12: 오토바이 액션을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 면허증도 따고 와이어 액션도 하고 카람빗 모션을 독학한 게 있는데 감독님이 써주셔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되게 다양한 액션들을 조금씩 조금씩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3: 굉장히 다양한 장소에서 액션을 좀 하게 됐고 태권도랑 레슬링 또 무에타이, 로봇, 닌자들 이렇게 다양한 액션이 합쳐지다 보니까 더 많이 볼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Actress 정윤아 plays the new villain Kusanagi.
12: 결과를 위해서라면 과정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결과주의자 이런 모습들을 위태롭게 보여드리려고 화수를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리듬과 템포로 많이 사용했고 그 비트마다 약간 대사를 쪼개서 많이 했어요.
0: Korean-Japanese actress Hyun Lee delivered a multi-dimensional performance, showcasing both the cold-blooded killer and the human side of her character.
14: 휴는 팔색조 같은 여자. 킬러가 아니었으면 배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재미있는 힌트도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연기를 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외적으로는 근육 위주로 5kg 정도 체중을 늘렸습니다. 첫 액션이었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을 오가면서 3-4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고요. 액션을 할 때만에 얻을 수 있는 그 아도레날린과 도파민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다시 하겠냐고 물어보시면 다시 할 거고.
0: Okada Masaki, who joined the cast as the Killer J, said he gained a wealth of experience.
9: アクションに関しては僕は今回初めて本格的にアクションに挑戦したんですけど、ドモクさんはじめ皆さんに現場でたくさんアクションの面白いことや本当にアクションって会話なんだなっていうことをなんか皆さんに教えていただいて、すごく貴重な経験をさせてもらいました。
0: A colorful cast and a lot to see. This is the series A Shot for Killers Season 2. The character from A Shot for Killers Season 2 spotlighted by K-Story is
2: 전쟁은 끝이 없을 거고 내가 지안이의 방패막이가 되어야 해.
0: A former mercenary who risks it all to protect his niece, Jian, Jung Jin-man. Lee Dong-wook tackled this role while anchoring the drama with his distinctive, restrained charisma. He pulled off a whirlwind of action sequences, including shootouts and hand-to-hand combat.
15: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정진만의 새로운 표정을 좀 봤으면 좋겠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0: Check out his character's wide range of charms. Packed with spectacular action, this is the series A Shot for Killers Season 2.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0: At the bow, soft corals have taken root, blossoming beautifully. Even the ceiling of the wheelhouse is covered with corals of every shape and color.
1: 문섬의 침몰선은 길이가 대략 25m, 폭은 5m 정도로 문섬 북쪽 수심 35m 정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배 자체는 철선으로 되어 있고 배 갑판 앞쪽, 뒤쪽 할 것 없이 배 전체에 연산호가 자라고 있습니다. 조류가 강해 연산호 폴립이 활짝 열릴 때에는 이게 침몰선인지 어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장관을 이루는데 수심이 깊어서 그런지 생태계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0: Beneath the ship, clusters of soft coral grow, hanging upside down like long beards. It does not matter whether it is above, below, or the size of the ship. Corals have taken root everywhere, a true paradise. Where there is coral, there is fish. A family of stripies have settled in this place. Inside the wreck are schools of fish hiding from the strong currents. On the path of Jeju's underwater ole, where powerful currents flow through, the wreck acts as a shelter and home for the fish. What was once a heap of scrap metal has become a living reef, beckoning many creatures.
1: Munsome 침몰선은 잠수함 관광객과 스쿠버 다이버를 위한 수중 관광의 목적, 또 하나는 해양 생물의 서식처로서 인공 호철의 역할,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파선이 아닌 인위적으로 침몰시킨 것이고, 이와 같은 인공 호철은 해양 생물들의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이 침몰선의 경우 철선으로 돼 있어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어처보다 표면 부착력이 좋아 산호 같은 생물들이 뿌리 내리기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침몰선은 바닷속 시간 여행을 떠나는 듯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산호초 다이빙을 하는 다이버들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어 세계적인 다이빙 포인트마다 침몰선 포인트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 Having launched in 1972 and continuing annually, Korea's artificial reef project aims to restore coastal marine ecosystems by providing shelter and habitat for marine life. These artificial reefs on the barren sandy seabeds attract the growth of seaweeds and corals, among others, creating an underwater forest that draw in fish and other marine creatures little by little. Whether naturally formed or artificially inserted, a reef is a space where marine life thrives. Blocking the currents as it sits on the path of the underwater ole, this structure and its small and big crevices serve as a safe haven for fish hiding from predators. Recently, multifunctional reefs that harmonize with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Lotte에서는 되게 다양한 피부톤의 파운데이션들이 준비되어 있네요.
2: 오늘은 평소보다 파데를 3배 더 준비했어요. 자, 어? 오셨습니다.
1: 오셨나요?
3: 안녕하세요.
4: 2년 전에 프랑스에서 왔어요.
2: Je parle français un peu.
1: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2: 저는 프랑스어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5: 다 잘했어요.
1: 자, 잘했어요.
2: Merci beaucoup. Merci.
1: 어떤 메이크업을 원해서 오셨나요?
6: I really like Jennie from Blackpink.
2: Jennie.
1: Let me do.
2: Yeah. Jennie와 함께하는 제니 메이크업이 되겠네. 아, 근데 약간 톤을 좀 분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그럼 오늘 제니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짜잔, 이렇게 테스트해볼 수 있는
2: 좋다.
1: 이런 종이가 있어요.
2: 너무 좋은데요? 첫 번째는?
1: 봄 브라이트인데요.
2: 봄 브라이트.
1: 얘는 좀 쨍한 버전이죠?
2: 어, 다음 거. 오? 오. 아니, 이거 화살치지 않아? 그다음에 여름.
1: 확실히 근데 파스텔 톤이 좀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2: 1번? 이거는 가을이네. 가을. 확실히 피부톤이 또 어울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1: 가을 뮤트.
2: 겨울, 겨울.
1: 겨울 파크.
2: 제니가 젊으니까 골라봐봐. 제니가 트렌디하잖아.
1: 오늘 제니님 메이크업이니까 그러니까 가을 뮤트 쪽이 또 맞지 않을까라는 가을, 생각? 그.
2: 오늘은 그러면 가을 웜톤 네. 계열로 한번 메이크업을 해봅시다.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번 주처럼
1: 마스크팩.
2: 네, 편한 걸 가져왔어요. 네.
6: So fresh.
2: So fresh.
1: Yeah. 버블.
2: 네, 그래서 이걸로 촉촉한 토너이자 에센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1: 저 이제 뭔지 알아요. 프라이머.
2: 어떻게
1: 이제 6회차잖아요.
2: 배웠다,
1: 옆에서
2: 배웠다.
1: 이거랑 좀 젤 타입이랑 이렇게 나눠서
2: 그렇죠.
1: 발라주시거든요.
2: 네. 그래서 약간 코 옆이나 눈 밑에는 또 프라이머를 쓰는 게 여기도 보통 발라주면 이제 여름이잖아요. 또 번지는 거를 조금 막아줄 수 있죠.
1: 지금은 좀 파데 색도 근데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해외 브랜드에서 사는 거 아니면은 되게 구하기 어려웠었는데 저는 그래서 초반에 제가 맞는 톤을 가지고 간 적도 많이 있어요. 아.
2: 본인이 또 계속 찾고 자주 써봤으니까 제니님이 네. 오늘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오늘 아마 메이크업의 관건은 제니님이 파데 색깔을 찾는 걸 한번 도와주세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네.
2: 그러면 파데를 골라볼까요?
1: 네. 일단 그 외곽 쪽에 깔 어두운 거랑
2: 제일 어두운
1: 네,
2: 거?
1: 이 중앙은 살짝 섞어서 들어가는 게 전 좋더라고요. 제 생각에 이런 건 좀 중앙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제일 외곽?
2: 컬러 괜찮아요?
1: 네, 그 제일 마지막 거.
2: 제일 마지막 거? 오케이, 딱이다, 딱이다.
7: 살짝 붉은기가 살짝 있는.
8: I learned a lot today.
2: 어, 이게 맞다. 네. 어, 이게 맞다.
1: 톤그로가 안 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잘못 쓰면 회색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진짜 사진 찍거나 이랬을 때 너무 이제 뽀얗게 보이는. 그 이마 쪽은 조금 더 톤을 다운시켜서 하면.
2: 이마를?
1: 네. 왜냐면 또 이마가 밝아지면은 안 발린 부분이랑 여기랑 또. 색이 차이가 또 많이 나 보여서.
2: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컨실러를 통으로 이제 조금 다크서클이나 이제 점들을 조금 네. 커버해 보려고요.
1: 한국의 어느 동네를 제일 좋아해요?
9: I really love Busan. I've been
1: Busan.
9: there. Yeah.
1: Busan.
9: I've been there 5 times, I think. I really like 국밥.
1: 부산은 국밥이죠.
2: 네. 진짜 한국이 다르다. 어, 피부톤이 균일해지니까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역시 피부톤은 밝게 만들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좀 균일하게.
1: 네.
2: 요거 오늘을 위해서 좀 갖고 왔거든요. 브론저라고 하죠? 요런 네, 네, 네. 톤의 느낌을 지금 이제 얼굴 외곽 쪽으로 네, 네. 살짝 잡아주고 있어요.
1: 중요하죠, 중요하죠.
2: 쉐딩 역할도 하면서 살짝 골격을 좀 강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중앙 부분에는 그냥 기름만 살짝 걷어내는
1: 파우더.
2: 파우더. 자, 그다음에 이제 섀도우로 넘어가 볼까요?
1: 섀도우 색이 정말 중요합니다.
3: 와, 이미 골라봐야지.
1: 와. 와. 마음에 드세요? 와. Do you like it?
2: Yes. 너무 벌써 끝났어? 집에 가자.
4: You need to teach me.
3: Yes.
2: 자, 이제 섀도우를 제니님 골라줘요. 네. 여기서 베이스볼로 할까? 베이스.
1: 아이. 이런 거 좋을 것 같습니다.
3: 좋습니다.
1: 그리고 이 친구들도 같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좋다 좋다 좋다.
1: 그리고 이 제니님 메이크업에서는 섀도우 포인트가 사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블렌딩이랑.
3: 그죠. 블렌딩 약간 좀 바깥쪽으로 어두우면서 네. 이제 아이홀 자체를 조금 매력 있게 만드는 그런 거죠. 자, 이걸로 이제 조금 더 어두운 음영을 잡는 거죠. 작은 브러쉬로 이제 눈 앞머리 쪽으로 조금 눈꼬리 쪽으로 갈수록 그라데이션 오늘 또 그라데이션 신경을 많이 써야겠네요.
1: 네.
3: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뒤쪽을 좀 어둡게 하는 아몬드 쉐입으로 갈게요.
1: 아몬드 쉐입.
3: 아몬드가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럭비공 같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앞뒤를 좀 어둡게 하는 거.
1: 아~
3: 중간보다 앞뒤를. 그래서 아몬드 쉐입.
1: 아~
3: 언더에도 이 정도 쉬머들은 보통 손으로.
1: 왜죠?
3: 발색이 좀 이렇게 손에 유분이 좀 있잖아요. 유분이 이거를 팍 붙여버려. 붓이 너무 건조하면은 그게 또 이게 밑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제 브러쉬로 좀 블렌딩을 앞뒤로. 그리고 눈 밑에다가도 좀 밝은
1: 브라운으로.
3: 이 색깔이 너무 잘 어울려요.
4: I already feel like I cannot just go back home after that.
5: Yeah,
4: I have to take pictures.
5: Yeah, yeah.
4: No,
5: yeah.
3: Clubbing. Go clubbing.
4: Clubbing.
3: Go clubbing.
4: And dance like Jenny.
1: Yeah. Jenny, Jenny, Jenny.
4: Let's go.
1: Let's go. You wanna go? Okay.
3: 이태원.
1: Jenny, Jenny,
4: yeah.
1: Jenny.
3: 클로빙이지. 이렇게 반짝이 메이크업 하면. 자,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야겠네요.
1: 제니님 화면은 고양이 아이라인 필수? 블랙으로 좀 약간 캣차이 느낌으로 가면 어떨 것 같습니다.
3: 선생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오, 괜찮다. 색깔 그냥 블랙으로 갈까요?
1: 오,
3: 선생님?
1: 네네네. 예뻐요.
3: 네. 윙크? 아, 오늘 진짜 클럽 가셔야겠네. 이 프렌치 바이브가 있다고, 프렌치 바이브.
1: 근데 프랑스를 한 번도 안 가봐서 너무 가보고 싶어요. 저 니스?
3: 니스?
1: 니스.
5: The beach, right?
4: Yeah.
1: 너무 가보고 싶어요.
4: It's beautiful. Yeah, you have to go.
3: I was in Bourgogne. Bourgogne는 진짜 와인의 끝판왕 성지거든요.
1: 와인 진짜 좋아하시나요?
3: 저 와인 먹으러 프랑스 갔다 왔어요.
4: Actually, I was born in the east part of France.
3: Where?
4: Like Lorraine, next to Alsace.
3: Alsace? Alsace wine was the best, yes.
4: Yeah.
3: Alsace wine.
4: I've been there once.
1: Where?
3: Alsace.
4: Strasbourg?
3: 어디였지? 디디디 성 뭐야 성?
4: 오케닉스포?
1: 와인에 너무 집중하셔서 그래요.
4: I only remember the taste of Alsace. 아, you drank too much. That's why.
3: 진짜 중요한 순간이에요.
1: 알겠습니다.
3: 네, 이제부터 다 조용히 해주세요.
1: 네.
3: 자, 어떤 느낌이냐면
1: 오, 네.
3: 뒤로 갈수록 좀 두껍게 그렸어요.
1: 오.
3: 그래가지고 살짝 더 동양인 느낌, 캣사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8: 마스카라를 할 건데요.
3: 뭉쳐가지고 쫑쫑쫑.
1: 이 스크류 브러쉬를 한번 비선으로. 모발이 약간 곱슬이면 눈썹이나 속눈썹도 같이 곱슬인 경우가 많아서 저는 보통 젤 이용해서 이렇게 많이 올리긴 하거든요.
3: 브로우 젤이 없으면 만들어야지.
1: 네? 브로우 젤을 어떻게 만들죠?
3: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 립밤, 투명 립밤.
1: 네?
3: 프라이머를 살짝 섞으면 어떻게 될까?
1: 어떻게 될까? 그거는
3: 이거다. 너무 끈적하지도 안 끈적하지도 않아. 봐봐. 이거지?
1: 오, 오.
3: 딱이지.
1: 네.
3: 이 정도 됐지.
1: 네.
3: 투명한 약간 보정.
4: 와우.
3: 딱이야. 네.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되네. 이런 눈썹을 가지신 분들은
1: 네,
3: 딱이다.
4: I feel like it's a grandma recipe, you know, like a handmade.
3: 그랜마는 빼주면 안 될까?
4: Korean receipt for my grandma.
1: 이네요.
3: 확신해.
1: 맞네요.
3: 주야 이제 점 찍게.
1: 네, 아, 점 중요하죠.
3: 약간 여기다.
1: 네, 살짝 보이는 쪽에.
3: 네. 자, 그럼 이제 립 남았는데요.
1: 제 생각에 이 톤은 좀 어두운 톤은 하면 딱 외국 언니 느낌이 날 것 같고 두 번째 거
2: 외국인?
1: 외국 언니?
2: 외국인?
1: 이 컬러?
3: 예스. 그러면 이제 립 라인 오버립으로 이제 조금 그릴 건데요. 오, 딱 맞네. 컬러 괜찮네.

0: 됩니다, 대니.
1: 네.
2: 저희가 또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오늘은 한번 사주를 보러 가면 어떨까 하거든요. 네.
0: 너무 좋아요. 사주. 갑시다.
1: 렛츠고. 네.
2: 저희가 온 곳은 익선동인데요. 되게 레트로한 곳이 되게 많잖아요.
0: 맞아, 여기 볼거리 진짜 많다 들었는데. 여기 카페도 있고 여기 막 네. 한옥인데.
1: 오, 예뻐요. 여기.
2: 근데 저희가 볼 건 오늘 사주를 볼 겁니다.
0: 들어가자. 재밌겠다.
2: 한번 들어가 볼까요?
3: 자,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사주라는 한국의 점술 문화가 있는데 한번 체험하고 가세요. 반인님은 부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4: 리치맨.
3: 내년 후년 스프링 봄에 남자로부터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하게 된 운세다. 제니님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5: 사랑?
3: 어? 사랑? 제니가 네. 남자한테 플러팅을 하는 애이다. 그러니까 연애운 좋겠지? 수혜님은 사주에 남자가 없다.
0: 어?
3: 앞으로 10년 뒤에나 만나게 되니까 큰일 것 같은데라.
6: 불쌍하다.
7: So today was really fun. I've learned a lot about myself, like personal color, how to do my makeup, and even the Saju. Thank you so much, Jenny. Thank you, Shinim. And thank you, Idol Makeup. Bye.

0: Ideas ahead of their time have shaped a better world. A man who believed that culture could bring peace to the world. Kim Koo. The one thing I seek in infinite quantity is the power of a highly developed culture. This is because the power of culture brings happiness and meaning to our lives, and by extension, to the lives of others. My wish, culture of peace. 15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Kim Koo.
1: Hello everyone, my name is Fabrizio Ferrari. I'm a chef coming from Italy, and definitely I am world's most hanshik lover.
2: Oh my, the aroma. Smell of Korean food here.
1: There's also to get to know more about the Korean traditional liquor.
3: 진짜 냄새부터 달아요. 냄새도 달아요.
1: Liquor goes in and magically another harmony comes out. Perfect. It's perfect wedding, perfect marriage of flavor.
4: Wow.
2: Yeah.
1: Annyeonghaseyo, everyone. Buongiorno. Chef Fabri, today, finally, we can start our journey to discover Korea's delicious seasonal food and the regional recipes and the traditional liquor. So today, we arrived in Chungcheon-namdo, especially here we are in Sochon. Very, very beautiful city on the sea. And I can find for sure something that goes well with the traditional liquor of the region. I don't know if you know that, but I cook for like 20 years only with seafood. So for me, wow, just looking at this, I feel big excitement. What is this? Wow, oh, this is a bidding. Sochon 바다.
5: 네네.
1: 제일 맛있는 거 뭐요? 그 바다에서 온 거.
5: 그러니까 도다리.
1: 도다리?
5: 봄도다리.
1: 봄도다리.
5: 네.
1: 아, 맞아요. 봄도다리.
5: 이제 꽃게.
1: 감사합니다. For now, I know that here in Sochon, the seasonal seafood is dodari, and then kokke, which is the blue crabs, and chukumi. Wow, yeah. Look at this. This is kokke. 사장님, 안녕하세요. 꽃게 땅 같은 거.
6: 땅도 맛있고.
1: 땅도 맛있죠. 예. 순이랑 국물 요리. 아.
5: 여기 1kg.
1: 여기 1kg. 쌀이 많이 들어가 있는 꽃게 주세요.
6: 이 많이 들어있는 꽃게가. 네.
1: If I was going to buy this in a supermarket or in a big city, that would have been just like two times the price.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걸로 맛있는 요리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많이 파세요. 오, 와, 이거 1kg 2만 원이에요.
5: 네.
1: 우리 이탈리아 말로 이렇게 칼라마레티. 작은 오징어, 예. 칼라마로 오징어, 칼라마레티 작은 오징어 이런 말이에요.
5: 드셔보세요.
1: 먹어도 돼요?
5: 어, 괜찮아요.
1: 오 마이 갓. 오. 혹시 이거 1kg 주시겠어요? 아, 이거 최고.
5: 이탈리아에서 오셨으니까 많이 드세요.
1: 오, 예. 한국인의 정 진짜 최고. 진짜 전 세계 최고예요. 계산할게요.
5: 예, 네.
1: 감사합니다. 네. Nothing better than coming here to a traditional market and discover the seasonal beautiful products. Everything came out from the sea in front of us this morning and everything is on season. 저는 오늘 진짜 제철 음식, 제철 해산물 여기 찾아러 왔어요.
5: 제철 해산물은 이렇게, 요거 쭈꾸미.
1: 주꾸미? 아, 네. 이거, 이거 딱.
4: 오늘 나온 거예요?
7: 네, 오늘 아침. 네, 오늘 아침.
1: 술이랑 이거 잘 맞죠?
7: 네.
1: 잘 어울리죠?
7: 여기 술이랑 잘 맞으니까 여기가 또 서천이 한산 소곡주 유명해요.
1: 소곡주?
7: 응. 한산 소곡주라서 그게 앉은뱅이 술이에요.
1: 아, 요?
7: 앉아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앉아서 정신없이 먹다가 일어나면은 못 일어난다고. 그래서 앉은뱅이 술.
1: 진짜로?
7: 네.
1: 아, 그런 속담이 있어요?
7: 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소곡주 마을이 있어요. 저희 서천에 유명한.
1: 한식 중에 이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해산물이죠.
7: 네, 네 맞아요.
1: 이렇게 그냥 샤부샤부 데쳐서 아니면 비빔밥도.
7: 네, 볶음.
1: 볶음.
7: 네. 쭈꾸미 볶음도 괜찮고.
1: 오케이. 저를 잘 설득했습니다, 네. 사장님. 사장님.
7: 여기겠습니다.
1: 오, 감사.
7: 맛있게 드세요.
1: 감사합니다. 네. 오, 진짜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Now I think I have to first try this 소고추 and then maybe the inspiration will really pop out. Oh, I have a lot of choice and I'm very happy about that. That is the best thing for a chef.

0: 어? 들어와도 됩니까?
1: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한산소곡주. 앉은뱅이술을 빚는 양조장입니다. 주 재료가 쌀입니다. 그중에서도 찹쌀로 빚어지거든요. 쫀득쫀득한 찹쌀의 전분이 발효가 되면서 굉장히 달달한 맛으로 만들었습니다.
0: 왜 여기까지 왔냐면 저는 전돈주 발견하러 왔어요. 그리고 제철 여기 이 지역의 식품으로 술이랑 잘 맞을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해서 좀 조금 개발하고 싶어요.
1: 그러면 술 맛을 보셔야죠.
0: 맞아요. 그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1: 네, 여기 한 잔 따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조금 노릇노릇해요.
1: 황금빛이라고 하잖아요.
0: 아, 네. 맞아.
1: 이게 오랜 시간 저온 숙성하면서 이렇게 황금빛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0: 진짜 그런 색깔이에요. 예, 이거 네. 진짜 골드.
1: 골드.
0: 향은 네. 과일.
1: 과일. 네.
0: 꿀.
1: 꿀.
0: 맞죠?
1: 네.
0: 진짜 냄새부터 달아요. 냄새도 달아요.
1: 네. 이 쌀이 잘 발효가 되면 그런 향을 낸다고 하거든요.
0: 야, 시럽인 것 같아요. 아. 와, 신기하다. 너무 생각보다 입안에 풍부해요.
1: 생각하셨던 것보다 더
0: 훨씬 더 부드러워요.
1: 그러면 이 소곡주하고 한식 중에서는 어떤 게 좀 어울릴 것 같으세요?
0: 저는 무조건 해산물. 근데 저는 지금 이거 선생님의 조금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1: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0: 저는 어떤 것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지 우리 선택해야 돼요.
1: 네.
0: 꼴뚜기.
1: 꼴뚜기요?
0: 꼴뚜기. 아까 저는 그냥 네. 초장.
1: 너무 맛있죠.
0: 쌀장만 이거 찍고 이거 바로 먹었어요. 시장에서 최고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짜잔 꽃게.
1: 꽃게네요. 네,
0: 조금 꽃게탕 매운 탕 같은 거 이거 술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거 어떠세요?
1: 다같이 넘어가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저도 네네. 이제.
1: 이건 뭐예요?
0: 짜자잔 주꾸미. 이거 소천 하면 이거 주꾸미죠. 아마 우리 똑같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1: 네.
0: 저는 이거 마셔봤으니까 네. 이제 살짝 그런 달콤한 맛이 있어서 주꾸미는 네. 이거 볶을 때 네. 그런 땡글땡글 쫄깃쫄깃한 식감이랑 그리고 뒷맛은 조금 달죠.
1: 네, 네. 맞아요.
0: 아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정말.
0: 근데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1: 지금이 주꾸미 제철이거든요. 제일 맞아요. 지금 홍어낭 앞바다에 제일 많이 잡힐 때고 또 가장 맛있잖아요. 제철 음식이. 그래서 주꾸미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0: 예. 제 말이에요.
1: 빙고.
0: 오 마이 프렌드, finally, my favorite part. Now, let's cook. Here I have those beautiful chukumi, web food octopus. And now, first step, I have to clean them. Come here, I will show you. First thing first, take out the intestine here in the head. Take out the intestine, and then second step, the eyes, because in the eyes there's the ink, so we don't want that everything turns black. And then the mouth. The mouth is coming out easily. Pop! Okay. Okay, the cleaning is done. I took out the intestine and the eyes and the mouth, but now look at this. There's a lot of sand and a lot of dirt inside here. And taking out this usually has been very, very difficult until now when I show you this Korean way to cleaning it. If you do like this, they will become super clean. And then you just have to rinse it under running water.

0: And then the chef's kick. Oh yeah. Done. Chukumi bokkeum. Now I can't wait to try it with sogokju. Let's try. Oh, 선생님, 여기 진짜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 네. 드디어 이런 맛있는 주꾸미 볶음 맛볼 수 있어요.
1: 맛이 막 두 배, 세 배가 될 것 같은데.
0: 네. 그리고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1: 네.
0: 그래서 짠. 이렇게
1: 네.
0: 짠. 자 이제 진짜 이거 먼저 이거 오리지널 오리지널 먼저 조금 여기 콧나물도 있어서
1: 콧나물이랑 같이
0: 이렇게 콧나물이랑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요. 와
1: 자 여기 깻잎도 있는데 살짝
0: 깻잎도 깻잎도 괜찮습니다. 자
1: 짠
0: 짠 everyone 이제 됐어.
1: 소국주를 또 부르네요.
0: 잠깐만요. 자, 이제 진짜 테스트예요.
1: 네.
0: I'm very curious how it's coming out. 야, 완벽해요. 이거 매운맛을 싹 이렇게 빼는 거 아니고 그냥 더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이죠.
1: 그러니까 이 소국주가 단술이잖아요.
0: 예.
1: 이 달달한 맛이 매운맛을 싹 감싸주면서 뭔가 마지막에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0: 완벽한 밥상 한상이에요.
1: 저 근데 맞죠? 아까부터 계속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셰프님의 주꾸미 스파게티.
0: 스파게티도 기기 될까? 잘 모르겠어요.
1: 와 이거 기가 막힌데요?
0: 선생님, 이것도 제 생각에는 이거 원래 우리 이탈리아에서 이거 해산물이랑 이거 와인.
1: 네.
0: 해산물 파스타 먹으면 무조건 화이트 와인.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소고추 있어서 이거.
1: 와.
0: 야,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 와인보다 훨씬 더 잘 어울리네요.
1: 저는 이거 완전 색다른 경험이에요. 이렇게 뭔가 이 서천의 소고추에 주 재료였잖아요.
0: 이게 맞아요.
1: 스파게티를 만나가지고 더 자꾸 젓가락이 가는 것 같아요.
0: 뭐 이거 진짜.
1: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
0: 역시 주꾸미 볶음이랑 스파게티.
1: 우와 최고예요. 근데 이거 잘못하다가 오늘. 안전뱅이 되시는 건 아니시겠죠?
0: 괜찮아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짠.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Today, I was really happy. And I really hope you also, that you watched that, you felt the same kind of feeling that I felt today. I discovered new things. You also discovered that. We discovered it together. So let's meet in the next episode because I will show you many more things and many more pairings with regional specialties and traditional sul, liquor. Ciao! Salute!
1: Oh, 괜찮죠?
0: 짠! 아, 너무 좋아요.
2: 너무
0: So, this is what I love about Korea. You see this kind of situation only here. I never tried that. If you come to Korea, you can feel the same.

핵음은 두 줄로 된 하악기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핵음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재성 씨.
1: 아, 네, 교수님.
0: 뭐 이렇게 사색에 잠겨 있어요?
1: 와, 서울 시내 이렇게 거대한 폭포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네. 신기하기도 하고 멋있어가지고 네. 쳐다보고 있었어요.
0: 네, 진짜 멋있네요.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와, 한 폭의 그림 같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1: 맞아요.
0: 네.
1: 저 예전에 이제 그림 작품을 하나 봤는데 정말 저 사진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이게 사진이 아니래요. 그림이래요. 그런 사실적인 작품들도 있더라고요.
0: 이렇게 사실적인 그림이 나올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얘기가 있어요.
1: 어? 뭐죠?
0: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 거기에 네노라는 화가 두 명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제옥시스와 파라시오스가 있거든요.
1: 제옥이랑?
0: 제옥이랑 파라. 네. 제옥시스가 굉장히 유명하단 말이죠. 파라시우스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그림 대결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일단 제옥시스가 포도 그림을 그렸죠. 지나가는 새들이 포도 그림을 보자 진짜 포도인 줄 알고 쪼아 먹으려고 달려들었죠. 뭐 이거 게임 끝난 거 아니겠어요?
1: 게임 끝났지. 제옥시스가 이겼네요.
0: 네. 그래서 제옥시스가 당당하게 파라시우스한테 너 그림 보여달라. 그랬더니 파라시우스가 저기 있다. 커튼을 거두려고 하는 순간 아차차.
1: 왜요?
0: 속았다.
1: 왜 속았지?
0: 파라시우스는 커튼을 그렸던 거예요.
1: 대박 사건.
0: 이제 후대에 이제 파라시우스의 커튼과 제옥시스의 포도를 조합해가지고 같이 패러디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1: 아, 근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홍제천에서 우리 아트앤드시티랑 어울릴만한 어떤 작품들이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0: 오늘의 테마는 홍제천을 따라 쭉 이어집니다.
1: 아, 홍제천을 따라서요?
0: 네.

0: 되게 아기자기하다.
1: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쁜데요? 어.
0: 여기 꽃 피면 더 예쁘겠다.
1: 그러니까요. 그리고 살짝 이게 제가 보니까 아까 카페이기도 한데 네. 갤러리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뭔가 저희 아트앤드 시티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을 받았단 말이죠, 제가.
0: 짠!
1: 이게 뭐죠?
0: 여기 김건우 작가의 개인전을 하는데 여기 카페 사장님이 작가들을 네. 위해서 무료로 전시를 해주신대요.
1: 야, 그럼 여기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0: 그러면 저희는 커피도 마시고 그림도 감상하고 네, 네 뭐 일석이조네요.
1: 일석이조네. 아니, 일석 한 3조 되겠는데 여기 밖에 홍대천을 걷다가 자연경관을 네. 보다가 네. 또 커피도 한잔 마시고 작품도 보면서 너무 괜찮은데?

0: 지금 전시하고 있는 김건우 작가는요, 동화 속에 사람들이나 동물들 그런 데에 관심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동화 속의 동물들과 사람들을 상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즐거워지고, 하지만 실제 사람들과 동물들은 너무 무섭고 눈 마주치기도 두렵다고 해요.
1: 그래요?
0: 네. 근데 그런 작가들이 꽤 있어요. 많은 작가들이 실제 생활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그림 속에 자기의 도플갱어를 그려놓든가, 외로우니까 그림 속에 친구들을 만들다거나, 그리고 또 페르소나를 또 투입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로사로이도 뭐 그림 속에 도플갱어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 피카소든 뭐 또 누가 있을까요? 페르난도 보테로도 그렇고, 프란시스 베이컨도 그렇고, 많은 작가들이 그림 속에 페르소나를 만들어 놔요.
1: 페르소나를 안에 뭐 넣어놓거나 친구를 만들어 놓거나.
2: 근데 저거는 제가 많이 본 그림인데? 저거 뭐지? 저는 이거 옛날에 만화로 봤거든요. 그 플란다스에게 거기 여주인공
0: 그런 것 같네요.
2: 아로아?
0: 예.
2: 맞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개가 있어야 되는데?
0: 파트라시도 있겠죠.
2: 개가 어디 있지? 여기 있네! 근데 약간 이렇게 안 생겼었는데. 그쵸, 그림은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작품은.
0: 그렇죠. 작가님이 파트라시를 그렇게 느꼈다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죠.
2: 그럼 이게 또 작가님 어떻게 보면은 그 김건우 작가님의 페르소나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0: 글쎄, 요게 페르소나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저 네로 같은데. 이제 네로가 나중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는 루벤스 그림을 보고 싶었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죽었잖아요.
2: 죽어요?
0: 네, 슬프게 죽어요. 그래서
2: 그래요?
0: 예, 그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죠, 펑펑.
2: 저는 그것까지 못 봤어요.
0: 작가님이 화가다 보니까 루벤스의 그림을 보고 싶은 것, 그거를 투영하지 않았을까요? 저의 추측이에요.
2: 추측인 거죠?
0: 네, 그렇죠.
2: 작품을 이렇게 쓱 보니까 약간 저는 이게 어른이 그린 게 아니라 좀 아이들이 그린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0: 정말 아이처럼 그리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피카소가 아이처럼 그리는데 자기가 80년이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2: 그래요?
0: 네. 정말 피카소도 모든 사조와 그림들 다 답습을 하고도 결국은 피카소조차도 아이처럼 그리고 싶었다. 이 그림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여기는 아닙니다.
1: 아니에요.
0: 여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나가시는 거 보면 봐도 그냥 상인분들이시고 주민분들이시지 여기 예술 작품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1: 반정이 있어요. 내려가 보면 달라진 세상을 구경하실 거예요.
0: 아 여기가 뭔데요 여기가? 그냥 건물 아닌가요?
1: 여기 이 건물이 1970년대에 지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대치동에 있는 고급 그 주상복합 아파트처럼 2층까지는 상가가 있고 3층서부터 5층은 아파트거든요. 근데 여기에 내려가면 또 다른 신세계가 펼쳐질 거예요.
0: 아니 근데 지하에 내려가면 그냥 지하 주차장이 있는 거 아닌가요?
1: 가보시죠.
0: 아 예, 한번 너무 궁금한데 진짜 뭐가 있지? 오 이게 뭐야 이게?

0: 와,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공간이 있을 수가 있죠?
1: 네, 원래는 이곳이 군사시설을 목적으로 지어졌던 곳인데 2019년 서울은 미술관 프로젝트에서 예술이 흐르는 공간으로 개조를 했어요. 이곳이 병자호란 때 환양한 여인들이 이곳에 와서 몸을 씻었다고 하죠. 그래서 물 하면은 뭔가 깨끗하게 하고 치유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담아서 작품들도 만들고 그래서 역사와 예술이 화합하는 공간이래요.
0: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이렇게.
1: 맞아요.
0: 네, 이렇게.
1: 이게 홍제의 마니차라고 네. 티벳의 마니차를 본따서 만든 것 같아요.
0: 아, 이렇게.
1: 티벳에서는 이제 불교 경전을 원통에 새겨가지고 소원을 빌었잖아요.
0: 네. 요 글 보니까 이제 막, 네. 막 시민들의 글도 막 적혀 있어요. 왔다 갑니다. 오늘도 화이팅. 좋은 일만 있길. 과연 어떤 뜻이 담겼는지 오늘 또 작가님이 여기 오시기로 했거든요. 오시면 물어보도록 하죠.
1: 그러죠.
0: 네, 저희는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이 홍제위원회 총 디렉팅을 하셨던
1: 네, 맞죠? 맞습니다.
0: 장석준 작가님이십니다.
1: 네.
0: 네, 일단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저는 그 현대미술을 하고 있는 장석준이라고 하고요. 주로 이제 작업을 창작하는 그 작가 활동을 하면서 이 홍제위원 같은 공공예술의 기획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0: 여기가 그러면 어떤 공간이죠? 홍제위원이란 공간은?
1: 홍제위원이란 공간은 유진 맨션이라는 그 건물이 지어줌으로써 단절됐던 약 5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단절됐던 것은 홍제동 홍은동이라는 이제 그 지역을 분리하는 단절도 있었지만 이 홍제천을 네, 가로막게 됐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건 이 공간이 무언가를 연결해내는 하나를 이어내는 통로로서 가장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이어냄이 사람들이 단절됐던 어떤 정서적인 면까지 이어가는 어떤 마음의 통로 네, 같이 느꼈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일상적인 산책이라는 경험 안에서 이 공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되게 다 클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진산과 지하를 이루고 있는 이 필로티의 지하 공간을 그 산책로라는 통로로 만들어서 이 공간을 사람들에게 좀 더 향유할 수 있고 그 산책을 좀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로 이 공간을 변화시켜보는 시작으로 저희 그 홍제위원 그 기획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0: 저도 이제 살짝 걸어봤는데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네, 그분들의 반응이 궁금하거든요.
1: 저랑 직접 이야기를 나눈 내용 중에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홍제동이라는 곳에서 50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자기 사는 이 건물에서 새로운 작품, 그런 예술을 만날 수도 있을지는 몰랐다라는 얘기로 또 감사함을 전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이제 미디어 아트가 되게 가깝지 않고 갤러리가 그렇게 가깝게 일상적으로 드나드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좀 의견을 들으면서 좀 뿌듯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했었던 공간에서 느꼈으면 했었던 되게 중요한 지점이 나만의 시간, 그리고 작품을 통해 나를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순간을 좀 제공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면이 좀 잘 그 전달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2: 밖에 건물은 굉장히 허름하고 과거의 건물이잖아요.
1: 네.
2: 근데 이 안은 굉장히 미래적이란 네, 말이죠. 예. 그리고 또 명이라는 글자를 봤는데 어둠과 빛,
1: 네,
2: 그리고 일과 월은 양과 음, 이렇게 상반된 개념들이 네, 다 지금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이게 서로 되게 이질적인 우리가 반대라고 생각했었던 그 사이에 대한 그 가치와 개념과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예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음과 양, 그리고 과거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 이렇게 멀리 있어서 서로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여서 현재라는 그 공간을 다시 바라보게 투영할 수 있게 해주고 예술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한번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순간들이 지금 현재 이 작업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0: 저는 아까 뒤에 저 터널 같이 보이는 네, 저 작품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있거든요.
1: 어떤 점?
0: 저는 약간 제 해석을 해도 될까요?
1: 그럼요. 네. 네.
0: 약간 해석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저 보면서 빛이 이렇게 있잖아요.
1: 네.
0: 위에를 이렇게 디귿으로 만들어놨어요.
1: 네.
0: 밑에가 디귿이 되면서 하나의 네모가 됐다는 그런 느낌이 받거든요.
1: 네.
0: 우리가 위에를 만들고
1: 네,
0: 밑에 자연이 네, 만들어져서
1: 네,
0: 결국엔 하나로 됐다.
1: 네.
0: 저 그렇게.
1: 좋은 해석인데요. 명이라는 작업 안에서도 홍제천에 비춰지잖아요.
0: 네.
1: 이 천은 사실 언제부터 흘렀을지 모를 고대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하나인데 그것이 저희 현실에 있는 것을 다시 비춰주는 네, 스크린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네, 어떤 고대의 시간을 담아서.
0: 그러면 이렇게 멋진 공간이 여기 말고 또 다른 곳도 계획하고 있는 공간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1: 이렇게 좀 더 도시 생태계에서 그 확장돼서요. 도시와 그리고 이 자연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런 고민에 이제 도시의 녹지 공간.
0: 녹지 공간.
1: 네, 녹지 공간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그 대안과 그런 환경의식 그리고 예술의 어떤 다양한 해석 이런 것들을 담아서 네, 좀 해석해 보려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2: 작가님만의 독특한 시각이 일상적인 공간을 매우 독특한 공간으로 바꿔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님은 참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공간으로 도시를 재생시키는.
0: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가지고 좋은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덥네요.
1: 아, 그러니까요. 날이 더워졌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요. 제가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됐어요.
2: 그동안 여행은 어땠어요?
1: 아, 다 좋았어요.
2: 다행이네요. 어디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1: 아, 여기요. 되게 독특한 산책로인 것 같아요. 여기 이름이 뭐예요?
2: 서울로 7017이에요. 안 쓰는 차도를 고쳐서 만든 거예요. 이 차도는 만들어진 지 50년도 넘었어요.
1: 와,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 이따 밥 먹이로 약속한 친구가 서울역에 와 있어요.
2: 그럼 금방 오겠네요.
1: 여기 명량에서 가까워요? 친구가 명동에 가고 싶어요.
2: 그렇게 멀지 않아요.
1: 아, 그럼 같이 가야겠어요.
2: 알렉상!
1: 어?
2: 어? 어? 효진아!
1: 두 사람 아는 차예요?
2: 우리 친구예요. 밥은 먹었어? 아니, 아직. 그럼 우리 같이 가자.
1: 어? 좋네요?
3: 서울로 7017 is amazing. Originally an overpass built in 1970 and nearly demolished for safety reasons. It was transformed into a pedestrian walkway in 2017. 서울로 7017 also conveniently connects to 남대문 Market, 명동, and 남산. 서울로 7017 offers amenities and rest areas, making it a pleasant place for a stroll. Taking in the flowers, the trees, and the heat of the day, Alexa feels the time fly by. To indicate the passage of time with regard to something you're doing, use 은지, 이, or 가 되다. If you want to say it's been a week since you arrived in Korea, like Alexa, say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되었어요. Also, Sungjun mentioned it's been over 50 years since the overpass was built by saying 이 차도가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었어요. Now, let's learn how to say when something happens and continues to happen into the present. Alexa's friend arrived at Seoul Station, right? To say that he arrived at Seoul Station and is still there right now, you say 친구가 서울역에 와 있어요. If someone is hospitalized and remains in that condition, you say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If you sit down and stay seated, say 의자에 앉아 있어요. Another thing, when you want to express that someone else wants to do something, you add 고 싶어 하다. If your friend wants to visit 명동, you can say 친구가 명동에 가고 싶어 해요. What a coincidence that Sungjun and Hyojin both knew Alexa, but were already friends. Let's practice the expressions we learned by listening to our main characters again.
2: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되었어요.
4: 친구가 명동에 가고 싶어 해요.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이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3: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4: 네.
3: 어떤 게 나 있어요?
4: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3: 너무 맛있어요.
4: 네, 맛있어요.

0: this time, the agency goes to find people who are alive. To identify the excavated remains, they need DNA samples from family members. They've excavated over 11,400 sets of remains so far, but they've only been able to reunite just 258 of them with their families.
1: 여보세요.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 장성일 아버님 되시죠? 예, 예. 어저께 그 어머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저 그 국방부 국방부 유해발감수단의 박관식이라고 합니다. 고 다름이 아니라 그 어머님 조남이 임자 삼자 순자님 맞으시잖아요. 아버님은 이제 그 삼촌이니까 이제 그 삼촌 DNA까지는 거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저희가 이제 팔촌이네까지는 DNA를 채취하고 있는데 뭐 삼촌이면은 엄청 가까운 DNA죠. 아닙니다. 이게 정식 군번 받으시고 국군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0: He travels across the country tracing back information on fallen soldiers to find their families. But he says almost no one welcomes him when he first approaches them.
1: 여기 여기 다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그분들은 더 이상 추적이 안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전사하신 분이세요. 임채훈님. 네. 이제 손자인데 이분이 이제
2: 이름 뭐 호적을 보여주기가 아직 네. 그분들 의무도 모르고 뭐
1: 맞지
2: 감자도 모르고 뭐 애삼소 네. 말만 애삼소 들었지.
1: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시고 이제 이성희님 이분이 이제 이성
2: 들어가시죠. 네.
0: He couldn't remember the name of his uncle who passed away when he was young.
1: 서울 입회로 이제 모셔져 계세요.
2: 저는 한번 중국을 이래 밀양하라고 그 브로커가 그때 끼서 그랬는지 어쩐지 하여튼 그 우리 여기 전사했다 소 나 생전에 처음 듣는데
3: 그때 당시 사기꾼들이 많았잖아요. 또 여기 보시면은 저희 이제 육군본부에도 전사 명령이 명확하게 나 계시고 현충원에도 위패로 이제 네. 딱 그 군번하고 이제 성함 모셔져 계시고.
0: There have been many scammers who took advantage of the bereaved families who had lost children or siblings. Team leader Park Kwan-sik, who has been working on the inquiry team for 13 years, knows this well. As a result, the work has been harder for the inquiry team because they have to meet with the bereaved families in person. The active participation of bereaved families is essential to identifying the names of the approximately 11,000 fallen soldiers temporarily placed at headquarters.
1: 이수림님이 옛날에 여기 철호 계셨는데 이수림님.
0: He tracked down a nephew of a fallen soldier and is now collecting his DNA sample. This is much easier and simpler than a COVID-19 test.

0: 내가 양자로 그 집안에 막 이대가지고 양자로 지금도 재산을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9.11제로 지나고 재산을 모시고 있어요. 예, 그 요번에 이게 만일에 뭐 삼촌을 참 찾게 된다면은 내로서는 삼조카로서 내가 뭐 지금까지도 얘를 모시고 있는데 그 이상 더 기쁜 게 없지. 잘 수 있으면. 잘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 Many close relatives who could help identify the fallen soldiers of the Korean War have passed away. So the inquiry team is always anxious.
2: 그래도 오늘 어떻게 좀 다녀보시니까 그래도 어떤 거예요? 오늘 저는 뭐 처음 같이 해서 그런데
3: 오늘은 굉장히 럭키합니다.
2: 럭키한 거예요?
3: 네, 유가족분들이 뭐 전화 통화에는 조금 그 길어졌지만 그래도 다 이야기 받아주시고 그래도 수긍해 주시고 일단은 와 보라고 하니까 뭐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막상 보니까 이제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제 바뀌시니까 뭐 이제 굉장히 좀 좋은 케이스죠. 그러니까 아예 뭐 의심하셔서 차단 걸어 버리시고 그런 경우에는 집에 가도 이제 문을 안 열어 주는 경우.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욱더 좀 힘든데.
1: Today is a day to be grateful.
4: 안녕하세요. 차트라겠습니다. 예.
1: As people are answering his calls and aren't turning him away at the door.
4: 6.25 때 이제 전사하신 이제 외삼촌 때문에 예. 좀 찾아뵙습니다.
5: 전사가 아닌 걸 하나 모르는데요. 형님도 그렇게
3: 말씀. 본적지가 이제 이제 내서 중리 예. 1264
4: 신평.
3: 예. 네, 여기 이제 여기신데 예. 그때 이제
1: Mr. Chang Young-gyu's family heard his uncle had been taken prisoner and abducted to North Korea. They received a notification of his death, but assumed it was a mistake due to the chaos of the war.
5: 그때 그 한 20년 전쯤에 그 연변에서 왔잖아요. 일하고 왔잖아요. 그 사람이 외삼촌이 그 살아 계시다고. 그때 그래서 이야 그런 것도 있구나.
3: 그리고 형님 말씀은 이제 그때 외갓집 분들이 어떻게 돈을 해갖고 뭐 이렇게 모아서 줬다고.
5: 아, 맞아요.
3: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5: 연변까지 갔다 왔잖아요.
3: 아, 어디요?
5: 연변.
3: 연변까지요?
5: 예.
3: 근데 못 만났죠, 결국은.
5: 그래, 맞아요.
1: How would he meet someone who was dead? The scammer exploited his desire to believe his uncle was still alive. But now, science takes over. A DNA test can accurately identify relatives up to the fifth degree kinship.
6: 가족 관계가 멀어질수록 식별력을 높이면은 많은 수의 유전자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존 방법은 많은 수의 유전자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는 방법이었는데 NGS를 이용한 SNP 분석은 수백 개, 수천 개, 그리고 혹은 만 단위까지 유전자 개수를 늘려서 동시에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극복해서 식별력을 올려주는 방법입니다.
1: Until a few years ago, they could only confirm relationships up to third degree kinships. But immediate family members are becoming fewer, and after so many years, the genetic information left in the remains is likely incomplete. New methods allow for the confirmation of family relationships even with minimal genetic information. It has become possible to find even distant relatives who seem to have absolutely no connection to me. With the expectation that technology will continue to advance, they are currently collecting DNA samples to expand the search up to eighth degree kinships. Anyone could be a match. 290 on Qingmyeonsan Mountain in Yeoncheon, 5 weeks after the groundbreaking ceremony. How is the excavation of the remains progressing? The excavation has been proceeding smoothly, but due to the large number of remains discovered, the excavation schedule has been extended. The soldiers carrying snacks look quite accustomed to the site. Thanks to their efforts, the traces of a war that straddled the line between life and death have been fully revealed.

0: This is a cave-like trench dug deep into the ground, resembling an anthill. Although originally built by the Chinese Communist forces, our troops also used it, so they don't know who might be found inside.
1: 동굴형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미군의 폭격이 엄청 강화되고 하니까 그대로 공격하고 막으면은 피해를 많이 보니 동굴형, 갱동화 진지를 만들어서 폭격에 대비 후 폭격이 끝나면 동굴에서 나가서 개인호랑 교통호로 나가서 싸워라. 폭격을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위하고 아까 저희가 넘어왔던 쪽.
2: 아, 그 밑하고 여기하고?
1: 네,
2: 아.
1: 그쪽이 한 두 개 지역입니다. 아. 네, 구역은 D고 저쪽은 A라는 구역을 해서 A, B 두 개의 그룹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0: Starting today, they plan to continue excavating on one side while beginning to recover the remains unearthed so far on the other.
1: 자세가 이거
3: 확실히 이게 자세 거꾸로 엎어져 아마 이렇게 엎어져 있어서 밑에 드러낸 밑에 단추.
1: 전체적인 형상을 봤을 때는 안면부가 지금 위로 향하고 있고 약간 이 뒤집어진 약간 슬라이딩처럼 나온 것 같고 감식강에서 여기서 이제 현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골절을 봤지 않습니까? 네. 감식관께서도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3: 네. 골절이 많고
1: 네. 1, 2번 요 있지 않습니까? 네. 척추 요거 기점만 딱 되면은 요것만 살짝만 들어보면은 분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3: 2번까지만 떠도
0: To ensure even the smallest bone is retrieved without damage, they carefully brush each one out of the ground and brush off the soil. Private Kim Kyudon, who was a complete novice, seems to have become quite skilled over the past 5 weeks. Once all the remains have been removed, they wrap each part individually in hanji paper. The carefully wrapped remains are placed in royal foxglove wood coffins. Since they are honoring the fallen heroes, they observe the utmost respect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The coffins containing the remains are wrapped in the Taegukgi flag, and a simple memorial service is held on site. Today, they recovered the remains of two soldiers.

0: The hero of the nation has found rest in the embrace of his homeland. The person who is busiest and feels the most pride on days like this is Nam Sang-ho, the team leader of the bereaved family search team. This is because he has walked alongside the bereaved families through every step of the process, from identification to interment. Even today, a bereaved family member entrusted his brother's portrait to team leader Nam after the interment ceremony. He wanted to see team leader Nam again, using the portrait as an excuse to share stories about his brother.
1: 84번째부터 제가 찾아준 분으로 되니까 거의 뭐 한 180명 정도. 저한테 기본적으로 신원 확인 되신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아직 못 찾던 분은 뭐 한 보면은 적어도 500명, 1000명은 다 가지고 있죠. 휴일 같은 데는 계속 전화 오면 또 했다가.
2: 뭐 그냥 정말인가, 진짜인가. 그런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항상 아버지가 이제 전사하셨으면 어딘가에 땅 속에 계시지 않을까, 아니면 어디 어느 참 들판에 계시진 않나 항상 걱정했었어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는 편안한 안식처로 돌아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0: She bids her father a final farewell.
2: 아버지, 늦게라도 찾아오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아버지 진짜 사랑했어요, 아버지. 정말 사랑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0: The excavation of remains of the fallen of the Korean War and the search for their families is about restoring the time they lost. It is about finding their names and soothing the grief and wounds of their families.
3: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잘 사는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4: 감사하는 마음을 싣고 있습니다.
5: 지금 우리나라가 있게 해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0: They must return to their homeland. This mission is not yet over.
1: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2: Make it, make it hotter and make it, make it hot. 뿅뿅 하다, 뿅뿅 hot.
1: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2: Come on, do the 다다리. Yes, 다리. 다다리, 다다리, 다다리.
1: 야, 몸에 좋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0: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삼보라고 합니다. 또래 친구 4명이서 모여서 들어왔던 거, 경험해왔던 거, 상상했던 것들을 음악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처음에는 그냥 긴장하지 말자, 긴장하지 말자 하면서 다 같이 화이팅 했던 것 같은데 막상 오니까 다들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리허설 때나 이제 스태프분들 다 너무 밝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래서 조금 그나마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2: 저는 정말 이렇게 헤드폰을 끼고 다 똑같은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되게 좋게 받아들였어요. 왜냐면은 공연장에서 되게 어디에 서 있냐에 따라서 어떤 소리가 잘 좀 안 들리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모든 소리를 아주 생생하게 잘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일단 좋습니다.
0: 관객분들이 주변에 이렇게 둘러서 앉아가지고 공연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처음 해보는 방식이라 뭔가 관객분들이 이런저런 연주의 디테일들을 보시기에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이번에 I'm Live 샌디를 짜면서 사실은 저희가 정규 앨범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나가는 방송이고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앨범의 대표곡 몇 개, 두 번째 앨범의 대표곡 몇 개 해가지고 중요한 무대다 보니까 가장 자신 있는 것들로 준비해 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저희의 미니 콘서트 주제는 멈출 수 없는 것 몇 가지입니다. 살다 보면은 생각하기를 멈출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한 대화를 서로 나누다가 인상 깊었던 것들을 음악으로 만드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좋아하는 거를 무대에 올려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이런 주제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무겁고 어려운 과제 같은 걸로만 여겼었는데요. 다른 선배분들이나 다른 동료 뮤지션분들 무대를 이렇게 보면서 점점 저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한테 있어서 라이브 무대는 일종의 배움의 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3: I'm Live로 올라갑시다.
4: 화이팅! 네. 네.
3: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아리랑 TV 아임 라이브 안녕하세요. 저희는 펑크 밴드 세일러 허니문입니다. 그래요? 저희는 보통 음악 할 때 음악을 쓸 때 좀 일상생활에서 재밌는 요소들에서 착안을 해서 또 그렇게 곡을 만들고 있고 또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우리 좀 해외 나가고 싶은 이유부터 말씀드리면은 한국에서 이런 여성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당연히 뭐 K-POP도 좋은데 다른 여성도 있다, 뭐 다른 음악가도 있다 그거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도 해외 나가기 좀 목표로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노력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게 돼서 너무 많은 분한테 감사하고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역시 걱정되는 거라고 하면은 방송이 처음인 것 자체가 조금 걱정이기도 하고요. 헤드셋 착용하고 계시기도 한데 저희가 사실은 지하 클럽 공연장에서 많이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멋진 스튜디오 공연이 되게 낯설기도 한데요. 그 부분 걱정되면서 또 이제 공연 아까 리허설 해보니까 좀 설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 조금은 걱정되지만 또 이따가 관객분들 앞에서 공연을 생각하니까 또 기대됩니다.

0: 저희 오늘의 미니 콘서트 주제는 From Underground to the World인데 저희가 주로 지하 공연장이나 저희 연습실도 지하고 이래서 좀 더 넓은 세계로 나가자 방송도 출연해보고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인드림스는 저희 첫 EP 안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저희가 라이브 할 때 좀 에너지 있는 곡으로 첫 시작을 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첫 곡으로 정했습니다.
1: 네, 저에게 라이브 무대란 현장감인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제 모습이랑 제 이야기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0: Sleepy? 저에겐 라이브 무대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죠. 네.
2: 재미있다.
3: Stella Honeymoon, an all-women punk band from Seoul, South Korea. We're a DIY band from Korea, so we do a lot of stuff by ourselves, so we love playing concerts abroad. If you're somewhere in the world where we haven't been before, please give us a call. We'd love to play a show in your country or city.
4: 괜찮아요. 죄송해요.
1: 감사합니다.

0: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팀 오프 더 뮨입니다. 오프 더 뮨은 우선 메뉴에서 고르다. 그래서 메뉴에 없는 음악을 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 그리고 계절에 상관없이 들을 수 있는 굉장히 뷔페 같은 그런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원래 보던 프로그램이라서 네.
1: 나오고 싶어요.
0: 나오고 싶었어요.
2: 나오고 싶었어요.
3: 평소에는 좀 이렇게 노출된 상황의 공연장에서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좀 헤드폰으로 모니터링하는 환경에서 하니까 좀 저희도 새롭기도 한데 들으시는 관객분들도 더 새롭게 느끼실 것 같아서 좋은 오늘 되게 좋은 공연이 될 것 같아요.
0: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저희 최근에 나온 정규 앨범 콘크리트 밸리의 실물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만들었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앨범으로 담았거든요. 그래서 도시의 되게 차가운 전자음악의 사운드와 되게 어쿠스틱한 사운드가 결합된 그런 앨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 제 최애 곡은 Against Me라는 곡인데 이전부터 계속 하고 싶었던 사운드, 장르, 그냥 편곡 모든 게 저의 어떠한 테이스트에 제일 잘 맞는 곡이고 또 추천한 곡은 이제 Part of You인데 저희 노래 중에서 제일 만드는 과정이 좀 실험적이지 않았나 하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0: 저는 가장 앨범의 색깔을 가장 잘 담은 노래라고 생각하는 거는 Part of You라는 노래고요. 근데 그게 노래가 인터루드 성의 노래지만 굉장히 앨범의 정체성을 잘 담았다고 생각해서 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3: 오늘 무대에서 제일 기대되는 점은 그 정규 앨범 나오고 나서 좀 오피셜하게 처음으로 라이브하는 자리라서 그게 제일 기대되는데 또 제일 걱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0: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되게 영광이고 그리고 정규 앨범도 나왔으니까 저희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되시는 분들도 저희 음악이 아 이런 색깔을 가진 팀이구나 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 Hello, Arirang TV subscribers. We are Off The Menu and we're really happy to be here and enjoy our show. And see you soon.
6: 大家好，我们是 Off the Menu。请大家多多关注我们，谢谢。皆さんこんにちは。私たちは
7: Team Off the Menu です。綺麗に見てください。
0: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공원이라고 합니다. 공원은 누구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상 속에서 쉽게 도피할 수 있는 도피처 같은 음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에 I'm Live는 엄청 멋진 카펫 위에서 공연하는 그 영상이었었는데, 좋아하는 아티스트분들 영상 찾아보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진짜 일단 카펫이 너무 멋지고요. 생각보다 홀이 이렇게 커서 스튜디오가.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아늑함이 있어가지고 되게 기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번 I'm Live에서 보여드릴 미니 콘서트의 주제는 나라는 주제인데요. 제 0이라는 앨범에 있는 곡들 위주로 들려드릴 계획인데, 그 앨범 자체가 정말 나 스스로에 대해서 치열하게 들여다보고 직면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앨범의 순서에 따라서 정말 나를 더 알게 되고 또 끝내 사랑하게 되는 그런 흐름의 앨범이고, 이번 공연도 그런 흐름이 될 수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를 곰팡이라는 곡인데요. 그 곡이 이 앨범에서, 그리고 오늘 공연에서 결국에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착하는 그런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랑 가득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곡이라서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라이브를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저희 음악이 아무래도 밴드가 정말 그 한 에너지로 움직여야 하는 곡이라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정면을 보고 하는 공연들 위주로 했었어서, 이런 저희가 서로 눈을 마주 보고 하는 이런 연주나 이런 게 되게 기대되는 부분이고, 그거를 또 관객분들이 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고요. 늘 두려운 마음으로 서게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자유로워져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늘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고, 언젠가 무대에서 정말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지금 꿈꾸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들려드리는 이 음악들, 정말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에 잘 닿았으면 좋겠고요. 거기가 뭐 일본이든 미국이든 저기 멀리 뭐 러시아든 어디든, 이 마음과 진심들이 잘 도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정길선의 가야금 연주로 무 감상하셨습니다. 정길선님 잠시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자, 연주를 해주신 음악도 2013년에 초연을 하신 작품이더라고요. 네. 정길선 씨를 두고 가야금의 레퍼토리를 확장하는 연주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길선 씨 연주를 통해서 세상에 나온 곡이 지금까지 전부 몇 곡 정도 되는 거죠?
1: 아, 제가 2000년도부터 이제 초연 작품 발표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뭐 독주곡이나 중주곡, 협연곡 등 해서 이제 순수 창작 음악이 한 40여 곡 정도, 그리고 좀 대중적인 음악이 30여 곡 정도 돼서 한 70여 곡 정도를 초연한 것 같아요.
0: 네. 다른 연주자와는 좀 다르게 창작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시고 또 초연도 많이 하시는 편인데, 혹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1: 아, 사실 이유가 딱히 있는 거는 아닌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이런 작업을 해오는 걸 보고서는 이제 가야금 레퍼토리가 많이 확대되었다라든가 이제 뭐 연주 기법이 많이 다양화됐다고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해주세요. 근데 이제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목적을 두고 한 거는 사실은 아니고요. 조금 남들이 안 하는 색다른 연주를 좀 해보고자 시도를 했는데, 이제 연주를 하면 할수록 이제 조금 작곡자랑 만나고 이제 작품을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이러면서 제가 조금 즐겁고 보람되고 그런 좋았던 그런, 예, 기분이 좀 많이 들어서 저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지속적인 작업을 계속 해온 것 같아요.
0: 요즘 창작 국악곡에서는 25연 계량 가야금을 주로 연주를 하고 있지만, 바로 앞에 무대에서도 이제 12연 가야금으로 연주를 하셨고, 12연 가야금 연주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차이가 있나요?
1: 아, 사실 저는 이제 25연 가야금을 가장 많이 쓰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소속돼 있는 이제 경기 신화의 오케스트라에서도 25연을 주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많은 연주를 통해서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통적인 이제 식임새 표현과 이제 현대적인 기법의 표현들이 25연보다는 12연이 멋있게 잘 나오고, 또 이제 명주실에서 나오는 그 음색도 이제 25연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12연을. 그래서 12연 음악이 참 좋은데 25연을 많이 연주들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약간의 의무감도 있고 또 제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하는 작업으로 인해서 10연 작품들이 많은 연주자들이 연주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0: 네. 25연, 그럼 12연 가야금이 훨씬 음색도 예쁜데 왜 다들 25연 가야금을 쓰는 거죠?
1: 사실 12연은 12줄에서 모든 음을 만들어내는데, 25연은 서양 음악처럼 7음계 구조로 돼 있어요.
0: 아.
1: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테크닉을 이제 조금 본인이 연습을 트레이닝을 잘 하면 좀 연주하기에는 좀 편한 악기라고 네,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0: 다른 악기들과의 협연이 좀 더 용이하겠군요.
1: 그렇죠.
0: 아, 네. 네. 아, 그 지금까지 무려 16장의 음반을 발표하셨습니다.
1: 네네.
0: 정말 열심히 활동해 오셨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세 번째 음반부터는 음악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지셨다고.
1: 사실 3집의 그녀의 사랑 이야기는 제가 너무 이제 순수 음악에서 조금 어려운 음악을 많이 연주하다 보니까 좀 대중들한테 조금 쉬운 음악으로 좀 다가가고 싶은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의 소품 형식의 음악을 만들고자 했는데, 이제 작곡자 이제 양승환 씨를 만나면서 좀 더 과감하게 이제 월드뮤직에 가깝게 좀 재즈 트리오를 만나서 이렇게 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야금과 재즈 트리오의 만남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4집도 준비를 했고 캐럴 음반까지 만들어서 3개 음반을 대중 음반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0: 그때의 느낌은 어떠셨어요?
1: 혼자서 하는 독주나 중주나 이렇게 조금 어려운 음악들을 길게 이제 10분을 넘게 연주하다가 이제 소품식으로 이제 대중과 함께 박수 치면서 좀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3, 4분짜리 음악을 하니까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재미가 조금 있었고요. 일단은 그다음에 객석의 반응이 좀 즐겁기도 하고요.
0: 네,
1: 그런 걸 좀 만끽을 했던 것 같아요.
0: 다음 무대에서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연주를 준비하셨는데 12현 가야금, 25현 가야금, 또 18현 가야금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3중주를 하신다고.
1: 네, 사실은 이제 작곡자분들이 곡을 쓸 때는 똑같은 악기로 3중주를 쓰기도 하는데 김성국 선생님은 이제 제가 의도한 바대로 12현, 18현, 25현을 다 넣어서 3중주 곡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중심이라는 곡을 준비를 하는데 사실 관서악부라는 주제로 이제 음악을 만들어 봤는데 그 관서악부의 작품을 검여 유희강 선생님이 그 하시면서 굉장히 그 북글씨에서 나오는 예술 혼과 뭐 신념 이런 등 그런 거에 음악적인 표현을 해서 만든 곡인데 정말 좋은 작품으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연주에는 제가 가르치고 같이 해온 제자들이 지금 팔레트라는 이름으로 가야금 앙상블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팀원들이 같이 연주를 도와줄 거예요. 네.
0: 어떤 걸 연주하십니까? 셋 중에.
1: 저는 18연을 합니다.
0: 이번에 18연을 하시나요?
1: 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12현, 18현, 25현 가야금 3중주를 위한 중심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국악콘서트판이 소개하는 아티스트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초등학생 소리꾼 김시은 양입니다. 이 김시은 양은 초등학교 국악 수업에서 판소리를 만난 뒤에 판소리의 매력에 빠져서 소리꾼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하고요. 작년 1월부터 판소리를 시작했다는데 벌써 경연대회에서 3차례나 수상을 하며 그 재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판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고 또 국창으로 불리던 만정 김소희 명창을 담고 싶다는 김시은 양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김시은의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흥보 매맞는 대목을 감상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에이! 과거를 꽉꽉 대놓으니 뗄래야 뗄 수가 없지. 오, 네가 바로 그 흥보냐? 심심하던 차에 잘 왔다. 여봐라 마당쇠야. 대문 걸고 동편 훈면을 돌아가면 칠이산에서 토끼자로 걸라고 겁목 전해온 박달몽둥이 있느니라. 이리네 오너라. 이런 놈은 복날 개잡듯 태어온다. 넓은 놈 거동 봐라 칠이산 몽둥이를 눈 위에 번뜩 들고 내 이놈 흥보놈아. 잘 살기 내보기요 못 살기도 니 팔자 굶고 벗고 내 모른다 켰음 주자 헌들 마당에 두지 않네 다물다물이 들었으니 넣어주자고 두지 헐며 전간 주자 헌들 철록방 금계안에 가득가득이 환을 지어 내 돈이 들었으니 넣어주자고 갯돈 헐며 찌갱이 주자 헌들 구진방 우리 간에 떼돼야지가 들었으니 넣어주자고 돋궁기며 쌀에게 주자 헌들 황개백 개수백 마리가 턱턱하고 꽃교니 넣어주자고 닭궁기랴. 몽둥이를 틀어매고 내 이놈 강도놈아 좁은 길 벼락 치듯 강자 싸움에 개집 치듯 탐에 걸친 구랭이 치듯 후닥닥 철퍽. 아이고 형님 나 죽겠소 이놈 후닥닥. 아이고 형님 사람 좀 살려줘 이놈 후닥.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소천 바다. 네네. 제일 맛있는 거 뭐요? 그 바다에서 온 거.
1: 그러니까 도다리.
0: 도다리.
1: 봄도다리.
0: 봄도다리. 네. 아 맞아요. 봄도다리.
1: 이제 꽃게.
0: 감사합니다. For now, I know that here in Sochon, the seasonal seafood is dodari, and then kukke, which is the blue crabs, and chukumi. Wow, yeah, yeah. Look at this. This is kukke. 사장님, 안녕하세요. 국게 땅 같은 거.
2: 땅도 맛있고.
0: 땅도 맛있죠? 예. 술이랑 국물 요리. 아.
1: 여기 1kg.
0: 여기 1kg. 쌀이 많이 들어가 있는 국게 주세요.
2: 이 많이 들어있는 국게가. 네.
0: If I was going to buy this in a supermarket or in a big city, that would have been just like a two times the price.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걸로 맛있는 요리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많이 파세요. 오, 와, 이거 1kg 2만 원이에요. 네. 우리 이탈리아 말로 이렇게 칼라마레티. 작은 오징어, 예. 칼라마로 오징어, 칼라마레티 작은 오징어 이런 말이에요.
3: 드셔보세요.
0: 먹어도 돼요?
3: 괜찮아요.
0: Oh my god. 오. 혹시 이거 1kg 주시겠어요? 아 이거 최고.
3: 이탈리아에서 오셨으니까 많이 드릴게요.
0: 오호 예. 한국인의 정 진짜 최고, 진짜 전 세계 최고예요. 계산할게요.
3: 예, 네,
0: 감사합니다. 네, nothing better than coming here to traditional market and discover the seasonal beautiful products. Everything came out from the sea in front of us this morning, and everything is on season. 저는 오늘 진짜 제철 음식, 제철 해산물 여기 찾아러 왔어요.
1: 와, 네. 제철 해산물은 이렇게, 요거 쭈꾸미.
0: 쭈꾸미? 아 네. 이거 다 오늘 나온 거예요?
1: 네, 오늘 아침. 네, 오늘 아침.
0: 술이랑 이거 잘 맞죠?
1: 네.
0: 잘 어울리죠?
1: 여기 술이랑 잘 맞으니까 여기가 또 서천이 한산 소곡주 유명해요.
0: 소곡주?
1: 응. 한산 소곡주라서 그게 앉은뱅이 술이에요. 아, 요? 앉아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앉아서 정신없이 먹다가 아, 일어나면은 못 일어난다고. 그래서 앉은뱅이 술.
0: 진짜로? 네. 아, 그런 속담이 있어요?
1: 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소곡주 마을이 있어요. 저희 서천에 유명한.
0: 한식 중에 이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해산물이죠.
1: 네, 네 맞아요.
0: 이렇게 그냥 샤부샤부 데쳐서 아니면 비빔밥도
1: 네,
0: 볶음.
1: 네. 쭈꾸미 볶음도 괜찮고.
0: 오케이. 저를 잘 설득했습니다. 네. 사장님. 사장님.
1: 여기겠습니다.
0: 어, 감사.
1: 감사합니다.
0: 어, 진짜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Now I think I have to first try this 소고추 and then maybe the inspiration will really pop out. Oh, I have a lot of choice and I'm very happy about that. That is the best thing for a chef.

0: 들어와도 됩니까?
1: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한산소곡주 안증백수를 빚는 양조장입니다. 주 재료가 쌀입니다. 그중에서도 찹쌀로 빚어지거든요. 쫀득쫀득한 찹쌀의 전분이 발효가 되면서 굉장히 달달한 맛으로 만들어집니다.
0: 왜 여기까지 왔냐면 저는 전돈주 발견하러 왔어요. 그리고 제철 여기 이 지역의 식품으로 술이랑 잘 맞을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해서 좀 조금 개발하고 싶어요.
1: 그러면 술 맛을 보셔야죠.
0: 맞아요. 그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1: 네, 이렇게 한 잔 따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조금 노릇노릇해요.
1: 황금빛이라고 하잖아요.
0: 아, 네. 맞아.
1: 이게 오랜 시간 저온 숙성하면서 이렇게 황금빛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0: 진짜 그런 색깔이에요. 예, 이거 네. 진짜 골드.
1: 골드.
0: 향은 네. 과일.
1: 과일. 네.
0: 꿀.
1: 꿀.
0: 맞죠?
1: 네.
0: 진짜 냄새부터 달아요. 냄새도 달아요.
1: 네. 이 쌀이 잘 발효가 되면 그런 향을 낸다고 하거든요.
0: 야, 시럽인 것 같아요. 아. 와, 신기하다. 너무 생각보다 입안에 풍부해요.
1: 생각하셨던 것보다 더
0: 훨씬 더 부드러워요.
1: 그러면 이 소곡주하고 한식 중에서는 어떤 게 좀 어울릴 것 같으세요?
0: 저는 무조건 해산물. 근데 저는 지금 이거 선생님의 조금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1: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0: 저는 어떤 것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지 우리 선택해야 돼요.
1: 네.
0: 꼴뚜기.
1: 꼴뚜기요?
0: 꼴뚜기. 아까 저는 그냥 네. 초장.
1: 너무 맛있죠.
0: 쌀장만 이거 찍고 이거 바로 먹었어요. 시장에서 최고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짜잔 곱게.
1: 곱게네요. 네.
0: 조금 곱게 당 매운 당 같은 거 이거 술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거 어떠세요?
1: 다 같이 먹어봐요. 좋을 것 같아요.
0: 저도 네네. 이제
1: 이건 뭐예요?
0: 짜자잔 주꾸미. 이거 소천하면 이거 주꾸미죠. 아마 우리 똑같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1: 네.
0: 저는 이거 마셔봤으니까 네. 이제 살짝 그런 달콤한 맛이 있어서 주꾸미는 네. 이거 볶을 때 네. 그런 땡글땡글 쫄깃쫄깃한 식감이랑 그리고 뒷맛은 조금 달죠.
1: 네, 네. 맞아요.
0: 아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정말.
0: 근데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1: 지금이 주꾸미 제철이거든요. 제일 맞아요. 지금 홍어낭 앞바다에 제일 많이 잡힐 때고 또 가장 맛있잖아요. 제철 음식이. 그래서 주꾸미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0: 예. 제 말이에요.
1: 빙고.
0: 오 마이 프렌드, finally, my favorite part. Now, let's cook. Here I have those beautiful cukumi, web food octopus. And now, first step, I have to clean them. Come here, I will show you. First thing first, take out the intestine here in the head. Take out the intestine, and then second step, the eyes, because in the eyes there's the ink, so we don't want that everything turns black. And then the mouth. The mouth is coming out easily. Pop! Okay. Okay, the cleaning is done. I took out the intestine and the eyes and the mouth, but now look at this. There's a lot of sand and a lot of dirt inside here. And taking out this usually has been very, very difficult until now when I show you this Korean way to clean it. If you do like this, they will become super clean. And then you just have to rinse it under running water. Wow, look at this. It's just like passing them in a washing machine. Super, super clean. Done, let's go. Now they're super clean. We have to do another step. So we have to blanch them because I have to make the meat a little bit more tender. I will use the sokokju. 1, 2, 3, and a pinch of salt. Let's do that. Okay, now 30 seconds, 45 seconds. Depends on the size, but like this is okay.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Oh, beautiful.

0: And then the chef's kick. Oh yeah. Done. Chukumi bokkeum. Now I can't wait to try it with sogokju. Let's try. Oh, 선생님, 여기 진짜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 네. 드디어 이런 맛있는 주꾸미 볶음 맛볼 수 있어요.
1: 맛이 막 두 배, 세 배가 될 것 같은데.
0: 네. 그리고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1: 네.
0: 그래서 짠. 이렇게
1: 네.
0: 짠. 자 이제 진짜 이거 먼저 이거 오리지널 오리지널 먼저 조금 여기 콧나물도 있어서
1: 콧나물이랑 같이
0: 이렇게 콧나물이랑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자
1: 여기 깻잎도 있는데 살짝
0: 깻잎도 깻잎도 괜찮습니다. 자
1: 짠
0: 짠 everyone 이제 테스트.
1: 소국주를 또 부르네요.
0: 잠깐만요. 자, 이제 진짜 테스트예요.
1: 네.
0: I'm very curious how it's coming out. 야, 완벽해요. 이거 매운맛을 싹 이렇게 빼는 거 아니고 그냥 더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이죠.
1: 그러니까 이 소국주가 단술이잖아요.
0: 예.
1: 이 달달한 맛이 매운맛을 싹 감싸주면서 뭔가 마지막에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0: 완벽한 밥상 한상이에요.
1: 저 근데 맞죠? 아까부터 계속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셰프님의 주꾸미 스파게티.
0: 스파게티도 기기 될까? 잘 모르겠어요.
1: 와 이거 기가 막힌데요?
0: 선생님, 이것도 제 생각에는 이거 원래 우리 이탈리아에서 이거 해산물이랑 이거 와인.
1: 네.
0: 해산물 파스타 먹으면 무조건 화이트 와인.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소고추 있어서 이거.
1: 와.
0: 야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 와인보다 훨씬 더 잘 어울리네요.
1: 저는 이거 완전 색다른 경험이에요. 이렇게 뭔가 이 서천의 소고추에. 주 재료였잖아요.
0: 네,
1: 이게
0: 맞아요.
1: 스파게티를 만나가지고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단 단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조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0: 너까지 잃을 수 없었어. 그래서 쇼핑몰을 만든 거야.
1: 블레이드 쇼핑몰 시즌 2, 시즌 1보다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치명해 볼게. 그래서 돌아온 거야.

0: Today's Key Story brings you a Disney Plus original series, A Shop for Killers Season 2. It's based on Kang Ji-young's novel, The Murderer's Shopping Mall. In Season 1, young Jung Ji-an was a running target attacked by killers. But in Season 2, Jung Ji-an goes on a counterattack, diving headfirst into the world of assassins. Director Yi Kwon directed the series, coordinating the action and narrative. The star-studded cast includes Lee Dong-wook and Kim Hye-jun, Cho An-sun, Kim Hye-na, and Kim Min from Season 1, while Chung Yuna, Hyun Lee, and Okada Masaki are the new faces.
1: 평범한 사람이 나 될 거라 생각했는데 상상 이상이네.
2: 이게 내 세계야, 정수야. 죽기 싫으면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내가 지안이의 방패막이가 되어야 해. 그리고 난 베일을 죽인다.
1: 난 이제 더 이상 나 하나 지키자고 누군가 희생되는 거 원치 않아.
2: 그럼 넌 뭘 할 수 있지?
0: Let's watch A Shop for Killers Season 2 together.
3: 정지안 씨?
0: Jian's only family.
3: 정진만 씨가 사망하셨습니다.
0: Her uncle, 정진만, dies unexpectedly. Come to find out, however, Jinman faked his own death. He did it to put an end to ties with Babylon, the mercenary organization he was once part of. One night, he starts a fierce counterattack.
2: 예상대로 바벨론이 움직였어. 앞으로 62시간.
0: An operation to infiltrate Babylon, a veritable fortress.
2: 여기가 목표야.
4: 서버?
2: 바빌론의 대외비만 모아놓은 서버. 바빌론은 군사 독재 때부터 존재했던 회사야. 바뀌는 정권마다 붙어서 뒤가구린 첩보 작전과 납치, 암살을 대신해줬지. 정부 살인 데이터까지 지난 수십 년간의 기밀이 이 안에 다 있어.
0: He seeks his arch rival, Bale's secrets.
2: 작전 중 베일이 살해한 민간인들. 그 진실을 덮어버린 문서도 있겠지.
0: He needs Babylon's vulnerabilities in hand.

0: to force a truce, and above all,
1: 이걸로 내가 지안이의 방패막이가 되어야 해.
0: To protect his niece, Jian. His plan unfolds, with hacker Char Sing going in first. Next, it's Jinman's turn. He goes in, disguised as arch-rival Bale.
2: 오늘 널 죽인다.
0: He heads for the heart of Babylon. They succeed in getting to Bale. But Bale is no easy match. A neck and neck showdown with an all-out effort.
1: 죽었다 했을 때 난 솔직히 아쉬웠는데.
0: The fierce battle on the narrow footbridge rages on. Jinman wants to put an end to this ill-fated relationship.
1: 또 보자.
0: But Bale vanishes into the darkness once again. He didn't get Bale. But Jinman does manage to hijack the server. All that is left is the getaway. Oh no! Is this going to end with a fall? Impressive! Jinman flies off with the server. And so, with his body battered and bruised, he reunites with his niece, Jian. But his joy is short-lived.
3: 평범한 사연은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상상 이상이네.
0: Upon learning of her uncle's true identity, a former mercenary who sells weapons to assassins, Jian.
3: 난 떠날 거야.
1: 넌 나와 함께 있는 게 가장 안전해.
3: 나는 삼촌 세계에 발 들여놓고 싶지 않아.
0: Chooses a life away from Jinman. A new name, a new life. But.
4: 천천히들 마치고 오세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0: She still remains gripped by the terror of her past when it was all kill or be killed.
5: 아린 씨!
0: Yet, there is a young man who hangs about Arin. That is Jian. He climbs over a wall because he's concerned about her and finds her survival instinct in action.
4: 뭐?
5: 정리하면 갖다 주라께서 가온깁니다.
0: Meanwhile, Jinman continues to fight on.
6: 원하는 게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7: 조건은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정재한을 비롯해 나 정진만과 관련된 자들은 다시는 공격하지 않는다.
6: 심플하네요. 협상이 가능할진 잘 모르겠지만.
0: Despite it all, Babylon's response is not a peace treaty, but all-out war.
8: We haven't met before, have we?
0: Raising the stakes, a high-ranking manager steps in.
8: I'm Kusanagi Jin.
0: Killers from across the globe arrive to take on Jinman.
9: 정진만과 이따위 난이오 열악하시대 우리다지가 요발했단다.
0: Actually, Killer Q and Killer J know Jinman well.
9: 이 인간아 뭔가나.
10: 이 인간 때 나니?
9: 네이짱가 노토기. 존진만 바비론이 스위센시다로 스카우트 시로って.
10: あの時 존진만 이나갔더라 とっくに死んでんだからね.
9: 과거와 과거. 이마와 이마.
0: Yes. Jinman once even saved Killer J's life. But the killer's first target
11: 그는 유일한 유혐의です.
0: Is of course 정지안.
11: 정지안이 견쇄금을 かけようと思っています.
12: 조력자たち?
8: そう. 足から右腕、左腕と切っていけば 自然とは頭だけが残る.
0: An even more fired-up Babylon eventually tracks Jian down and attacks her. Will Jian make it through a fight against Babylon again? The story of Jung Jinman and Jung Jian, survivors who won't give up, this is the series A Shot for Killers Season 2.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The director expanded the worldview and scale based on the questions left unresolved in season 1.
13: Season 1에 많은 의문점들이 좀 남겨진 상태로 끝이 났어요.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할까? 정지안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할까? 삼촌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된 정지안은 앞으로 뭘 할까? 진만 입장에서 지안과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할까?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야기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0: For Jinman and Jian, who simply want to live a quiet life, the keyword this time is counterattack.
7: 방어만 하다가는 끝이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에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반격을 시작하죠.
10: 시즌 1에서는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이제 살아남는 데 집중을 했다라면 시즌 2에서는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않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 주변이 모두가 다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반격에 나서는 또 시즌 1에서는 맨손 액션이나 뭐 무에타이 액션들을 보여드렸다면 시즌 2에서는 총기 액션을 조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0: Spectacular, stylish action sequences unfold non-stop. And the actors put a great deal of effort into them.
2: 오토바이 액션을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 면허증도 따고 와이어 액션도 하고 카람빗 모션을 독학한 게 있는데 감독님이 써주셔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되게 다양한 액션들을 조금씩 조금씩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7: 굉장히 다양한 장소에서 액션을 좀 하게 됐고 태권도랑 레슬링 또 무에타이, 로봇, 닌자들 이렇게 다양한 액션이 합쳐지다 보니까 더 많이 볼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Actress 정윤아 plays the new villain Kusanagi.
2: 결과를 위해서라면 과정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결과주의자 이런 모습들을 위태롭게 보여드리려고 화수를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리듬과 템포로 많이 사용했고 그 비트마다 약간 대사를 쪼개서 많이 했어요.
0: Korean Japanese actress Hyun Lee delivered a multi-dimensional performance, showcasing both the cold-blooded killer and the human side of her character.
10: 휴는 팔색조 같은 여자. 킬러가 아니었으면 배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재미있는 힌트도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연기를 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외적으로는 근육 위주로 5kg 정도 체중을 늘렸습니다. 첫 액션이었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을 오가면서 3, 4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고요. 액션을 할 때만에 얻을 수 있는 그 아도레날린과 도파민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다시 하겠냐고 물어보시면 다시 할 거고.
0: Okada Masaki, who joined the cast as the killer Jay, said he gained a wealth of experience.
7: アクションに関しては僕は今回初めて本格的にアクションに挑戦したんですけど、ドモクさんはじめ皆さんに現場でたくさんアクションの面白いことや本当にアクションって会話なんだなっていうことをなんか皆さんに教えていただいてすごく貴重な経験をさせてもらいました。
0: A colorful cast and a lot to see. This is the series A Shot for Killers Season 2. The character from A Shot for Killers Season 2, spotlighted by K-Story, is
12: 전쟁은 끝이 없을 거고 내가 지안이의 방패막이가 돼야 해.
0: A former mercenary who risks it all to protect his niece, Jian. 정진만 이동욱 tackled this role while anchoring the drama with his distinctive restrained charisma. He pulled off a whirlwind of action sequences, including shootouts and hand-to-hand combat.
14: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정진만의 새로운 표정을 좀 봤으면 좋겠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0: Check out his character's wide range of charms. Packed with spectacular action, this is the series A Shot for Killers Season 2.

0: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글을 좋아하긴 했는데 자라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제가 글을 정말 사랑한다는 거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글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서 번역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제일 큰 게 호기심이라고 생각해요. 일반 독자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번역이라서 호기심이 첫 번째 요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넓은 마음이에요. 이 넓은 마음이라는 게 방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타자를 이해하려는 마음, 또 하나는 학문 전체를 번역을 하게 되면 그 실수를 하게 돼요.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띄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마음, 그 두 가지 뜻으로 그 넓은 마음이라는 걸 들고 싶어요. 세 번째는 기분 전환이에요. 이거는 작업할 때 필요한 그 소질인데요. 혼자 하는 작업이 엄청 많고 길기 때문에 기분 전환을 시키면서 번역 작업을 계속 할 수 있는지, 번역 의욕을 유지를 할 수 있는지, 그게 기분 전환을 하는 방법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그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일본에 계시는 독자분들이 이 책을 번역을 해줘서 고맙다 라고 해줬을 때가 제일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 번역가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는 작가랑 함께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 세계와 그 작품 세계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유정 작가님 쓰신 7년의 밤이라는 책을 처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네, 그 책을 만난 계기는 제가 순수문학도 물론 읽지만 뭐 한국에서 말하는 장르 문학이라는 것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편집자분이 미스테리물을 찾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거다 해서 7년의 밤을 소개하게 되었어요. 최근에 번역을 하게 된 긴긴 밤이라는 우리 작가님 쓰신 책이 많이 어려웠어요. 아동서를 처음으로 일본어로 번역을 했는데 아동서는 대상 연령을 먼저 정하고 나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대상 연령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로 설정을 해서 그 연령대에 맞게 단어랑 번역체, 문체를 고르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는 이름이 없다. 하지만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이렇게 추상적인 글로 시작을 해요. 근데 저는 제일교포 3세로 일본에서 자라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 많이 깊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그 이 책의 세계관, 배경을 고학년한테 이해를 시킬지, 그러면은 어떤 문체가 나와야 될지를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저는 백수린 작가님의 책을 단편집을 두 개 번역을 했어요. 네, 원래부터 백수린 작가님 글을 좋아하고 백수린 작가님이 쓰시는 글의 결을 좋아합니다. 근데 좋아하는 만큼 번역도 신중해지고 이거를 어떻게 살려야 할지를 많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애착이 제일 많이 갑니다. 義理の祖母が中国語を口にする姿を見たのはそれが最初で最後だった。私の記憶が正しいかは分からないが、祖母が歌っている間まだ売れていないカリンの実が地面に落ちた。枝に止まっていた鳥がどこかへ飛んで行きでもしたのか、風一つないのに。丸々として青みがかった実は長い年月をかけて現れたサザレン紙のように香り高く輝いていた。歌詞の意味は分からなかったが、私は祖母の声が月夜にぴったりだと思っていた気がする。けれどひょっとすると、この記憶のすべては夢ではないだろうか。私はあの夜の記憶について
1: 誰にも話したことがない。嘘みたいに美しかったあの晩、祖母と私、そしていつの間にか私の隣に来ていたジヌンは、しばらくそうして立っていたのに、限りなく短い一瞬の間、手を伸ばせば今にも触れられそうなほど近く見えた半透明の月の下、まるで仲むつまじい家族にでもなったかのように。

서점에서 한국문화 코너라고 해서 따로 한국문화만 모은 그 사진을 볼 때 제일 실감이 나고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K-POP, 뭐 한국 드라마, 영화부터 시작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문학으로 넘어오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K-POP 가사를 듣고 뭐 이 정서가 너무 좋다. 그러면은 이 정서가 있는 세계를 더 알고 싶다 해서 깊이 알고 싶다 해서 문학 세계로 뛰어들어 주시는 것 같고 공부를 한국어를 공부하는 분도 많고 한국 문학을 공부하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한국 문학은 지금 현대 일본 문학이랑 비교를 하면 한국 문학이 톡 쏘는 맛이 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한국어라는 언어가 갖고 있는 매력, 그 언어가 갖고 있는 직소랑 또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문학은 항상 발전 중에 있다고 생각하고 전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한국 문학이 항상 그 현실 세계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고 있는데 그 힘이 아주 강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랑 일본어가 어순이 같아 해서 어학으로서 학습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번역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어순이 같다고 해서 번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번역을 하다 보면 뭔가 설명을 넣어야 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나오는데 그게 작품마다 얼마나 양을 얼마나 넣을 거고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범위를 넣어야 될까라는 거를 처음에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어와 일본어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야 된다. 긴장감을 유지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번역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글을 원래 좋아하지만 그 번역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많은 작가님 그리고 작품들을 만나게 돼서 저도 죽기 전에는 그 제가 존경하는 작가님들처럼 글다운 글을 한 줄이라도 쓰고 싶다. 네, 그게 제 꿈입니다.

0: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1: Between the dense high-rise apartments, this place is surrounded by warmly embracing trees. In this peaceful forest, it feels as if time has stopped. Surrounded by a garden, this place is Kepo Library, which has stayed in one place for many years. Here you'll find various trees such as spruce, maple, magnolia, and zelkova.
2: Yeah. 아유, 낙엽도 쉬고 단풍도 들고. 야, 이거 뭐 기아가 있네. 와. 오. 이 정문부터가 정말 새롭습니다. 역사가 깊은 도서관답게 이게 고풍스럽습니다. 아.
1: 패싱 through the charming and nostalgic main gate, you are greeted by trees in beautiful colors. It feels like a gift of scenery encountered by chance in the suffocating urban landscape. Always grateful for keeping its place, the Kepo Library has long been a friend to the residents of Kepo-dong. Opened in 1984, it has aged alongside the community. I like to share this precious space where the lives of the residents are deeply intertwined. Here, residents have poured their passion and nurtured their dreams and hopes. However, the library is set to undergo reconstruction soon, and before long, its current form will disappear. Perhaps that's why it feels even more precious, making me cherish the space even more.
2: Seven이서 이게 어떤 모임 같은데 어떤 모임입니까?
3: 저희가 지금 네네.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도서관이 철거되기 전의 모습을 최대한 남기기 위해 사진이나 영상으로 담고 있어요.
2: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기록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군요. 이게 사진 이게 나와 있는 책들 이게 이제 개포 도서관에 관련된 기록들인 거죠.
3: 네,
2: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또 개포동 이 마을 네 언제 때부터 이렇게
4: 1994년
2: 예 이야 거의 뭐 개포 도서관 생기고 나서부터 그냥 예 오래도록 잘 이용하셨네요. 이야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3: 저희가 올해 진행했던 네네. 그 마을 기록 프로그램 제 후속으로 이제 만든 사진집인데요. 기포도서관의 재탄생 마을과 함께하는 기억을 기록하다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참여해주셨던 그 분들이 주신 사진으로 만든 사진집입니다.
1: 네. From the now demolished Chugong apartments to the libraries that will soon be rebuilt. While we cannot prevent them fading away, we've been capturing precious moments and memories through photographs. So what does the nostalgic Kepo-dong look like in the people's memories?
4: 네, 저는 주공 2단지 아파트에 살았는데 주공 2단지는 약간 언덕진 그 동네이기 때문에 산을 끼고 있어요. 근데 산에서 봄이 되면은 5월이 되면은 아카시아 구향기가 동네 마을 전체를 풍기고 또 뻐꾸기가 가끔 뻑뻑뻑 울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뻐꾸기 동산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갯벌근린공원이라고 이제 정식 공원이 돼 있는데 지금도 아파트 주민들이 산책을 갑니다만 지금은 뻐꾸기 소리가 없어졌어요. 또 아카시아 향기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좀 아쉽습니다.
3: 아카이브와 기록의 의미는 대상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사라질 것이라 생각해서 더 애틋한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작업을 진행하면서 좀 더 새로운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기도 하였고요. 좁게 보면 일기처럼 나의 일상에 관한 기록에서부터 좀 더 넓게 보면 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기록까지 기록 활동은 나를 둘러싼 모든 순간과 공간에 관심을 기울이고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와 문화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At the Kepo Library, which has captured the town's cherished moments, we meet another person who shares a warm resonance.
2: 개포 도서관 참 풍경이 이쁘네. 때마침 제가 만나기로 하신 분이 여기 또 오셨네.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뭘 또 기록하고 계셨네.
5: 오늘 기록하실 걸 준비해 왔습니다.
2: 저도 기록합니까?
5: 네.
2: 좋습니다. 좋습니다.
1: Director Lee Sung-min, who has spent her childhood and youth in the Gyeppo Jugong apartments, has been documenting the precious old traces left in Gyeppo-dong and sharing them with people in various ways.
2: 이 Gyeppo-dong 이 주공 아파트부터 해 갖고 여기가 감독님한테는 약간 고향 같은 그런 존재.
5: 그쵸, 고향이 저한테 없는 줄 알았는데 오랜만에 이곳에 오니까 여기가 나의 고향이었구나 라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2: 네.
5: 뒤늦게.
2: 그때랑 지금이랑 또 많이 변화가 됐을 텐데 요즘엔 참 빨리빨리 변화되잖아요.
5: 그쵸.
2: 그래서 이제 쉽게 사라지고 버려지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아쉬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5: 너무 많이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새롭게 변화하는 게 너무 좋기도 하지만 뭔가 살다가 힘들고 이럴 때 돌아보고 싶은 곳이 또 있기도 하고
2: 그렇죠.
5: 어린 시절을 추억하고 싶은 곳도 있고 근데 왔을 때는 있었어요. 2017년까지는 이 동네가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내가 이런 곳에서 살았구나라는 거를 느꼈는데 이제 매해 갈수록 재건축이 되면서 너무 많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에 가서 위안을 찾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너무 빠르게 또 너무 새롭게 변하고만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은 좀 있어요.
2: 그런 기록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5: 네. 근데 우연히 이제 동네에 다시 왔는데 이 동네는 어렸을 때부터 재건축이 될 거란 말이 계속 있었어요. 언제가 재건축이 될 거야. 그래서 약간 밀린 숙제처럼 한 번은 돌아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편안함과 뭔가 안정감, 위안 이런 게 뭐지? 이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 공간을 기록하고 사람들의 추억을 담는데 그 공간을 기록하면서 현재 남아있는 풍경들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나무나 뭐 고양이라든지 또 이주하면 떠나게 될 생명들. 네. 그렇게 확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
1: Before the Jugong apartments are reconstructed, Director Lee has been working on the Gyeppo There project, capturing the memories of those connected to the space that will soon disappear. Notably, what caught her eyes were the trees that had grown tall alongside the apartments, which had been cut down during reconstruction. In an era where we often take disappearing things for granted, she conveys an important message.
2: 감독님에게 아카이브, 기록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5: 저는 기록이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억한다는 거는 앞으로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2: 네.
5: 그러니까 새롭게 지어지고 살아 지어지는 것도 좋지만 어떤 걸 기억하고 어떻게 기록하고 또 무엇을 남기면 좋을지를 좀 생각해보는 경험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2: 네.
1: Though the landscape has changed significantly over the years, the warm emotions and comfort felt here are memories I wish to cherish for a long time. In this area where high-rise apartments have taken root, there remains a place that preserves its old charm. While it may be less polished, the traces of time in this old village are irreplaceable. As we pass through here, Director Lee has found a place she wants to introduce.
5: 이 나무가 되게 오래된 나무가 여기 있어요.
2: 딱 봐도 오래된 나무 같아요.
5: 근데 여기 사셨던 분들도 잘 모르세요. 좀 외진데 있다 보니 모르는데 고등학교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후문.
2: 아 여기 지금 여기가 고등학교죠? 아 감독님 직접 다니셨던 고등학교.
5: 제가 다녔던
2: 모교. 야
5: 다녔던 고등학교의 후문에서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나무라서 오늘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2: 야
5: 몇 백 년 되는지는 아직 몰라요.
2: 네.
5: 근데 옛날에 여기 사셨던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기를 여기에서 제사도 지내기도 하고 또 오래 전부터 이 나무에 얽힌 전설도 있었고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지금은 이 이제 변화하고 있는 이 개포동에서 좀 잘 모르고 이제 잊혀져 있는 존재예요. 근데 아직 보호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나무도 만약에 재건축이 되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2: 이 나무는 보존됐으면
5: 있어서
2: 보존됐으면 좋겠어.
5: 보존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오늘 보여드리고 싶어서 맞습니다. 재건축이 될 때마다 이렇게 잘 자란 나무들을 다 베고 또 건물을 짓고 또 새로 심고 이게 반복되는 것들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것이 괜찮을까라는 것 때 질문으로 사람들과 함께 이제 기록하고 이걸 이제 알리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죠. 개포동에서 현재 만났던 분들 메모하면서
2: 이것도 다 이제 감독님이 직접 그리신 거잖아요. 야 이거 만나신 분들
5: 네, 사진을 찍을 수 없으니까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일기처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것도 다 현재의 기록들도 이제 또 금방 사라지니까.
1: She has been documenting the everyday moments that will soon become memories. In particular, she has gathered memories of the trees by taking photos with those who remember the Jugong apartments, collecting their shared recollections of the trees. As we greeted the trees that have been there for a long time, she lovingly captured them in a drawing.
5: 그 주공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동 사이가 넓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덤불도 있어서 덤불 속에서 아지트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 평지가 오르막길 내리막길 다 그대로 보존됐기 때문에 언덕에서 썰매를 탔던 거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뭐 내려가면은 이런 꽃향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내음을 다 받을 수 있었던 뭐 그런 장면들도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주공 아파트가 연탄이랑 보일러가 같이 때는 그런 곳이어서 또 보일러 공사를 할 때 다 같이 밖에 나와서 같이 뭐 캠핑 하듯이 이렇게 지냈던 기억도 나고요.
1: Today with director Lee Sung-min, I was reminded once again of the value of memories and documentation. Amid the changing landscapes, there's another place I hope will be well preserved. A place where the daily lives of residents are vividly alive, Keppel Market, beloved by nearby residents for its warmth and community. Especially with its diverse food offerings, it's a place you can't just pass by after school or work. I sought out the place filled with flavors of nostalgia and sweet memories.
2: Yeah.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곳이 시장인데요. 그 동네를 가면은 시장을 꼭 방문해봐야 됩니다. 어떤 그 동네에 있어서 역사가 다 담겨진 곳이 시장이거든요. 아, 아마도 여기 시장은 그 주민들의 폭닥거리는 그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개포시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The first place I visited in Kempo Market, established in the early 1960s, is this place that opens as early as 2 or 3 a.m., but typically at 6 a.m. This spot lights up ahead of others, producing fresh rice cakes in a traditional way every day. Wow, a long-standing establishment in Kempo Market.
2: 시장에 오면 항상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 중에서도 벌써부터 떡 냄새가 너무 좋네. 여기 한번 떡집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와, 떡 냄새가 너무 좋아갖고. 근데 이 집에서 떡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떡이 어떤 떡입니까?
6: 이 집은요. 그 떡의 기본인 떡국이나 그 가래떡 이 정도가 지금 되게 잘
2: 나가요.
6: 예. 다른 떡도 많이 팔리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더 많이 나와요.
2: 어, 아까 그 여자 사장님은 콩떡 저거 잘 나갔다.
6: 아, 네. 저건 시그니처.
2: 시그니처. 네. 아, 이 집만 시그니처. 네. 어, 그 여기서 장사하신 지 꽤 오래되신 것 같아요.
6: 네, 저희 가족이 사업을 처음 형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5년 정도 했습니다.
2: 35년이요?
6: 네, 네.
2: 그래서 어떤 이제 손님분들이 많이 오셨을지 궁금하거든요.
6: 아, 예전에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는 동네가 좀 그래도 강남이라고 좀 활성화 많이 돼 있었어요.
2: 네.
6: 근데 최근에 그 이주하기 전부터 최근까지는 좀 시장이 많이 힘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다시 개포 2단지, 3단지, 4단지, 8단지 쪽 이쪽이 지금 입주하면서 시장이 좀 괜찮아졌었는데 최근에 또 대형마트가 입점함으로써 좀 또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2: 그렇게 이제 급변하면은 보통은 이제 아 그만하고 딴 데로 옮겨볼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기도 하거든요.
6: 네.
2: 보통은
6: 예 생각도 있었어요.
2: 근데 이제 이 자리에 한 곳에서 오래도록 이렇게 계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6: 아 예 그게 이제 아무래도 제가 뭐 30대, 40대 때는 뭐 단대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지금은 또 한 30년을 넘게 해오니까 여기 주요 고객 그리다 그리고 오랫동안 거래해 주신 분들이 또 찾으시고 멀리 가셔서도 전화 오시고 그런 것 때문에 쉽게 개포동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2: 그렇죠.
1: Knowing it could convey flavors of nostalgia for someone, the owner says it was hard to leave this place behind. Having shared the joys and sorrows of life with the residents of Kepodong for so long, this space has become not only the owner's living space, but also where the lives of the residents intertwine. For over 30 years, the time in Kepodong and his life have flowed together. Shall we head to another place?
2: 아, 여기 또 시장하면 또 과일 한번 봐야죠. 너무 신선한 과일인데.
7: 아이고,
2: 그렇죠. 요거는 좀 시식코너 같은데.
7: 예, 시식코너 맞습니다.
2: 좀 먹어봐도 되겠습니까?
7: 예.
2: 아니, 아, 요즘에 또 겨울에 먹는 또 이게 귤이 맛이 달아요. 따뜻한 아랫목에서 항상 귤 까먹잖아요. 네. 야, 이거 과즙 막 떨어진 거 봐.
7: 아니 너무 잘해요. 귤이 제철이니까 지금 아마 맛있을 거야.
8: 야.
7: 하나 더 잡수요.
8: 갈 때 하나 챙겨. 사 갖고 와야 되는데. 옛날 사람이 이게 과일이 맛있으면 옛날 표현으로 따봉. 사장님 여기서 과일 가게 장사하신 지 좀 예. 오래되셨어요?
7: 예.
8: 얼마나?
7: 2001년도에 들어왔으니까 네. 23년째 하고 있습니다.
8: 이야. 떡집도 한 30년 전 됐고 여기도 네. 20몇 년 됐고
7: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들어와서 그래서 네. 결혼하고 애 낳고 다 했죠.
8: 여기서요? 네. 와.
7: 여기가 개포동이 이게 다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30년이 넘어서 뒤에 이쪽을 보시면 좀 시골틱한 분위기가 많아요.
8: 네.
7: 강남 같지가 않고 그냥 어디 저기 어디 시골의 한 동네 네. 포장마차도 좀 있고 막 그래요.
8: 네. 네. 앞으로 우리 사장님께서 이제 변화하는 이 개포동 속에서도 좀 바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7: 바람은 계속 그래도 이제 서울 강남에 네. 재래시장이라고 보면 이제 영동시장, 그래도 개포시장, 네. 보곡시장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8: 네. 네.
7: 많은 젊은 분들이 이렇게 저희 동네를 많이 찾아주시길 바랄 뿐이죠.
8: 네. 네.
7: 아, 개포시장 많이 사랑해 주시고.
8: 네.
1: I hope the flavors and charm of this traditional market are preserved for a long time. Wow, the warmth and generosity here are truly abundant. Though some places have already vanished and others may one day disappear, I hope that the memories and stories hidden within them will be well preserved.
8: At one moment, 사라짐이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롭게 변화하고 바뀌는 건 막을 순 없지만 그 변화하는 흐름을 기록하는 건 저희의 몫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그리운 그곳으로 떠나보시겠습니다.
1: One day, when I look back, I would be so glad if the space filled with my memories still exists just as it is. Here, Gaepodong is an old bookstore where residents continue to visit. This place exudes the simplicity and warmth of a neighborhood bookstore, standing unchanged through the passage of time.

0: 산책방을 방문하면 참 특이한 점이 들쑥날쑥 여기저기 이렇게 막 놓여져 있습니다. 위치가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보통 요즘 대형 서점 가면 다 이제 이렇게 뭐 카테고리 형식으로 해갖고 다 이렇게 잘 정렬돼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것들이 헌책방이 주는 참 또 정감 가는 모습이 아닐까. 네.
1: The owner who has been keeping this humble neighborhood bookstore for a long time and shared a moment discussing the meaning of this space.
2: Oh, 선생님.
3: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예. 아, 제가 개포동을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여기 그 아주 오래된 책방이 있다 그래갖고 들리게 됐는데 여기가 예전에는 이제 여기 주민분들한테는 개포 헌책방 예. 그렇게 알려졌고 지금은 이제 상호명의 서적 백화점으로 돼 있더라고요.
4: 예, 맞습니다.
2: 예. 여기 상당히 오래돼 보이는데 여신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4: 1987년도에 예.
2: 87년도
4: 예, 개업을 했었고요.
2: 와. 그럼 한 몇십 년 된 겁니까? 한
4: 37년
2: 정도
4: 됐습니다.
2: 네. 네. 이 헌책방은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오고 가시나요?
4: 뭐 주변 주민들, 뭐 학생들 다 이용을 하는 거고요. 이제 뭐 현재는 이제 예전에 뭐 10년 전, 20년, 30년 전에 학생이었던 분들이 지금 이제 학부모가 돼서 이제 아이들 책사로 오시고 그렇습니다.
2: 아 제가 아까 저도 이제 막 여기 막 보면서 책을 보면서 이제 어떤 한 학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예. 어머님이 이제 자기 자녀한테 책을 권해주고 싶어서 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몇 학년인데 물어봤더니 단번에 아 책을 딱 권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4: 일단은 책이 이제 뭐 일단 좋은 책을 많이 추천을 받아도
2: 네.
4: 우리 아이 이제 잘 맞는 네. 책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니까
2: 네.
4: 우리 아이 연령에 잘 맞고 우리 아이 수준에 잘 맞는 책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가이드만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2: 아니 근데 너무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니까 아까 그 어머님이 아 맞아요 맞아요 공감하시면서 그래서 한번 아이한테 먼저 보여주고 구매해도 되겠냐고 막 이렇게 여쭤보시는 게 아 참 이게 다른 어떤 대형 서점에서는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인 것 같아요. 아 사장님이 너무 친절해 주시고
4: 네.
2: 그 이제 사장님께서 여기는 지금 이 주변에 이제 여기 구마을 개포동 구마을이 있고 그또 그 주변은 이제 다 재개발이 돼서 이제 새로운 이제 신도시로 이렇게 좀 변화하고 있는데 이 개포동 이 동네 주민분들은 여기 서적 백화점을 어떤 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4: 뭐 개개인마다 다 다르긴 하겠는데 예, 우선 뭐 저와 같은 느낌이라면은 추억의 공간으로서 제일 많이 일단 느끼고 있을 것 같고요. 타지로 나갔다가
2: 네.
4: 또 아니면 외국으로 갔다가 이제 부모님들 뵈러 오면은 자기 그 학창 시절의 추억이 있는 곳을 이제 한 번씩 들려서 추억의 정을 느끼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2: 네.
4: 뭐 저도 뭐 이제 서점 하면서 보람이라면은 제가 그 추억의 공간을 늘 유지하면서 이렇게 그 자리매김을 하는 게 저 나름대로 그 의미의 보람이죠.
2: 네. 네.
1: 오늘 정도현 hopes that this place will always be a warm comfort and a source of memories for someone.
5: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Set.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삼보라고 합니다. 또래 친구 4명이서 모여서 들어왔던 거, 경험해왔던 거, 상상했던 것들을 음악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 처음에는 그냥 긴장하지 말자, 긴장하지 말자 하면서 다 같이 화이팅 했던 것 같은데 막상 오니까 다들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리허설 때나 이제 스태프분들 다 너무 밝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래서 조금 그나마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3: 저는 정말 이렇게 헤드폰을 끼고 다 똑같은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되게 좋게 받아들였어요. 왜냐면은 공연장에서 되게 어디에 서 있냐에 따라서 어떤 소리가 잘 좀 안 들리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모든 소리를 아주 생생하게 잘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일단 좋습니다.
1: 관객분들이 주위에 이렇게 둘러서 앉아가지고 공연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처음 해보는 방식이라 뭔가 관객분들이 이런저런 연주의 디테일들을 보시기에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이번에 I'm Live 샌디를 짜면서 사실은 저희가 정규 앨범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나가는 방송이고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앨범의 대표곡 몇 개, 두 번째 앨범의 대표곡 몇 개 해가지고 중요한 무대다 보니까 가장 자신 있는 것들로 준비해 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저희의 미니 콘서트 주제는 멈출 수 없는 것 몇 가지입니다. 살다 보면은 생각하기를 멈출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한 대화를 서로 나누다가 인상 깊었던 것들을 음악으로 만드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좋아하는 거를 무대에 올려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이런 주제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무겁고 어려운 과제 같은 걸로만 여겼었는데요. 다른 선배분들이나 다른 동료 뮤지션분들 무대를 이렇게 보면서 점점 저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한테 있어서 라이브 무대는 일종의 배움의 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4: I'm Live로 올라갑시다.
5: 화이팅! 네. 네.
4: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4: 수고하셨습니다.
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아리랑 TV 아임 라이브 안녕하세요. 저희는 펑크 밴드 세일러 허니문입니다.
1: 네.
0: 저희는 보통 음악 할 때 음악을 쓸 때 좀 일상생활에서 재밌는 요소들에서 착안을 해서 또 그렇게 곡을 만들고 있고 또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우리 좀 해외 나가고 싶은 이유부터 말씀드리면은 한국에서 이런 여성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당연히 뭐 K-POP도 좋은데 다른 여성도 있다, 뭐 다른 음악가도 있다 그거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도 해외 나가기 좀 목표로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노력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게 돼서 너무 많은 분한테 감사하고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역시 걱정되는 거라고 하면은 방송이 처음인 것 자체가 조금 걱정이기도 하고요. 헤드셋 착용하고 계시기도 한데 제가 사실은 지하 클럽 공연장에서 많이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멋진 스튜디오 공연이 되게 낯설기도 한데요. 그 부분 걱정되면서 또 이제 공연 아까 리허설 해보니까 좀 설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 조금은 걱정되지만 또 이따가 관객분들 앞에서 공연을 생각하니까 또 기대됩니다.

0: 저희 오늘의 미니 콘서트 주제는 From Underground to the World인데 저희가 주로 지하 공연장이나 저희 연습실도 지하고 이래서 좀 더 넓은 세계로 나가자 방송도 출연해보고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인드림스는 저희 첫 EP 안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저희가 라이브 할 때 좀 에너지 있는 곡으로 첫 시작을 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첫 곡으로 정했습니다.
1: 네, 저에게 라이브 무대란 현장감인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제 모습이랑 제 이야기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0: Sleepy? 저에겐 라이브 무대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죠. 네.
2: 재미있다.
3: Stella Honeymoon, an all-women punk band from Seoul, South Korea. We're a DIY band from Korea, so we do a lot of stuff by ourselves, so we love playing concerts abroad. If you're somewhere in the world where we haven't been before, please give us a call. We'd love to play a show in your country or city.
4: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2: 괜찮아요. 네. 죄송해요.
1: 감사합니다.

0: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팀 옵더맨입니다. 옵더메뉴는 우선 메뉴에서 고르다. 그래서 메뉴에 없는 음악을 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 그리고 계절에 상관없이 들을 수 있는 굉장히 뷔페 같은 그런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원래 보던 프로그램이라서 네.
1: 나오고 싶어.
0: 나오고 싶었어요.
2: 나오고 싶었어요.
3: 평소에는 좀 이렇게 노출된 상황의 공연장에서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좀 헤드폰으로 모니터링하는 환경에서 하니까 좀 저희도 새롭기도 한데 들으시는 관객분들도 더 새롭게 느끼실 것 같아서 좋은, 오늘 되게 좋은 공연이 될 것 같아요.
0: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저희 최근에 나온 정규 앨범 콘크리트 밸리의 실물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만들었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앨범으로 담았거든요. 그래서 도시의 되게 차가운 전자음악의 사운드와 되게 어쿠스틱한 사운드가 결합된 그런 앨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제 최애 곡은 Against Me라는 곡인데, 이전부터 계속 하고 싶었던 사운드, 장르, 그냥 편곡, 모든 게 저의 어떠한 테이스트에 제일 잘 맞는 곡이고, 또 추천한 곡은 이제 Part of You인데, 저희 노래 중에서 제일 만드는 과정이 좀 실험적이지 않았나 하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0: 저는 가장 앨범의 색깔을 가장 잘 담은 노래라고 생각하는 거는 Part of You라는 노래고요. 근데 그게 노래가 인터루드 성의 노래지만 굉장히 앨범의 정체성을 잘 담았다고 생각해서 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3: 오늘 무대에서 제일 기대되는 점은 그 정규 앨범 나오고 나서 좀 오피셜하게 처음으로 라이브하는 자리라서 그게 제일 기대되는데 또 제일 걱정도 됩니다.
0: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되게 영광이고, 그리고 정규 앨범도 나왔으니까 저희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되시는 분들도 저희 음악이 아 이런 색깔을 가진 팀이구나 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Hello, 아리랑 TV subscriber.

0: 감사합니다.
1: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공원이라고 합니다. 공원은 누구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상 속에서 쉽게 도피할 수 있는 도피처 같은 음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에 I'm Live는 엄청 멋진 카펫 위에서 공연하는 그 영상이었었는데, 좋아하는 아티스트분들 영상 찾아보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진짜 일단 카펫이 너무 멋지고요. 생각보다 홀이 이렇게 커서 스튜디오가.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아늑함이 있어가지고 되게 기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번 I'm Live에서 보여드릴 미니 콘서트의 주제는 나라는 주제인데요. 제 0이라는 앨범에 있는 곡들 위주로 들려드릴 계획인데, 그 앨범 자체가 정말 나 스스로에 대해서 치열하게 들여다보고 직면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앨범의 순서에 따라서 정말 나를 더 알게 되고 또 끝내 사랑하게 되는 그런 흐름의 앨범이고, 이번 공연도 그런 흐름이 될 수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를 곰팡이라는 곡인데요.

두려운 마음으로 어느 순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늘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고 언젠가 무대에서 정말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지금 꿈꾸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들려드리는 이 음악들 정말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그 마음에 잘 닿았으면 좋겠고요. 거기가 뭐 일본이든 미국이든 저기 멀리 뭐 러시아든 어디든 이 마음과 진심들이 잘 도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정길선의 가야금 연주로 무 감상하셨습니다. 정길선님 잠시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자, 연주를 해주신 음악도 2013년에 초연을 하신 작품이더라고요. 네. 정길선 씨를 두고 가야금의 레퍼토리를 확장하는 연주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길선 씨 연주를 통해서 세상에 나온 곡이 지금까지 전부 몇 곡 정도 되는 거죠?
1: 아, 제가 2000년도부터 이제 초연 작품 발표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뭐 독주곡이나 중주곡, 협연곡 등 해서 이제 순수 창작 음악이 한 40여 곡 정도, 그리고 좀 대중적인 음악이 30여 곡 정도 돼서 한 70여 곡 정도를 초연한 것 같아요.
0: 네. 다른 연주자와는 좀 다르게 창작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시고 또 초연도 많이 하시는 편인데, 혹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1: 아, 사실 이유가 딱히 있는 거는 아닌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이런 작업을 해오는 걸 보고서는 이제 가야금 레퍼토리가 많이 확대되었다라든가 이제 뭐 연주 기법이 많이 다양화됐다고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해주세요. 근데 이제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목적을 두고 한 거는 사실은 아니고요. 조금 남들이 안 하는 색다른 연주를 좀 해보고자 시도를 했는데, 이제 연주를 하면 할수록 이제 조금 작곡자랑 만나고 이제 작품을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이러면서 제가 조금 즐겁고 보람되고 그런 좋았던 그런 예, 기분이 좀 많이 들어서 저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지속적인 작업을 계속 해온 것 같아요.
0: 요즘 창작 국악곡에서는 25연 계량 가야금을 주로 연주를 하고 있지만, 바로 앞에 무대에서도 이제 12연 가야금으로 연주를 하셨고, 12연 가야금 연주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차이가 있나요?
1: 아, 사실 저는 이제 25연 가야금을 가장 많이 쓰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제 경기 신화의 오케스트라에서도 25연을 주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많은 연주를 통해서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통적인 이제 시김새 표현과 이제 현대적인 기법의 표현들이 25연보다는 12연이 멋있게 잘 나오고, 또 이제 명주실에서 나오는 그 음색도 이제 25연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12연을. 그래서 12연 음악이 참 좋은데 25연 많이 연주들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약간의 의무감도 있고 또 제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하는 작업으로 인해서 10연 작품들이 많은 연주자들이 연주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0: 네. 25연 그럼 12연 가야금이 훨씬 음색도 예쁜데 왜 다들 25연 가야금을 쓰는 거죠?
1: 사실 12연은 12줄에서 모든 음을 만들어내는데, 25연은 서양 음악처럼 7음계 구조로 돼 있어요.
0: 아.
1: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테크닉을 이제 조금 본인이 연습을 트레이닝을 잘 하면 좀 연주하기에는 좀 편한 악기라고 네,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0: 다른 악기들과의 협연이 좀 더 용이하겠군요.
1: 그렇죠.
0: 아, 네. 네. 아, 그 지금까지 무려 16장의 음반을 발표하셨습니다.
1: 네네.
0: 정말 열심히 활동해 오셨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세 번째 음반부터는 음악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지셨다고.
1: 사실 3집의 그녀의 사랑 이야기는 제가 너무 이제 순수 음악에서 조금 어려운 음악을 많이 연주하다 보니까 좀 대중들한테 조금 쉬운 음악으로 좀 다가가고 싶은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의 소품 형식의 음악을 만들고자 했는데, 이제 작곡자 이제 양승환 씨를 만나면서 좀 더 과감하게 이제 월드뮤직에 가깝게 좀 재즈 트리오를 만나서 이렇게 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야금과 재즈 트리오의 만남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4집도 준비를 했고 캐럴 음반까지 만들어서 3개 음반을 대중 음반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0: 그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1: 혼자서 하는 독주나 중주나 이렇게 조금 어려운 음악들을 길게 이제 10분을 넘게 연주하다가 이제 소품식으로 이제 대중과 함께 박수 치면서 좀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3, 4분짜리 음악을 하니까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재미가 조금 있었고요. 일단은 그다음에 객석의 반응이 좀 즐겁기도 하고요.
0: 네,
1: 그런 걸 좀 만끽을 했던 것 같아요.
0: 다음 무대에서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연주를 준비하셨는데 12현 가야금, 25현 가야금, 또 18현 가야금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삼중주를 하신다고.
1: 네, 사실은 이제 작곡자분들이 곡을 쓸 때는 똑같은 악기로 삼중주를 쓰기도 하는데 김성국 선생님은 이제 제가 의도한 바대로 12현, 18현, 25현을 다 넣어서 삼중주 곡을 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중심이라는 곡을 준비를 하는데 사실 관서악부라는 주제로 이제 음악을 만들어 봤는데 그 관서악부의 작품을 검여 유희강 선생님이 그 하시면서 굉장히 그 북글씨에서 나오는 예술 혼과 뭐 신념 이런 등 그런 거에 음악적인 표현을 해서 만든 곡인데 정말 좋은 작품으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연주에는 제가 가르치고 같이 해온 제자들이 지금 팔레트라는 이름으로 가야금 앙상블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팀원들이 같이 연주를 도와줄 거예요. 네.
0: 어떤 걸 연주하십니까? 셋 중에.
1: 저는 18연을 합니다.
0: 이번에 18연을 하시나요?
1: 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12현, 18현, 25현 가야금 3중주를 위한 중심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국악 콘서트 판이 소개하는 아티스트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초등학생 소리꾼 김시은 양입니다. 이 김시은 양은 초등학교 국악 수업에서 판소리를 만난 뒤에 판소리의 매력에 빠져서 소리꾼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하고요. 작년 1월부터 판소리를 시작했다는데 벌써 경연대회에서 3차례나 수상을 하며 그 재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판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고 또 국창으로 불리던 만정 김소희 명창을 담고 싶다는 김시은 양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김시은의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흥보 매맞는 대목을 감상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과거를 꽉꽉 대노니 뗄래야 뗄 수가 없지. 오, 네가 바로 그 흥보냐? 심심하든 차에 잘 왔다. 여봐라 마당쇠야. 대문 걸고 동편 훈면을 돌아가면 칠이산에서 토끼자로 걸라고 겁목 전해온 박달몽둥이 있느니라. 이리네 오너라. 이런 놈은 복날 개 잡듯 태어난다. 놀보놈 거동 봐라 칠이산 몽둥이를 눈 위에 번뜩 들고 내 이놈 흥보놈아 잘 살기 내보게요 못 살기도 니 팔자 굶고 벗고 내 모른다 펴썸 주자 헌들 마당에 두지 않네 다물다물이 들었으니 넣어주자고 두지 헐며 전간 주자 헌들 철록방 금괴 안에 가득가득이 화늘지요 내 돈이 들었으니 넣어주자고 갯돈 헐며 찌갱이 주자 헌들 구진방 우리 간에 떼돼야지가 들었으니 넣어주자고 돋궁기며 쌀에게 주자 헌들 황계백 개수백마리가 턱이야 몽둥이를 틀어매고 내 이놈 강도놈아 좁은 길 벼락치듯 강자 싸움에 개집 치듯 탐에 걸친 구랭이 치듯 후닥닥 철퍽 아이고 형님 나 죽겠소 이놈 후닥

0: An AI-powered robotic solution developed by a Korean robotics company, won both the Best of Innovation Award in the AI category and the Innovation Award in Robotics at CES. This robot can perform sophisticated tasks with the precision of experienced professionals. In the past, robots were built to repeat pre-programmed motions in fixed locations. Every automated object had to match the blueprint exactly. But real-world manufacturing is more unpredictable. From the massive fuselage of an aircraft to the complex curves of wind turbine blades, there were challenges that blueprints alone couldn't solve. But this robot can scan objects on the spot using a 3D vision camera. Then AI analyzes the data in real time, autonomously generating the optimal path for the task at hand.
1: 비정형성을 갖고 있는 작업, 고난이도 작업에 대해서도 그런 Perception AI와 Mobility AI를 활용해서 그 작업물 특성에 맞는 로봇 모션을 자동 생성해서 그런 고난이도 작업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At the heart of this innovation is the robot's arm sense of touch, known as physics-informed AI. By replicating the delicate force control once possible only with human hands, the robot can execute highly skilled tasks, such as precision sanding, welding, and grinding with exceptional accuracy.
1: 협동 로봇이라 하면 기존 산업용 로봇과는 달리 사람 옆에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로봇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과의 안전 문제가 있을 때 즉시 그걸 센싱하고 정지할 수 있는 그 안전 기능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협동 로봇은 그 글로벌로 안전 인증이 있고 PLE 카테고리 4라는 그 세이프티 인증에 있어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음으로써 그런 협동 로봇으로서 필요한 안전성에 있어서도 가장 그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0: Physical AI took the center stage at this year's CES. AI emerged in a physical form with strong mechanical bodies and refined sensory intelligence. As tech companies from around the world compete to give AI a body, Korean companies won 60% of the innovation awards for their intelligent machines that can move.
2: AI가 있고요. 로봇이 있고 이제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 그 네 개 분야를 잡았는데 우리가 이제 LLM이라든가 멀티모달이라든가 AI 에이전트 그리고 서비스의 진화가 하나의 축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피지컬 AI가 있는 거죠.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피지컬 AI의 진화가 또 큰 축이 되고 또 하나 이제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AI가 발전하면서 디지털 헬스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이게 또 이제 중요한 트렌드가 됩니다.
0: A studio in Seoul's Gangnam District. An unusual scene unfolds here. A camera mounted on a robotic arm is filming entirely on its own. What technology makes this possible?
3: 처음에는 로봇이 고정된 위치로 처음 촬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촬영된 이미지를 AI한테 업로드를 한 뒤에 AI가 준 좌표를 가지고 이제 중앙을 맞춘 뒤에 디테일한 컷을 촬영하게 됩니다.
0: It's an AI-powered intelligent robotic filming system. With a single click, the robot recognizes the subject and begins filming autonomously without human intervention. Trained on vast amounts of photographic data, the AI recognizes even the finest details, such as pockets and drawstrings, and automatically determines professional lighting and camera positioning. It translates the expertise of a professional photographer into algorithms. Just 4 years after its founding, this startup earned the Best of Innovation Award in the AI category at CES 2024. This year, it won another Best of Innovation Award in the Spatial Computing category, winning awards at CES for 3 consecutive years.
4: 저희처럼 4년 남짓되는 초기 스타트업이 CES에서 3년 연속으로 수상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 뿌듯하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기술을 통해 촬영 현장의 경험을 혁신하겠다고 했던 가설들을 팀원들이 검증하기 위해서 잘 구현해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0: Once the robotic photo shoot is complete, the AI analyzes the images, designs the layout, and even writes marketing copy. In just 30 seconds, a complete first draft is ready.
5: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촬영 로봇으로 이제 사진을 촬영해서 그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저희 서비스에 입력을 하게 되면은 AI가 그 사진을 분석해서 자동으로 상세 페이지 초안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0: An AI-powered product page generation service. Once a user uploads product photos, the AI automatically creates the product description and product detail page. With just a few images, a product page is generated automatically, providing online sellers with a solution that boosts both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Even a small office can be transformed into a full-scale production studio. Using media art displayed on screens to create a virtual environment, extended reality technology seamlessly blends those digital worlds with real-world footage in real time. This spatial computing technology makes it possible to create cinematic advertising content without ever leaving the studio. The driving force of this company is a commitment to empowering small businesses. By eliminating the need for expensive equipment and production crews, it helps solo entrepreneurs bridge the technology gap. With technology that creates professional quality content at the touch of a button, Korean startups are shaping the future of commerce.
4: 지금의 인공지능과 기술의 환경들이 너무도 창업을 잘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고 누구나 초기에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검증을 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꿈꾸고 있는 후배들 역시 하루라도 빠르게 창업을 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영역에 도전을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0: One of the technologies honored with the Best of Innovation Award at CES 2026 further elevated the global reputation of Korean technologies. A 5G-enabled smart water quality monitoring drone. Beneath the drone is a water sampler. The drone is flown to a designated location to measure water quality.

0: The system simultaneously measures key water quality indicators, including pH, electrical conductivity, and turbidity in real time. The data is transmitted instantly over a 5G network. This breakthrough technology has the potential to improve the speed and accuracy of water quality management.
1: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표 기반의 저희가 수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심 같은 경우에는 채수기에서 정확한 수심을 계측하고 채수기가 개폐되어서 최대 4리터의 시료를 채취해 오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0: The drone is designed and assembled entirely in-house. Its modular architecture allows its sensors, batteries, and the winch to be easily replaced to suit different operating environments.
2: 포인트 이동하겠습니다.
0: 네, Collecting water samples from rivers, reservoirs, and remote waterways can be dangerous. 5-year period beginning in 2018, more than 50 deaths were reported nationwide during water quality surveys and sampling operations. From this perspective, drone-based water quality monitoring is a big step forward. By collecting samples at pre-programmed coordinates and depths, the system eliminates errors. Moreover, it is believed to have the potential to reduce hazards and make water quality monitoring safer for workers.
1: 채수기가 부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수심에서 자꾸 이렇게 뜨는 문제 때문에 물을 떠올리는 게 어려웠던 현실이었습니다. 또 드론이 적당한 힘을 가지고 채수기를 안전하게 기체의 하부까지 말아 올려와줘야 안전하게 착륙을 할 수 있는데 저희처럼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저희 기술이 유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0: Every year, Korea's small and medium-sized firms win CES Innovation Awards. Just 2 years after its founding, this company proved its potential by winning the Best of Innovation Award at CES 2026. In addition to addressing environmental issues, it provides a wide range of professional services using drones. For example, the company is developing drone-based modeling and monitoring technologies that enable shipbuilders to track the progress of large-scale vessel construction. Recently, it also joined the Drone Delivery Demonstration Initiativ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panding drone applications across a wide range of industries.
1: 드론을 활용해서 수질 관리하는 현장뿐만이 아니라 환경 관리 전반에 저희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정진해 나갈 거고요. 또 나아가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가 있다면 어디라도 또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양한 임무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숨은 곳에서 열심히 일조하는 회사가 되는 게 저희 꿈입니다.
0: Winning an innovation award at CES, where the bar for technological excellence is very high, is never a matter of chance. One company drew the spotlight by earning the award for 2 consecutive years on this fiercely competitive stage. One of this year's CES 2026 Innovation Award winners is a standalone AI PC.
3: 불면증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4: 불면증 해결을 위해 다음 방법들을 시도해 보세요. 1. 규칙적인 수면 시간 유지. 편안한 수면 환경 조성. 3. 잠자리 전 디지털 기기 사용 줄이기. 4. 가벼운 운동이나 명상으로 스트레스 해소.
0: At a glance, it works much like the AI services we use every day. You must enter a prompt, and the AI generates a response. The difference is that everything happens entirely on this device without an internet connection, cloud services, or any external computing resources. Instead of relying on cloud servers, the system performs AI processing locally on the device in real time. Because data is never transmitted outside of the PC, the risk of personal information leak is significantly lower. At the core of this technology is the company's proprietary high-performance, low-power neural processing unit.
3: 사실 뭐 CPU나 GPU에서도 거의 모든 AI 알고리즘들의 구동은 가능합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CPU나 GPU는 AI뿐만 아니라 뭐 그래픽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다 보니까 좀 더 범용성이 높고 이제 범용성이 높다는 것은 이 특정 분야에서 효율성은 조금 떨어진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AI 반도체, NPU라는 것은 다른 알고리즘들은 처리할 수 없고 다른 분야에는 사용되지 못하더라도 정말 AI만큼은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이제 NPU라는 솔루션이고요.
0: CEO Shin Dong-ju believes that the NPU will be a core technology that will shape the next 50 years. His belief has already produced tangible results, securing 30 billion won, or over 19 million US dollars in investment.
5: 동영상 분석, 뭐 이미지 오디오 분석, 오디오 생성 이런 되게 다양한 범위에서 모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이게 클라우드 말고 엣지 단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실물 제품들을 많이 보진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NPU가 발달함에 따라서 모델들이 NPU에서 효율적으로 돌게 되고 또 값이 싸게 돌게 되면 그걸 이용해서 AI를 활용한 많은 제품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0: It delivers practical innovation that users can experience firsthand. In addition to offline personal AI agents, the NPU also has broad application in robotics, factory automation, and other industrial environments. At this year's CES, the company showcased its edge AI semiconductor design for robotics and factory automation. Intelligent robots built to analyze and make decisions in complex industrial environments in real time. And smart factories where precision is paramount. At the heart of it all is the NPU.
3: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이 AI 반도체, 결국 AI 반도체는 AI 전용 반도체인데 결국에 이제 AI 생태계와 반도체 생태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특히나 이 두 가지 분야는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정 하나의 기업이나 하나의 분야,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밸류체인만으로는 경쟁력을 갖기 힘들고 전체적인 생태계의 경쟁력이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나라가 최근에 또 이 두 가지 분야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 또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갖는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이고요.
0: 당진 순창 남도 province. We met another innovator whose technology earned recognition at CES. One of the most persistent inconveniences of everyday life is food waste. Conventional food waste processors are notorious for unpleasant odors, excessive noise, and long processing times. This happens because they vent steam into the ai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company developed a food waste composter. Instead of venting odorous steam through a filter, its internal storage and condensation system converts odor-causing gases into water.
1: 기존에 있는 그 음식물 처리기의 블레이드는 한쪽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섬유질이 많은 그런 음식물은 조금 이렇게 감기게 되거든요.

0: 먹여서 좀 칼날이 이렇게 훼손하는 거를 막게 되는데 저희 음식물 처리기는 더블 블레이드라서 정방향과 역방향을 같이 돌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는 음식물 자체를 잘 모아주고 절삭력을 좋게 해서 완성되는 시간을 단축시켜줍니다.
1: This reduces processing time from 8 hours to less than 3 while producing nutrient-rich compost. That can be used immediately for gardens or crops.
0: 실제로 이렇게 비닐하우스에 있는 이런 작물에 바로 퇴비로 활용할 수 있어서 그것 또한 매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친환경 제품에 가장 걸맞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From 2020 to 2026. A university in Chungcheongnam-do province has earned 28 CES Innovation Awards over 7 consecutive years. It is the first university in Korea to achieve the feat. Its CES 2026 honors included 4 award-winning innovations, 2 developed by startups founded by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 and 1 by Professor Jung Ji-hae for the food waste composter. What has made this remarkable feat possible?
2: 올해 CES 혁신상을 받은 학생들은 저희 디지털 산업 디자인학과 학생들이라 더 각별한데 수업과 프로젝트를 시작 단계에서부터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제품을 목표로 함께 고민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 The accolades received over years are the result of a university industry partnership that has elevated regional innovation to a global level. The university's support through structured industry collaboration programs played a key role.
3: 이 공간은 그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3D 프린터와 CNC를 프로토타입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 Professor Jung says it played a decisive role in the development for the food waste composter. From product planning and design to prototyping and even the CES application process, the university provided support every step of the way. The extraordinary story of this university winning 28 CES Innovation Awards over 7 consecutive years serves as proof that regional universities in Korea can compete on the global stage.
0: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렇게 7년 연속 혁신상을 28개나 이렇게 받는 그런 쾌거가 그냥 이루어진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1: Korean technology stunned the world at CES. Korea was not merely a participant, it was a driving force shaping the future of technology. Beyond the awards, the greatest achievement was seeing ideas created in small offices fascinated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4: 우리의 혁신상들이 주로 이제 응용 분야에서 많은 혁신상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제 빠른 상용화, 이제 해외 진출이 필수적이 되겠고요. 혁신상 제품은 역시 시제품이나 초기 제품들이 많은 만큼 시장에서의 빠른 상용화를 통한 기술 격차 유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Now, those innovations are ready to move beyond the exhibition halls and into industries, businesses, and everyday lives across the globe. The spark of Korean innovation has only begun to reshape the future.

그 당시에 제가 컴퓨터 그래픽이랑 디지털 미디어 쪽에 관심이 많아서 유학을 생각하고 있었던 중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그때 없었거든요. 멀티미디어 쪽이.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영상은 광고를 보고 응시를 하게 됐는데 장비나

시설 같은 거보다는 처음으로 제대로 글을 써본 것 같아요. 글로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는 것에 되게 놀랐고, 그 다음에 자기 회고와 성찰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거를 알게 되고, 글쓰기를 즐겼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감을 사용해서 쓰는 방법도 관찰이나 기록하거나 할 때 좀 사용을 했었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글쓰기를 연구의 중요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의료, 그러니까 의대 쪽이랑 많이 연결된 거는 사실 VCU였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술과 타 분야의 융합을 정말 권장하고 도모하고, 그리고 어떤 분야에 있든 이 예술가에 대한 이 존경심이 굉장히 크고요. 공대나 의대, 뭐 다른 학문이랑 얼마든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치유에 대한 생각은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가져왔던 제 개인적인 어떤 좀 어려움 같은 게 있었어요. 많이 유교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또 가부장적이고 그러면서 굉장히 억압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제가 의사 표현을 하거나 하는데 제한이 너무 많았어요. 지켜야 될 룰도 너무 많았고요. 그러니까 오래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정말 저는 사회적으로 거의 무용지물인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의사소통도 못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요.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고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싶고 교감하고 싶고 그런 게 결핍한 만큼 너무 이 욕구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힘들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끊임없이 저를 치유의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글쓰기, 글을 많이 썼어요. 소통이라는 게 뭐지? 몰입이 뭐야? 약간 모든 게 다 궁금하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 저에 대한 그런 고민이 미디어랑 연결이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저의 이제 치유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결국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유들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고, 소외된 사람들도 많고 핍박받는 사람들도 많고, 말로 꺼내놓지는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이해가 되면서, VCU에서 이제 의대나 뭐 노인학교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면은 공통 주제가 있잖아요. 치유라는 그 주제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가 잘 됐고요. 너무나 좋은 그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런던 공연 할 때는 이별의 순간이었어요. 춘향이와 이도령의 이별의 순간을 제가 퍼포먼스를 하는 거였는데, 춘향과 이도령을 어떤 나의 자아의 다른 부분이라고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와 이별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이 이별을 한다는 그 자체가 감정이 몰입되면서 그게 내 나 안에 한 부분을 떠나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게 정말 액팅을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안 울려고 진짜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였는데 청중들도 막 같이 우는 거예요. 이 감정이 어떻게 교감이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감정이 좀 복받치고 저의 좀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 제가 커뮤니케이션에 했던 갈망들, 너무 못해서 너무 부족해서 너무 깨나고 싶고 너무 소통하고 싶었던 그런 소망들, 이게 나만의 그런 경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치유될 수도 있겠네. 그 사람들도 감정을 풀어내면서
이런 생각을 또 처음 하게

0: 된 것 같아요.
1: And I think, you know, where Simi falls is between art and always something, art and research, arts and health, arts and computer science. Each one of us in the department worked creatively differently. Mm-hmm. She very much, Simiru definitely comes from a point of research and not the same kind of traditional studio practice, but she has ideas that she wants to work through technology. Mm-hmm. Quite often it's collaborative. There's a focus on emotion, human experience, which she investigates through various technological interfaces such as avatars, mm-hmm. where in one of her earlier works, a person speaks, but they speak through a computer avatar, mm-hmm. and then they engage with the avatar to the point where the avatar starts to ask them questions. You know, she really is quite unique in the creativity she brings, but also the ideas and the engagement with various communities, whether it's elderly populations, mm-hmm. People with cancer, student experience, but it's quite, she's often sort of stretching out into other parts of the university, such as the medical campus. And the outcomes of that work could be performance, it could be video, can be purely a VR experience or AR experience. But yeah, it's different than an artist who's making installations or performance art, let's say. She's kind of coming from a different place and bringing it to a different place, which I think is so exciting.
2: This way, you have, like I say, the anonymity of...
3: 계속 개인의 문제에 갇혀 있다가 한번 시각을 돌려보자 하면서 시작을 처음으로 한 게 보이싱 엘더 프로젝트였어요. 정말 새로운 시도였고요. 처음으로 그렇게 이제 공동체에 가서 그 사람들과 이제 상호작용을 하고 대화하고 교감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는 처음이었어요. 가상현실에 가상의 몸을 만드는 거죠. 이 노인분들이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게. 젊은 시절로 이 노인분들은 한 90가 돼도 한 내가 지금 50대 그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프라임 타임에서 딱 멈춰 계신 거예요. 사춘기 때라든가 아니면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게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분들이 회상을 하면서 아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땠었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공간이 없는데 뭐 그런 거를 마련해 드려서 그분들이 자기 인생 이야기에 좀 푹 빠져서 이제 옛날에 잊었던 그런 기억도 좀 다시 기억을 하게 되고 또 서로서로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하고 노인학과 교수랑 같이 작업을 했고요. 그때는 굉장히 오래전에 한 거라서 모션 캡처가 잘 작동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게 너무 신기했어요. 테크니컬 에러 같은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그 열망, 그런 소망, 그런 것들과 합해져서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또 몰입을 해주고 또 기술이 못 받지만은 부분을 그런 식으로 굉장히 성공했고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노인학과 교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제 독특한 스타일의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감하는 게 굉장히 몰입하고 또 공감하는 게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준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프로젝트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단점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공감 쪽으로도 발휘될 수가 있다는 그런 이제 희망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저를 좀 돌아보고 성찰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4: And then there are many ways that Professor Ru has had an impact on the School of the Arts and the ways in which she has furthered the type of research that the School of the Arts would like to engage in. The first would be interdisciplinary research. It's a core tenet of how Professor Ru works. And that means working across campuses. That means introducing into her research the work of engineers in the engineering school, the work in health and the social sciences and social work, and really bridging those divides in areas that seem like they really don't have a connection. And yet her research brings everyone together to have such a significant footprint. That's one way she's contributed so much to the school.
3: (2~3년) 전에 시작을 한 센티민 보이스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프로젝트는 커먼웰스 사이버 이니셔티브라는 기관의 지원을 받게 돼서 감성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VR을 이제 융합하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이민자에 대한 프로젝트예요.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 감성 AI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감시 체계로 쓰였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 상태나 그런 거를 인식함으로써 그 사람을 이제 좀 더 모니터하고 통제하는 그런 감시 체계의 기능을 했었거든요. 이제 보더 컨트롤 같은 거 할 때 뭐 거짓말 탐지기나 상업적인 이유로 이 사람들이 뭐 이쪽 트렌드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쪽으로 개인정보 같은 거를 수집을 해가지고 제작을 한다거나 안 좋았던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민자를 타겟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민자들의 특히 좀 감정적인 이야기들, 좀 슬펐던 이야기, 기뻤던 이야기, 뭐 화가 났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좀 공유하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AT랩과 함께도 이 프로젝트의 한국 버전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AT랩께서 이제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한예종 학생들이랑 함께 한국에 있는 이민자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또 한국의 이제 감성 세계는 또 틀리잖아요. 미국의 감정 세계랑 이제 결혼 이주 여성 이민자들을 위주로 해서 그분들을 인터뷰하고 그분들의 삶을 좀 조망해보고 각종 챌린지 극복하는 과정 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 감정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이 한국의 정서인 한이나 정을 어떤 식으로 또 받아들여서 그분의 정서에 또 한과 정이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 AI가 이 한과 정 같은 그런 역설적인 좀 모순적인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해낼 수 있고 분석해낼 수 없다면은 그 한계는 또 어디일까 질문들이 많이 이렇게 떠오르고 그런 담론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 She has a fostered so much good work that has resulted in exchange between the two institutions. And that is in her area of kinetic imaging and AI. And she has really enabled students both from VCU, but also from K-Arts to interact and to work on projects together, which students can come study at VCU. VCU students can go study at K-Arts. So even outside of what Dr. Ryu's done, there's quite a bit of exchange and cooperation going on.
5: Professor Yu's attitude towards students and her overall teaching approach is really, as I had mentioned, I think foundational about collaboration and thinking about what can be explored through sharing skills and through group work. She, I think, really infuses her values of listening, of compassion, and infuses that into her teaching practice where students are not only learning from her, but there's also this beautiful sort of reciprocal exchange of ideas. And she really allows people to shine and really showcase their skills within a group setting. I got an opportunity to work with her on a research project, Sentiment Voice, and was able to work with students not only from the kinetic imaging department, but also from the computer science program, and people that I had never had the opportunity to work with. And together, we were able to learn from each other. And it was a really wonderful project to be a part of.
6: The experience of this person.
7: Yeah.
6: Okay. So, that
3: 저를 그렇게 믿고 어떤 믿음으로서 추진하는 그런 창작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전혀 그런 확신 같은 건 없고요. 자신감으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굉장히 vulnerable한 상태인 거예요. 그냥 오히려 그런 부분을 좀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배워가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 대한 의심은 언제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예술이라는 게 어떤 맞는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질문은 의심에서 오히려 시작하는 것 같아요. 모를 때는 의심도 없어요. 몸이 뭐 있다는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뭐 아무 질문도 없고 지금 내가 사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문제의식이 생긴 거예요. 저는 제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냥 오픈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맞고 제 말이 틀릴 수 있다는 가정이 항상 있어요. 그냥 한번 의심하고 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왜 그랬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의심이 생기고 또 다른 의심이 생기고 네, 그 자체를 그냥 꺼내놓는 거예요. 끊임없는 미스터리를 계속 회고하고 성찰해보고 사회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그러는 와중에 알게 모르게 저희는 성장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극장에 오랜만에 오시나요?
1: 저 정말 오랜만에 와요.
0: 얼마 만에 오시죠?
1: 저 코로나 이후로 안 온 것 같아요.
0: 문화생활 좀 하셔야죠.
1: 그냥 뭐 쓸데없이 바빴어요.
0: 아 진짜요?
1: 네.
0: 그러실 줄 알고 교수님을 위해서 제가 이 극장을 통째로 이렇게 빌렸습니다.
1: 야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네요.
0: 그렇죠.
1: 너무 좋네요.
0: 극장이 좋더라고요. 또 오랜만에 오니까 또 이렇게.
1: 아, 이 극장을 들어오다 보니까 네. 옛날 영사기도 있고 그리고 상영 시간표를 일일이 수기로 써놨더라고요.
0: 아, 그러니까요.
1: 대성 씨 극장에 대해서 알고 빌리신 거예요?
0: 아, 이 극장에 대해서요?
1: 네.
0: 그냥 마땅한 극장이 이 극장밖에 없어요.
1: 이 극장에 보니까는요, 1959년에 지어졌더라고요.
0: 그래서 59년이요?
1: 네, 국내 유일의 단관 극장이에요.

0: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1: 아, 퀴즈요?
0: 예, 큰 선물도 있어요.
1: 아, 진짜요?
0: 네.
1: 아, 그럼 바로 맞춰야죠.
0: 영화가 언제 처음 시작됐을까요? 그리고 어떤 영화일까요? 아세요?
1: 선물을 안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네요. 구한 말. 언제? 잘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0: 19세기 말쯤 리미에르가 요즘 형식의 영화랑 비슷하다고 간주하고 영화의 출발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일상들을 다루는 뭐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라고 하였다면 네, 네. 조르주 멜리아스는 영화를 예술의 단계로 올린.

0: 근데 저도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1: 왜요?
0: 너무 예술적이고 뭐 몽환적이고 환상적이고 뭐 붙일 수 있는 수식어들은 다 붙겠더라고요.
1: 그렇게 예전에 만든 영화인데도 보면 감동이
0: 그쵸,
1: 있나요?
0: 그렇죠. 예. 아, 뭐 요즘 사용하는 뭐 특수효과나 편집 기법들 그 영화에서 사용되는 그 원형에 거의 시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1: 그래요?
0: 예. 그래서 1920년도에 그 초현실주의가 대두되면서 이 조르주 멜리어스가 다시 재조명을 받았죠.
1: 사실 근데 동두천 하면은 아트앤드시티랑 저는 좀 안 어울린다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미군 부대? 요 정도밖에 잘 안 떠올라요.
0: 하지만 네. 우리 동두천의 예술의 도시 동두천.
1: 예술의 도시 동두천. 네.
0: 곳곳의 동두천에도 예술이 살아 숨쉬고 있죠.
1: 아 그렇습니까?
0: 네.
1: 그럼 저희가 이제 보러 가고 찾기 전에 일단 영화 한 편부터 보고 예술 작품을 네. 보러 가시죠.
0: 좋아요.
1: 하나, 둘, 셋.

0: 여기 예술의 도시 동두천에 왔잖아요.
1: 그렇죠.
0: 짠.
1: 아, 이런 지도가 또 있어요?
0: 네.
1: 우와, 대박이다.
0: 그래피티가 원래 그냥 자유롭게 낙서하는 거잖아요. 아. 이탈리아로. 아,
1: 뜻이 그러면은 낙서란 뜻이에요.
0: 그렇죠.
1: 아. 아.
0: 근데 여기에 21가지의 그래피티가 있어요.
1: 아, 그럼 이걸 하나씩 다 보려면은 이제 오늘 하루가 되게 짧겠네요. 하나 보러 가시죠, 그러면은.
0: 근데 네. 이것만 보고 가기 아쉽잖아. 이게 메인 디시면 네. 에피타이저 살짝 먹고 시작해야죠.
1: 밥도 안 먹었는데 무슨 에피타이저를 먹습니까?
0: 밥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
1: 밥 먹기 전에요? 알겠습니다. 어떤 에피타이저를 교수님께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0: 지금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가서 말할 거예요.

0: 아니 근데 저희가 네. 체험할 수도 있죠. 네. 뭐 체험 삶의 현장이나 가면 할 수 있죠. 하지만 저희 프로그램은 아트앤드시티 아니겠습니까? 아트랑 공부하면 조금 다르지 않나요?
1: 예술이라는 거는 창의적인 사고와 감정을 그냥 이렇게 표출시키는 거고 창작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일상생활에 그냥 예술화를 꾀하는 거죠. 저도 뭐 이렇게 뭐 용접하고 뭐 망치질하고 그림 그리고만 했지 이건 안 해봤어. 아, 체험해보고 싶어. 힘 조절해주고
0: 그런 식으로? 뭐 그래도 확실히 감각이 있으시다.
1: 그렇고
0: 왜 때요?
1: 고려랑 중국이 네. 이 도예의 종주국이었어요.
0: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신다고요?
1: 16세기에 우리나라의 막사발이 일본으로 가서는 신기라고 해서 성스러운 그릇 취급을 받았어요. 이게 막사발 하면 자연스러움.
0: 이거네요.
1: 이건 거예요. 나 지금 막사발을 의도했어.
0: 아, 그 막사발 만드신 거네.
1: 하지만 네. 이제 저는 이렇게 막 했지만 네. 우리나라의 그 막사발은 흙과 불의 시간을 거쳐서 그릇이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생명력을 갖는 거야. 아,
0: 이거는 안 넣으실 거죠?
1: 아, 너무 막사발인데. 고민 좀 해볼게요. 네, 네, 네, 네. 네. 대성 씨도 해볼래요?
0: 저도 한번 해볼게요.
1: 재밌어.
0: 이렇게. 느낌 이상해. 오,
1: 손에 물을 충분히 묻혀야 돼.
0: 아, 이렇게 물을 묻혀야 되는구나. 아, 좀 이게 구멍이 좀 파져 있어. 진짜 어렵다, 이게. 잠깐만요. 잠깐만요.
1: 막사발 2 나왔어요.
0: 막사발이네요, 저도.
1: 우리 여기에 그냥 다시.
0: 네, 다시 새 생명을 주시죠.
1: 자, 새로이 예쁘게 태어나라.
0: 예쁘게 태어나라. 미안하다, 흑아. 미안하다.

0: 그래피티 하면 자유와 저항 정신 아니겠어요?
1: 그쵸. 뱅크시.
0: 그쵸. 너무 유명하죠. 사람들이 네. 밤새 제발 우리 집 담벼락에 낙서 좀 해주고 가주라. 네. 그럼 나는 로또거든.
1: 아, 그리고 집 가격이 오른다면서요, 진짜로?
0: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 담장을 떼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1: 와, 아, 우리 집 아파트 좀 해줬으면 좋겠다.
0: 진짜 제 마음도 그 마음이야.

0: 박사님 만나게 네.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너무 미남이세요?
1: 아, 아니요.
0: 아닌 거 아시군요. 네. 아, 농담입니다. 네. 아, 약간 좀 친근한 이유가 네. 제가 살짝 검색을 해보니까 저랑 동갑이에요.
2: 아, 그렇다고 작가님 이렇게 모셔놓고.
0: 아, 뭐 친구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랬거든요.
2: 너무 네. 친구 같았다.
0: 죄송합니다. 자, 우리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그래피티로 다양한 시각예술을 창작하고 있는 25년차 그래피티 아티스트 제마입니다.
0: 실제 성함은?
1: 아, 실제 이름은 유

0: 유승백입니다.
1: 유승백. 네.
2: 그럼 뭐가 더 많이 불리나요? 작품 하실 때?
0: 아무래도 그래피티 태그네임을 쓴 지 오래돼서
2: 네.
0: 네, 제바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1: 저 뒤에 보면 작가님 작품이 있는데
0: 네.
1: 저게 좀 신화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리스 네. 신화적인 요소. 저런 그림을 그리신 이유가 있나요?
0: 사실 그때 당시에 메이드 인 헤븐이라는 타이틀이 있었어요.
1: 아.
0: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만들어진 도시처럼 그런 걸 형상화하기 위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우라노스 신을 차용해서 천사 이미지와 함께 이제 구상했던 작업이었습니다.
2: 그래피티 아트가 보면 다 높은 곳에서 진행하잖아요.
0: 네.
2: 뭐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나요? 아니면 루프를 매달려서 이렇게 하는 건지?
0: 그래피티 아티스트도 되게 안전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스카이차나
2: 아,
0: 네. 아시바라고 하죠. 그런 틀비계를
2: 아 이렇게 쭉 네. 올라가는 그렇게 아 그런 네. 게 있네요.
0: 네. 사람이 타서 하는
2: 아 네 죄송합니다. 네.
0: 그런 중장비들을 타고 많이 합니다.
2: 또 앞에도 하나가 작가님 거죠?
0: 네 맞습니다.
2: 저건 너무 그림체가 다르거든요.
0: 제가 그때 당시에 벌써 한 7, 8년 전인데 구상적인 작업에서 이제 비구상적인 작업으로
2: 아.
0: 네, 전환하는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작품은 천사의 이미지에 좀 추상적인 요소를 넣어서 작업했었던 작업입니다.
1: 아, 작가님 그 그림의 표현력이 굉장히 좋으신데 그런 극사실주의를 버리고 비구상으로 갔을 때 네. 조금 아깝지 않으셨어요?
0: 그런 것도 있었는데
1: 네.
0: 이미 있는 이미지를 그리는 거에 약간 실증을 났다고 해야 되나? 좀 더 새로운 감각, 존재하지 않는 시각 예술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 생각해서 약간 비구상적인 작업을 시작했던
1: 것 같아요. 그게 몇 세 때셨죠?
0: 30살 초반이네요.
1: 작가님은 도시적인 그 에너지, 그 도시의 리듬을 시각화시켰다고 들었거든요.
0: 네, 스프레이 페인트나 이런 것들이 일반 미술하고는 다르게 뿌려지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에너지를 표현하기에 되게 적합했던 재료였고 네, 또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2: 어디에 지금 또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0: 올해가 제가 그래피티를 한 지 25년 네. 차인데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아, 개인전.
0: 네, 좀 더 대중들에게 편안하게 보여줄 수 있는 네.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1: 그냥 갤러리 안으로 네. 들어간.
2: 아, 갤러리 안에서?
0: 네네네.
2: 아.
1: 요즘은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이 그 정신을 그대로 차용해서 캔버스로 옮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2: 그렇죠. 아, 그렇겠네. 예전처럼 막 아무 벽에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계속 또 아티스트들이 지속적으로 벽에다가만 하진 않고
2: 네.
0: 네, 요새는 다양한 매체나 캔버스를 통해서 네, 작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작가님은 그 벽에랑 했을 때랑 캔버스에 했을 때랑 어떤 게 더 재밌으세요?
0: 두 가지 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벽에 할 때가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큰 스케일의 작업을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고 지금도 큰 스케일의 작업을 좋아하고
1: 네. 그렇죠. 너무나도 파워풀하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 시대 정신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빠르게.
0: 네, 맞습니다. 예.
1: 그러면 그 작가님 작업에 가장 다른 작가들과 차별되는 그 핵심적인 변별적 요소는 뭐가 있으신가요?
0: 그래피티라고 하면 좀 보여지는 이미지들이 많잖아요. 뭐 캐릭터라든지 뭔가 글자라든지 구체적인 형상들이 많은데 그런 형상을 좀 더 탈피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추상적인 그래피티의 에너지를 담아서 보는 관객들이 새로운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게끔 네, 그런 그래피티를 지속해보고 있습니다.
1: 네.
2: 작가님의 작품 중에서 좀 가장 요거는 좀 기억에 남는 작품 그런 거 뭐가 있을까요?
0: 좀 큰 규모의 작업이었었는데
2: 네.
0: 왕십리 쪽에 오피스텔이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2: 네.
0: 거기 이제 신축 벽면에다가 네, 제 작업을 했었던 게 되게 신선하기도 했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게 그 당시에는 꿈이었어요.
2: 네. 그게 얼마나 큰 건물이죠, 그게?
0: 거의 아파트 수준의 오피스텔이니까. 네.
2: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번 내 스프레이를 확 뿌려버리고 싶다. 그런 공간에 있을까요, 혹시?
0: 해외에서 보면은

0: 한 건물이 전체다 그래피티로 돼 있는 부분 되게 많은데 사실 국내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건물의 전체
1: 제가 육산 빌딩 전체를 그냥 막
0: 뭐 그러면 좀 이슈가 되겠죠.
1: 작업을 하시면서 좀 가장 이 보람되는 순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순간이 있었을까요?
0: 사실 이제 그림 다 그리고 나면 워낙 작은 스케일이 아니다 보니까 큰 스케일의 작업을 완성했다는 성취감도 있고 월장사 같은 절에 작업을 했을 때는 강원도에 있는 고등학생, 중학생들하고 같이 작업을 했었어요. 아~ 네, 그 친구들이 밑작업을 막 자유롭게 하면 네, 제가 그 위에 좀 완벽한 리터칭을 해서 이제 작품을 걸었었는데 네,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친구들이 즐거워하고
2: 재밌어, 동기부여가 됐겠네요.
1: 재밌겠다.
0: 네, 그런 에너지를 막 발산하는 거 보면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1: 자, 그러면 우리 작가님의 작품들을 지나가서 많이 볼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혹시 있을까요?
0: 어렸을 때 이제 스프레이 페인트를 처음 접했을 때 되게 저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재료 자체가. 지금까지도 그런 스프레이 페인트 많이 가지고 있는 강렬한 색채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색채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각 예술을 창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에너지틱한 작품을 보시면서 좀 에너지를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채색인 그런 도시 안에서 화려한 그래피티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그러면 앞으로도 정말 진짜 에너지를 느낄 수 있게 우리나라 곳곳에 우리 작가님의 작품들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0: 씨, 한옥이에요, 한옥. 응. 와, 대박. 한옥.
1: 와이어 잠깐만.
0: 예.
1: 실내에서는 신발을 신으면 안 돼요. 아. 신발을 벗어야 해요.
0: 아, 맞다, 맞다. 한국 드라마에서 많이 봤는데 깜빡했어요. 아.
2: 근데 한국의 방은 온돌이라 뜨겁죠? 근데 여기는 왜 안 뜨거워요?
1: 지금은 여름이잖아요. 여기는 마루예요. 저기가 온돌이에요.
2: 아, 마루. 와, 한옥은 진짜 시원한 것 같아요.
1: 한옥은 대부분 문을 열면 바로 자연을 느낄 수 있어요. 바람이 잘 통해서 여름에는 시원해요.
2: 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하고. 아,
0: 한옥 is best. Wow.
1: 와이엇.
2: 예?
1: 목소리가 너무 커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해요.
0: 미안해요. 깜빡했어요.
3: Also lived abroad, and I think that 온돌, heated floors, are definitely one of the best inventions. Today, Wyatt and Seungjun experienced what it's like in a hanok, a traditional Korean house. When it comes to talking about something you have to do, you can use the expression 아 or 어야 하다. For example, to say that you have to take your shoes off when you go indoors, you can say 실내에서는 신발을 벗어야 해요. Well then, how would you tell someone they have to throw their trash in the trash can? That's right. It's 쓰레기는 휴지통에 버려야 해요. How would you say that someone is not allowed to do something? You can use 면 or 으면 안 되다. If people are not allowed to wear shoes indoors, you would say 실내에서는 신발을 신으면 안 돼요. If people aren't allowed to throw their trash here, you would say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돼요. To express the purpose or goal of something, you can add 도록 to the first part of the sentence. For example, there is an expression in Korea about building hanok for the purpose of having good airflow, which in Korean is 한옥은 바람이 잘 들어오도록 지었어요. Next, how would you express that you to keep quiet in public spaces with the goal of not disturbing others? It would be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해요. All right, ready to practice what we learned?
1: 실내에서는 신발을 벗어야 해요.
2: 실내에서 신발을 신으면 안 돼요.
1: 쓰레기는 휴지통에 버려야 해요.
2: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돼요. 한옥은 바람이 잘 들어오도록 지었어요.
1: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해요.

0: 승준 씨, 한옥 마을에는 왜 왔어요?
1: 와이어스에게 한옥을 보여주고 싶어서 왔어요. 와이어스 SNS에 한옥 사진이 많이 있는 걸 봤거든요.
0: 아, 맞아요. 제가 예전부터 한옥을 너무 좋아했어요.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더 좋아요.
1: 한옥을 왜 좋아해요?
0: 이유는 너무 많은데 정말 아름답잖아요.
1: 맞아요. 한옥은 흙과 돌과 나무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한옥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어요. 또 한옥을 보면 한국의 문화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에게 소개하면 다 좋아해요.
0: 맞아요, 맞아요. 정말 좋아해요. 혹시 저에게 또 소개해주고 싶은 한국 문화가 있어요?
2: I also love hanok, which are built in harmony with nature, evoking a sense of tranquility and peace. It seems Wyatt and Seungjun feel the same way about hanok too. In K-Chat Season 1, we learned the expression 아 or 어서, which is used to connect two sentences in a casual relationship. Let's learn another expression that can provide the reason or explanation for something. And the expression is 거든요잖아요. When using 거든요, think of the English expression this is because, while 잖아요 is similar to the English expression as you already know. 거든요

뮤지컬 파가니니는 실존했던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인데요. 파가니니가 정말 악마의 시인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예술가였을까? 이런 것을 좀 찾아가는 이 과정에서 얽히는 사건들과 파가니니의 이렇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강화되거나 아니면 약화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역사적 사실이 있을 때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좀 후세에 남겨져서 받아들이는 경우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 파가니니도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신격화되거나 좀 부풀려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은 또 아예 가려져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 뮤지컬 파가니니를 하면서 좀 파가니니의 진짜

사람 파가니니, 예술가이자 인간인 파가니니의 모습을 많이 찾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모습을 이제 1막, 2막을 통해서 관객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카지노!
1: 와우, 툴루스! 대단합니다. 당신이 말한 카지노가 이 정도일 줄이야.
2: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만 믿고 투자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 우리들 목도 단단히 챙겨줘야 하는 거 알죠?
4: 물론이죠! 카지노만 개관하면 그동안 투자했던 그 어떤 사업보다도 결과에 만족하실 겁니다. 우리에겐 그가 있으니까요.

0: 나는 목적이 뚜렷한 사업가인데 나와 한 약속을 네가 지키지 않아 라고 했을 때 그럼 당연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어떠한 사고방식이 있었겠죠. 파가니니를 내몰았다고 할 수 있죠. 결과론적으로는. 하지만 먼저 파가니니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어요. 자기의 어떠한 예술을, 아티스트적인 부분을 행하려 했을 때 저희 제 입장에서는 너의 너 마음대로 하니 그럼 알았어. 나도 똑같이 해줄게. 네, 그런 인물입니다.
1: 진짜 악마냐?

0: 그 당시에는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죽어서도 편안히 죽지 못했던 파간인이라는 어떤 인물. 그 당시엔 그 사람이 악마라고 불리게 되었지만 결국엔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가 악마가 아닌 사람을 악마로 만들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혹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신앙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진짜 악마 같은 모습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관객들한테 전달하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네.
1: 이제부터 하루에 10시간씩 연습하지 않으면

파가니니가 죽고 나서 36년 동안 묻히지 못했다는 건 역사적인 사실인데 파가니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킬레가 정말 불과 10대 중반의 나이였었는데 그때부터 36년 동안이나 계속 아버지를 묻게 해달라고 소송을 하면서 나중엔 결국 이제 묻히게 됐지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봤을 때도 아킬레 파가니니는 바이올린을 배우지 않았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파가니니가 나처럼 이렇게 힘든 것을 너에게 주고 싶지 않다라는 그 뜻에서 아들한테는 바이올린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것만 봐도 이 아버지의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좀 짐작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0: 저도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니까 공연할 때 파가니니 곡들을 이제 연주를 한 적이 저도 있어요. 근데 이 작품에서 하는 이 연주만큼은 사실 그 연주 자체를 아름답게 한다는 것보다는 파가니니의 진짜 마음이 돼서 그 연주가 파가니니의 대사고 노래고 연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객들에게 마음을 정말 전달하는 정서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연주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이제 콘서트나 음악회에서 하는 연주와는 정말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관객 여러분들도 다른 데서 뭐 파가니니 곡들은 또 들으실 수 있겠지만 이 뮤지컬에서 듣는 라 캄파넬라와 카프리스 24번, 뭐 랑마이트릴 이런 것들은 정말 새로운 느낌일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1: 당신은 니콜로 파가니니잖아요. 그리고 난 크리스틴 다미에가 아니라 샬롯 베르니에.

연주자가 실제로 연주를 하면서 관객들 앞에서 연기하고 노래한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그 진정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뮤지컬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작품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뮤지컬을 만약에 잘 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한번 오셔서 보시고 아, 음악회 같기도 하면서 또 뮤지컬 같기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장르들이 진짜 다 녹아있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작품을 보는 게 정말 대단히 멋진 일이구나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건 바이올린이 아닌 악마.

안녕하세요. 저는 서여명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고 중국 남경대학교에서 한국어학과에 들어와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학 배우니까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고 정식적으로 이렇게 많이 번역하는 것은 아마도 2006년에서 2007년도부터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홍정성 교수님께서 한종 작가회의를 주도하게 되셨는데 한종 작가회의를 참여하면서 한국 작가 시인들의 작품을 번역을 해서 그렇게 해서 뭐 번역가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저희 한국어를 아는 중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한중 양국의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소통시키고 서로 이해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번역가의 역할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세 개 정도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외국어로 뭐 저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작품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모국어로 저 같은 경우는 중국어로 글을 많이 써야 돼요. 그것이 외국어로 많이 읽으면은 그 외국어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또 중국어로 글을 많이 써야 모국어로 글을 잘 써야 많이 써야 그 어감이 잘 되고 언어의 감각이 잘 되고 또 쓰는 글이 중국 독자들에게 잘 익힙니다. 두 번째로는 아마도 학자의 자세로 읽고 작가의 자세로 쓰는 것이 아마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학자같이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쓸 때는 그 작가가 중국 작가인 것처럼 그것이 내가 바로 그 작가의 중국 본진인 것처럼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번역가는 아무리 노력해도 원작보다 더 뛰어난 번역 작품이 나올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하는 겁니다. 또 번역가는 그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항상 뒤에 숨어있는 존재인 것은 스스로 깨닫고 알고 그거를 알면서도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마 번역가 되기 전에 미리 가져야 되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큰 매력은 우리가 번역이라는 직업 혹은 번역이라는 작업을 계속 하면 할수록 그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를 계속 깨닫게 하는데 근데 그 불가능에 대한 도전, 그 불가능을 계속 가능하게 만드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도전이면서 또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2007년도에 한종 작가회의를 하게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한국 시인의 작품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번역한 것이 이제 책으로 나오구나 이렇게 생각은 있는데 그래도 많이 불안했습니다. 내 번역이 정말 좋은 번역인가 틀리지 않았는가 이런 불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불안감도 시 번역할 때 어떤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저한테 한번 굉장히 어려웠던 작품이 있었는데요. 시인 김원 씨의 시를 번역할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떤 실험적이고 굉장히 난해하고 한국어로 읽을 수 없는 아마도 한국인들이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대부분의 99%의 한국인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자체의 문법과 단어를 다 해제하기 때문에 그거를 중국어로 표현할 때는 굉장히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새로운 나만의 중국어를 다시 만들어야 김원 선생의 시를 번역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웠고 또 그래도 불가능에 대한 도전으로서 완성을 했습니다. 번역하면서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 시인은 아마 그 이시행 선생님의 시 아닐까 싶습니다. 이시행 선생님의 시선집 긴 노래 짧은 시를 번역 다 완성하고 출판사로 넘기는 과정인데요. 그분의 시를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세상에 나오는 모든 불조리, 불공평한 것,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분노, 싸움의 의지,
어떤 어려움 만나도 계속 싸우겠다는 그런 매체원 의지가 저한테는 아주 좋았고, 간결하고 쉽고 서정적이고 그리고 동양적인 시도 아주 좋은 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 老母亲文泰俊。 有的人半闭的眼角上、鼻翼上有沟壑漫涌上来，最初把我带到这个世界的他，山谷涌上嘴角的四方，缓慢地咀嚼着饭粒时，他嘴角的山谷很美，他吃尽了山谷里鸟的鸣叫、花和野菜、清澈的泉水。 和云的影子，和山桑树，和通草，在首尔的家常菜馆，和我面对面坐着吃饭的时候，他把整个山谷都带了过来，缓慢地咀嚼着饭粒，把很美的嘴角，山谷带给我看。 중국 작가들은 한국 작가들한테 이렇게 도시 사람의 내면 심리를 아주 세련하게 묘사했다. 또 기법이 좀 섬세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또 전통적인 것이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것이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잘 살아있다는 얘기도 들어봤고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한국 문학이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적입니다. 2005년도부터인가 굉장히 인기적입니다. 책도 많이 나오고요. 잘 팔리고 또 독자들의 반응도 아주 좋습니다. 그게 아마 김애란의 소설이 잘 팔릴 때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강, 그 다음에 조남조의 팔리는 성은 김지영, 지금은 아몽드 뭐 이런 책들이 잘 팔립니다. 지금은 한국문학 코너가 따로 만들어 있어요. 서점에 가면 조금만 큰 서점에 가면 꼭 그게 있어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번역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꿈이 아마 평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에도 중국에도 우리하고 비슷한 우리 옆에 있는 친구와 비슷한 그런 사람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문학 번역가의 역할이고 책임이고 또 저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엇이라고 합니다.
1: 저는 이션입니다.
0: 뷰티 온해도 프로. 이제 촬영한 지 또 오래됐잖아요.
1: 그렇죠, 이제 비스트입니다. 네. 비스트, 맹수.
0: 맹수.
1: 인터뷰 비스트.
0: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혹시 뭐 하는 거죠?
2: 그분은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어요.
0: 저는 트렌드를 너무 잘 따라가고 있어요.
1: 제가 사실 트렌드 쪽에서는 이제 한 발짝 느리지만
0: 네.
1: 뷰티 온앤오프를 통해서 이 뷰티 트렌드는 한 반발짝보다 살짝 앞에 지금 계속 추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격자처럼.
0: 아 근데 제가 이션 씨를 보면 스타일링도 그렇고 트렌디한 사람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정말 또 최근에 많이 잘생겨져서 정말 그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지 않나. 좋은 거잖아요. 칭찬이잖아요.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칭찬에 약간 부끄러워가지고.
1: 근데 와이엇 씨,
0: 네.
1: 저는 또 그래요. 트렌드를 뭐야? 요즘 또 추세가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 굉장히 좋지만 정착템을 많이 써요.
0: 아 사용하는 것만 사용하는.
1: 그렇죠. 이제 자기가 사용하고 사용감도 좋고 자기 피부에 맞는 그런 정착템이 있습니다.